0: 저 지금 왔습니다. 언니 허락받고 오니라고 조금 늦어 불었습니다.
1: 그래, 잘 왔다.
0: 그 입단시험 날짜 정해짐은 언제든 보겠습니다. 내 확인을 거보기 지 마음대로 나아질지 알 수 없으니까요. 저도 확인하고 싶어갖고요.
1: 전 그렇다면 좋아. 시간과 장소는 나중에 말해주마.
0: 예,

0: 영세야. 아이 그 옥경 선배가 안 보이네. 나 왔다고 인사드렸는데 오늘은 안 나오셨는 갑제?
1: 옥경 선배 국극단 나갔어.
0: 나갔다고야?
1: 응.

0: 알겠죠.
1: 무슨 문제라도?
0: 사실은 영화 쪽에서 시나리오를 써보지 않겠냐는 제의가 들어와서요. 이제부턴 그쪽 일에만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아니, 그럼 이 대본은 이렇게 내버려 두고요?
0: 죄송합니다. 커피는 제가 내겠습니다.
1: 잠깐.

0: 나 이거 갖고 왔어. 문옥경, 돌아와라.
1: 돌아와라.
2: 나도 원래 있던 거.
0: 응. 그래.
3: 시작, 시작.
0: 그래, 우리로 충분해.
2: 응. 옥경 언니가 중요하지.
4: 응. 내일은 더 많이 데리고 오자.
5: 자, 이건 너희가 오디션을 볼 새로운 작품이다. 제목은 신라의 여왕, 선덕 여왕에 관한 이야기야.
4: 선덕 여왕? 조선시대 사람인가?
0: 답답아. 방금 신라의 여왕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거 새로운 극 아니야?
4: 그러게, 처음 들어봐.
5: 그래, 이건 권영섭 선생님이 새로 쓰신 극이다. 아직 수정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야. 이 대본으로 여자 주인공인 선덕 여왕과 남자 주인공 김유신 역할의 오디션을 열 계획이다. 연구생들에게도 제한 두지 않을 테니까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오디션에 응시하면 된다. 윤정년, 물론 너는 입단 시험에 통과해야만 이 오디션을 볼 수 있다.
6: 예. 아야, 근데 이거 규모가 상당히 큰 극인 것 같은데 우리 사정 안 좋다면서 이런 극 올릴 수 있어?
7: 아마 단장님 입장에선 이런 규모의 극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으실 거야. 그래야 우리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
0: 야야, 그런 건 다 어른들 사정이고, 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어? 자, 됐고. 박철옥, 넌 선덕 여왕으로 오디션 볼 거지?
3: 당연하지. 뭐 서유령도 없는 지금
0: 나 말고 여자 주인공 할 사람 또 누가 있어?
4: 쭈란이 있잖아.
0: 야,

0: 고집 부리지 마시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넘기시죠.
1: 뭐 팔아? 아니 절대 안 팔아. 그 건물이 무슨 의미인 줄이나 알아? 그 건물은 메랑국국단의 기반이나 마찬가지야. 그냥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라고.
2: 그렇게 빈깡통 같은 집만 붙잡고 있느니 그냥 저한테 파는 게 100번 낫지 않겠어요? 저 긍정적인 답변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셨죠?
0: 가시죠.

0: 선장님. 괜찮으세요?
1: 괜찮아요.

0: 가는 거니? 어디 갈 데는 있고?
1: 아는 분이 영화사에서 일하셔서요.
0: 내가 너희들 볼 면목이 없다.
2: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죄송합니다.

0: 단장님, 정신 차리시라. 단장님, 아 단장님.
1: 의사 선생님 뭐라고 하셔?
0: 너무 무리하셔갖고 그런데요. 며칠 푹 쉬면 괜찮아지실 거라 하대요.
1: 어떻게 된 거야?
0: 수경 선배랑 금희 선배가 떠나버렸어요. 원장님이 그것을 다 보셨어라.
2: 뭐야? 아니 갈수록 밥이 왜 이렇게 부실해? 어?
3: 아니 반찬 가짓수도 점점 줄어들더니 이젠 주먹밥이야?
4: 주방에서 바빠서 시장을 제대로 못 봤나? 내일부터는 다시 제대로 나오겠지.
3: 야 꿈 깨라. 앞으로도 이 주먹밥에 닭광이 전부일 테니까. 하, 메란 좋은 시절 다 갔어.
4: 설마 우리 메란 망하는 거야?
2: 아니야.
3: 당장 망하진 않겠지만 전성기가 다시 오긴 힘들 거란 말이지. 합동공연 때문에 생긴 빚이며 위약금도 다 우리 메란이 떠안았대.
4: 어쩐지. 안 그래도 쥐꼬리만한 용돈 반토막 나더라니. 그나마 잘 나오던 밥도 이러면 나 어떻게 버티냐.
3: 다들 조용히 좀 해. 단장님 쓰러지셨는데 지금 밥투정이 나와?
2: 근데 단장님은 왜 쓰러지신 거지?
4: 오늘 수경 선배랑 금희 선배 나갔잖아. 충격받으신 거지 뭐.
5: 야. 우리도 나가서 살 길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4: 저 단장님도 쓰러지신 마당에 그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6: 단장님 돌아오시면 뭐가 좀 달라질 것 같아? 먼저 나간 사람들이 그래도 똑똑한 거야. 두고 봐. 남겨진 사람들만 바보들 게 뻔하니까.
3: 나가고 싶으면 선배들끼리 조용히 나가지.
6: 왜 애들을 부추겨요?
3: 너 말 이상하게 한다? 우리가 언제 부추겼어? 어?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
6: 남으면 바보라는 둥. 우리까지 불안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왜요?

0: 친구들끼리 나가면 민망하니까 괜히 순진한 연구생 몇 명 더 꼬셔서 같이 데리고 나가려고요?
1: 싸가지 좀 봐. 너 말 다 했어?
0: 못했어요. 왜요? 더해요? 뭐 연구생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아요? 문호경 나간 뒤로 안 그래도 불안한데 중심 잡아줘야 할 선배들이 살 길 찾겠다고 더 난리잖아요.
1: 우리들끼리 옹기종기 앉아서 살 길 찾으면 그게 찾아져? 문옥경도 버리고 간 판이야. 지금 메라는 아사리 탄약이 직전이라고.
0: 그러니까 가고 싶으면 가시라고요. 그 잘난 영화든 뭐든 나가서 하면 되잖아요. 연구생한테 붙잡고 흔들 시간에.
1: 이게 부자부자 하니까 미쳤나.

0: 우와, 일단 마음 굳고 딴 내가 버려준다.
1: 선배,
2: 잠깐만.
3: 됐어. 다 끝났어. 나갔잖아.
2: 그래도
3: 아 됐어. 밥 마저 먹어.
1: 괜찮아. 아.
2: 안에 엉망인가? 네 눈엔 안 보이냐? 같이 머리 맞대고 수수발 궁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왜 도망을 가냐? 나랑 마주치기만 하면 어째 그러고 계속 피해 다니냔 말이야.
1: 그런 거 아니야.
2: 너 나랑 숨바꼭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자는 거야?
1: 미안해.
2: 내가 지금 미안하다는 소리 듣자고 한 소리가 아니잖아.

0: 사람이 너무 많이 빠졌어. 금이 언니랑 수경 언니 나갔지. 그리고 이제 소양 언니랑 봉선 언니까지 나갔잖아.
1: 야, 그렇게 마음 뜬 사람들은 차라리 지금 나가는 게 우리한테 더 도움되는 거야.
2: 그러면 남은 사람들끼리라도 해야지. 뭐 일하고 손 놓고 있을 거예요?
0: 하루 의욕이 안 나. 이제 이러다 공연 엎어질 수 있는데.

0: 무대 올리자.
1: 무슨 무대?
0: 아, 원래 내일이 네 입단 시험 아니냐. 그거 해볼자고.
1: 단장님도 안 계시고 심사위원 선생님들도 없는데 어떡하려고.
0: 아따, 뭐 심사위원들만 평가할 수 있대. 저 길거리 나가서 누구라도 내 소리 듣고 반응해주면 평가 받는 거나 마찬가지지.
1: 아, 그럼 뭐 길거리 관객들한테서 평가를 받겠다고? 재밌겠네. 정년이 말이 맞잖아. 정년이 소리 듣고 관객들이 박수 쳐주면 그것 이상 더 좋은 평가가 어딨어?
2: 야, 그래도 그건 아니지. 사람 한 10명 불러모으고 박수 쳐주면 그걸로 통과한 거야? 그건 아니잖아.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3: 내가 그 기준이 돼줄게. 나도 나가서 공연을 할게. 내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 이상으로 너도 사람들을 불러모아. 네가 나보다 한 사람이라도 더 모으면 넌 우리 메란에 다시 입단하는 거야. 대신 네가 나보다 한 사람이라도 덜 모으면 넌 우리 메란에 발도 못 붙이는 거고. 어때, 윤정연? 할 수 있겠어?
0: 좋아! 해보자고.
3: 각오해. 나 너 목 부러졌다고 적당히 봐주고 그러지 않을 거야.
0: 아따, 아, 그러면 나야 더 좋지. 네가 적당히 봐주불면 내 자존심이 상당히 상하지 않겠냐? 아주 인정 사정없이 해봐. 나도 사정없이 밀어붙여불란게.
4: 거라고요? 그 바보와 공주 허영석?
5: 네, 맞습니다.
4: 어머, 진짜 꼭 가야겠다. 네, 네, 꼭 보러 오세요.
5: 네.
1: 100명이 코앞이야. 영서 공연하는 거 소문나서 밖에 줄까지 서 있대.
4: 이거 정년에도 너무 불리한 싸움이야. 영서는 저번에 합동 공연 한번 선 걸로 이름이 이미 알려져 있잖아. 아, 저기 영서 팬클럽도 왔다. 왜 이렇게 많아? 저거 봐. 이거 정년한테 불리하다니까. 너 보고 가게?
0: 시작했냐?
4: 아니.
6: 준영아, 오늘 밤이 가면 내일 밤이 또 제 빵에 홀로.

0: 발을 디고 덩굴을 덩굴 초거듯 네가 나린 추를 아으려하구나.
1: 도련님, 오늘같이 즐거운 날에 어찌 죽는 말씀만 하시오.
2: 그럼 우리 정담도 하고 업고도 한번 놀아보자.
0: 이리 오너라 업고로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사랑.

0: 반장님, 뭐라도 드셔야죠. 며칠째 거의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1: 도행아,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 옥경이 마음이 떠나지 않게 미리미리 비위를 맞춰줬어야 됐나? 하지만 옥경의 요구대로 실험적인 극들을 마구 올리다간 관객들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네 말대로 옥경이랑 해랑이랑 나갈 때를 대비해서 연구생들을 좀 더 키워놨었어야 돼. 그 둘의 의존도를 너무 높여놓은 것부터가, 그것부터가 화근이야.
0: 사장님.
1: 아님, 무리하게 합동 공연을 진행시키지 말았어야 됐나? 하지만 여성 국극을 하나로 이어주는 유일한 공연은 그것밖에 없었는데.
0: 사장님!
2: 하나라고 했다고!
1: 근데 남은 게 뭐니?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빚만 나한테 생기고 이젠 애들도 못 챙기고 있어. 우리 단원들 나만 믿고 있었는데. 나같이 못난 사람도 단장 이랍시고 나만 믿고 있었는데. 우리 애들도 못 챙기면서.

0: 이모. 이모!
1: 가서 꼭 보셔야 할 게 있어요.
2: 속이 다 보인 거야? 열 명도 안 돼. 5시 지났어, 정면아. 사람들 더 올 때까지 기다려볼까?
0: 아니요. 준비됐어. 가자잉.
3: 윤정령?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4: 아, 그 최공선 딸 있잖아.
3: 아, 최공선 딸?
4: 응.
3: 어디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고.
5: 아따! 아이들 와주셨어. 아, 인사부터 올려야지라. 지는 윤정년이라고 허였다 그시기. 오랜만에 무대에 살라간께 솔창이 떨리고 그 긴장도 쪼까 대분께. 아유, 그 마음 가는 대로 그 초임새도 좀 넣어주고.
6: 응? 좋다. 알겠어.
5: 아그들아, 너희들은 박수 좀 많이 쳐주라잉.
7: 아!
5: 마음 편하게들 봐주셔잉.
7: 네,
5: 옛날 예전 황주 땅 도화동에 홍사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처녀가 있었는데, 아, 성은 심가요. 이름은? 아, 이름은 뭐겠어?
4: 신청이 아니오.
5: 그라지, 청이지.
2: 심청가를 하겠다고? 그 청도 어려운 심청가를?
8: 설마.
9: 우리 심청이가 한번 아비
8: 추월만정 부르진 않겠지?
5: 으메. 아이고 추워. 아이고야. 어찌하스까 이거 추워가지고 얼어 뒤져불거네. 으메. 아유, 그게 하늘이 효성에 감동하여 연꽃으로 생환시켜 황후한쳤더라.
4: 그렇지.
3: 아이고 곱다고.
5: 심황후 입궁 후에 연년이 풍년이요 가가 호호태평이라.
4: 시고 좋다.
3: 좋다.
5: 뜻밖의 가을이 되니 어김없이

0: 너무 거칠어. 몸도 안 나오겠어.
1: 산호 주련 빛 저흐들째
2: 최공선 따로 하더니 별걸 넣구만. 그냥 집어쳐.
1: 청청등 외기로 기등.
2: 아이고 기버렸네 기버렸어.
3: 가세요 그럼.
2: 뭐야?
3: 방해하지 말고 가시라고요.
2: 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3: 아니 야 참아 참아.

0: 현주조보 손에 들고 문을 열고 나서니 길어
1: 분명히 떡목이 됐었는데.

0: 저쪽에도 많이 모였는데 네가 조금 더 모았어.
1: 말도 안 돼. 그 찬발이야?
0: 그래. 네가 해냈어.
1: 와메이씨! 어? 단장님! 단장님! 태어나신 거예요?
2: 소리해보니까 어떠니?
1: 심각해 좋았으라. 소리는 역시 엉망이었지라.
2: 아니야. 이제 너한테 꺾인 목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 넌 오늘 심청이 그 자체였어.
1: 참말이여라.
2: 그래. 정말 잘했다, 정연아.
1: 뭔 일이래. 무사히 마치기만 하자 그 생각만 했었니. 단장님, 오늘까지 쳐서 세 번이나 저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면 인자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지라. 저는 인자 뭐 포도시 연구생인께 정식 단원 되고 니마이 될 때까지 쭉 지켜봐 주십시오.
2: 그래. 그러마.

0: 정연아. 아까 정말 잘했어. 네가 해낼 줄 알았어.
1: 뭘. 아까는 고맙다. 덕분에 무사히 다 해냈어.
0: 그러게. 돌아온 것 축하한다고 그 얘기 하고 싶었어.
1: 그래. 그러면 나 먼저 들어가 볼게.
0: 아, 정연아 잠깐만. 사실은 나 너한테 꼭 할 얘기가 있어. 그때 우리 오디션 얘기.
1: 아, 인자서 뭐 그때 얘기를 한다 그러냐. 겐지메 나 다 잊어버렸어.
0: 아니 나 지금 꼭 해야 돼. 나 지금 아니면

0: 여하튼 나 달래 죽었다고 마음에 넣는 소리를.
1: 아니야, 진짜야. 영서가 내 완벽한 파트너였던 건 맞지만 내가 뭘 연기하고 있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내 심장을 뛰게 만들었던 건 너였어. 너하고 하면 내 연기가 흔들려 버릴까봐 네 탓을 했어. 네가 나 평생 미워한다 해도 할 말 없어.
0: 네 잘못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했냐. 나 목 이렇게 된 거 네 탓이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었다. 그러고 내가 널 어떻게 미워해야. 나 이 국극단 처음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웃어준 것이 너였는데. 아까 말이야, 오랜만에 사람들 앞에서 소리할 나간 게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도 떨리고 목소리도 겁나게 떨려불더라. 근데 너랑 눈이 딱 마주친 게 그러던 것이 딱 멈춰버렸어. 주란이 너가 봐주고 있다고 생각한 게 떨릴 것도 겁날 것도 없더라. 앞으로도 오늘처럼 내 옆에서 지켜봐줘. 나 너한테 약속할게. 나 뭔 일이 있어도 그거 계속 할 거야. 그렇게 너도 내가 어떻게 해내는지 끝까지 지켜봐 줘야 쓴다잉.

0: 좋다. 아주 좋아. 넌 얼마나 복 받았니? 신랑이 이렇게 면사포까지 씌워가지고 성대하게 결혼식도 올리겠다고 하고. 구국단에 그만둔다는 말은 했니?
1: 아니요.
0: 얘는? 결혼 날짜까지 나온 마당에 언제까지 미루려고? 결혼 전부터 시댁에 밑보일 생각 말고 하루라도 빨리 짐 정리해서 나와.
2: 아, 나 뭐 하고 있으냐?
1: 아니야. 쌍탑 전설 대본 읽어봤어?
2: 재미지네. 근데 대본이 너무 슬퍼. 아사달도 달비도 아사녀도 한나같이 안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1: 아사달로 오디션 볼 거지?
2: 그럼. 야.
1: 아니야. 쌍탑 전설 대본 읽어봤어?
2: 재미지네. 근데 대본이 너무 슬퍼. 아사달도 달비도 아사녀도 한나같이 안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1: 아사달로 오디션 볼 거지?
2: 그럼. 넌 아사녀로 볼 거지? 그래야 너랑 나랑 같이 한 무대에서 같이 연기할 거 아니냐. 너 나랑 한 약속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알았지? 나 말이여. 메란의 왕자가 될 거여. 그러려면 인자부터 네 도움이 꼭 필요해.
1: 내 도움?
2: 아, 왕자가 혼자 연기할 수 있겠냐. 공주가 옆에서 딱 호흡 맞춰줘야지. 물론 쉽지는 않을 거여. 회영사랑 죽자고 싸워야 된게. 아, 딱 고가시나가 또 실력이 허벌나게 늘어버렸을 것인데.
1: 정연아, 지금 나랑 쌍탑 전설 연기 한번 해보자.
2: 지금? 그래, 해보자. 어떤 장면 연기할까?
1: 아사달의 꿈 장면. 죽어가는 아사녀가 아사달의 꿈에 나오는 장면. 해보고 싶어.
3: 아사달님!
2: 아사녀!
3: 예쁜 아사녀. 당신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르오. 아사달님. 아사달님을 다시 만나니.

0: 불안해.
1: 어떡하지? 나 너무 아사녀에 빠졌나 봐. 내 연기 괜찮았지?
0: 괜찮은 정도가 아니었어. 맞다, 아사녀가 대본 뚫고 나온 줄 알았다. 야, 왜 쭈라니 은재이라고 연기가 또 늘어버렸대.
2: 자, 쌍탑 전설 대본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았지?
3: 네. 네.
2: 이번 공연은 공연 날짜까지 시간이 부족하니까 아사달 아사녀 역할만 오디션을 봐서 정하고 나머지 역할은 나랑 도행이가 상의해서 정하도록 한다. 자, 그럼 2주 후에 아사달 오디션을 보기로 한다.
4: 단장님, 시간도 없는데 저희 압축해서 봐요. 지금 아사달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정년이랑 영서밖에 없는데요.
5: 맞아요. 정년이랑 영서가 맞붙어야 구경하는 저희도 재밌단 말이에요. 그치?
2: 그래? 그럼 아사달 역은 정년이랑 영서가 보기로 한다. 어때? 2주 안으로 준비할 수 있겠지?
6: 예. 네.
2: 자, 그럼 아사녀 역은?
4: 아, 이것도 압축시켜서 봐요.
5: 네. 주란이랑 초록이로요.
2: 그래. 주란이랑 초록이도 동의하니?
4: 네. 전 좋습니다.
2: 주란이는? 왜? 준비할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러니?
0: 그게 아니고 저... 단장님, 저 오디션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2: 왜? 무슨 일 있니?
0: 저 곧 국극단을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2: 국극단을 그만두다니, 왜?
0: 곧 결혼해요.
7: 뭐?
2: 결혼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동안 결혼 얘기는 전혀 없었잖아.
0: 얼마 전에 결정됐어요.
2: 그래, 좋아. 결혼할 수 있지. 그런데 꼭 이렇게 오디션도 안 보고 그만두기까지 해야 하니? 이번 공연까지 하고 그만둬도 되잖아.
0: 아니요, 저 이번 주 안으로 그만두겠습니다.
2: 그렇게 빨리?
0: 시댁 쪽에서는 결혼하고 나면 제가 내조에만 신경 쓰길 바라세요.

0: 영서야, 너 덕분에 최고의 연기를 할 수 있었어. 너 아니었으면 그런 연기 하지 못했을 거야.
1: 나야말로 고마웠어. 고마워 주라나. 넌 내 최고의 상대역이었어.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오늘은 이런 남도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1: 흑대머리 귀신형용
0: 고민이 있거든. 한번 찾아가 보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2: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 상담소.
0: 제가 봤을 때는 약간 12지신을 모셔놓고서 오늘 근절을 올려.
3: 아이고.
4: 매월 청구되는 공과금 4대 보험료 어떡하지?
5: 사장님! 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로 부담을 덜어내세요.
6: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바우처 25만 원 지원.
5: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펠즈의 미학은 그 어떤 물체와 어떤 도구들 그리고 사람의 신체가 만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저는 활질이라고 간주하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소리들 그리고 미학적인 어떤 지점들을 다 아트 오브 보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내는 음악은 다 저에 대한 또는 저의 해금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길을 걸을 때 다른 음악이나 그런 것을 이어폰에 꽂고 걷는 것보다 그냥 길가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다 들으면서 그리고 그것들을 흡수하면서 걷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아주 사소하게 걸으면서 일상 속에서 지나치는 그런 소리들이 어떨 때는 작품의 뭐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 영감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한국에서 학업을 하고 또 활동을 하면서 조금 전반적으로 학업적으로도 그렇고 활동적인 그런 예술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뭔가 되게 확장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항상 있었어요. 미국의 카라츠라는 곳에서 새로운 그런 환경에서 이제 뭐 활동과 그리고 학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런 곳에서 오는 굉장한 다양성 그리고 굉장한 어떤 실험 정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고 또 실현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확실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이제 궁금증에서 또는 그런 이제 질문에서 시작된 곡입니다. 어떤 도구와 그 다음에 물체가 정말 마찰을 서로 어떤 표면이 직접 닿아서 마찰이 될 때 일어나는 것들이 저는 모두 다 활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0: 거기 때문에.
1: 이거 너무

0: 그 교육을 받으면서 연주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해금 연주자는 항상 오므리고 연주를 해야 돼라고 누군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이렇게 배워왔던 것 같아요. 제가 마치 첼로 연주자처럼 완전히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가운데 이렇게 해금을 그 울림통의 겉면을 이제 객석적으로 돌려서 여기에 연주 여성을 상징하는 이 가운데 그 제 울림통을 완전히 맞대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그거는 네, 약간 매니페스토 같은 약간 선언문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좀 그런 형태의 곡이에요.
1: 저는 이런 방식의 음악을 되게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왜냐하면은 근원적인 소리에 대한 탐구를 추구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2: 매우 흥미롭게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악기와 악기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뭐 그런 생각하면서 봤고 관객과 이 공연 사이에서 막 벌어지는 그런 것도 흥미로워 분위기도 흥미로웠고요. 네, 참 예술적 영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름다움을 짓는 침선장의 손끝에도 바로 진양조 같은 느림의 미학, 지극한 정성의 손맛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인이라면 누구나 옷을 짓고 이불을 꿰매는 일이 중요한 일과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빼어난 솜씨를 갖고 있는 침선장의 손끝에서는 과연 어떤 작품들이 만들어질까요?

기획자이자 디자이너이자 제작자로서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침선장의 손끝에서 고운 자태를 품은 우리 옷, 한 벌의 한복이 완성됩니다.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멋지다. 기대가 됩니다.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오늘은 이런 남도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1: 흑대머리 귀신형용
0: 고민이 있거든. 한번 찾아가 보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2: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 상담소.
0: 제가 봤을 때는 약간 12지신을 모셔놓고서 오늘 근처를 올려.
3: 아이고.

0: 주제가 한국 전통문화 발표하는 거잖아. 너네 뭐 찾았어?
1: 한복 소개하면 어때?
2: 한복 괜찮다. 전통문화면 한복이지.
0: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 평범하잖아. 한복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1: 아, 별로야?
2: 그럼... 탈춤은 어때? 하발탈도 같이 하면 재밌잖아.
0: 오! 한복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1: 아, 별로야?
2: 그럼... 탈춤은 어때? 하발탈도 같이 하면 재밌잖아.
3: 오! 맞아. 저번에 민속촌 갔는데 하이탈도 종류가 엄청 많던데?
0: 하발탈? 에이, 재미가 없잖아, 재미가. 세호야, 너 뭐 찾았어?
3: 전통놀이는 어떨까? 제기차기나 육놀이 같은 거.
1: 오, 전통놀이 재밌네.
0: 휴, 얘들아, 조별 발표가 장난이니? 놀이를 소개하는 건 아니지.
1: 야, 그러는 넌 못 찾았는데.
0: 점수를 잘 받으려면 유행하는 걸 해야지. 너튜브에서 먹방이 인기잖아. 전통 음식 어때?
3: 전통 음식? 어떤 음식 하게?
0: 할 거 많지. 비빔밥, 불고기, 김치.
1: 야, 너 아까 한복은 평범하다고 그러더니 비빔밥이랑 김치는 특별하냐?
3: 맞아. 나 어제도 비빔밥 먹었는데?
0: 야, 솔직히 너네가 찾은 것보다 내가 찾은 게 훨씬 재밌지 않냐?
1: 끼시네. 내가 보기엔 다 비슷비슷하거든.
0: 아, 몰라, 몰라. 암튼 너네 건 다 별로야.
3: 그냥 둘이 말대로 하자. 쟤 고집 아무도 못 말려.
2: 야, 그래, 그래. 시간 없으니까 그냥 전통 음식 하자. 여기 종이에 음식 그림 그리고 색칠하면 돼.
0: 알았어. 그럼 내가 비빔밥 그릴 테니까 경훈이는 불고기 그리고 태훈이 김치 그려.
2: 알았어.
0: 야, 왜 이거 니 색깔로 칠해?
1: 왜? 원래 불고기 갈색 아니야?
0: 야야, 너 비켜. 내가 다시 그릴게. 야, 너 지금 뭐 그리는 거야?
2: 김치 그린데?
0: 왜?
2: 김치 안 같아?
0: 아니, 김치가 너무 크잖아. 비빔밥이 주인공인데 비빔밥보다 더 크게 그리면 어떡해?
2: 진작 말을 하지. 몰랐잖아.
0: 야야, 너 비켜. 내가 다시 그리게. 넌 그냥 색칠만 해.
1: 야, 판돌이. 너 너무한 거 아니야?
0: 뭐가?
1: 아까부터 너 마음대로만 하고 우리 무시하잖아.
0: 야, 더 잘하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너네 때문에 더 고생하고 있는 거 안 보여?
1: 뭐? 우리 때문이라고? 이게 진짜?
0: 뭐?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이게 다시 그리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4: 야, 괜찮니? 큰 소리가 들리길래.
5: 우리야, 무슨 문제 있니?
0: 아, 아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지, 얘들아. 야, 우리 엄마 화나면 장난하는 게 무서워. 빨리 아무 일 없는 척해.
6: 아, 네, 아줌마. 너무 신나서 목소리가 커졌나 봐요.
5: 그래? 난 또 사운드즈라이고. 엄마 뵐 때가 간식 가져다 줄 테니까 그때까지 파이팅!
0: 다 됐다. 그럼 이제 발표 연습만 하면 되네. 세호가 첫 번째, 정훈이가 두 번째. 내가 마지막 순서로 하기로 했지?
2: 응, 내가 먼저 해볼게. 한국의 전통 음식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7: 비빔밥은 여러 가지 채소와 고춘 다음에
0: 뭐였더라? 고기랑 계란을 넣고잖아. 그것도 못 외워?
2: 다 외웠는데 머리 너무 떨려서 머리가 하얘졌어.
0: 에휴, 야, 너 발표할 때도 이럴 거야?
2: 연습 좀만 더 할게. 미안해.
0: 연습해서 되겠어? 우리 앞에서도 이러는데 애들 앞에서 더 못하는 거 아니야?
1: 야, 판돌이, 너 말 다 했어? 조별 발표는 다 같이 하는 건데 왜 네 고집대로만 해?
0: 야, 솔직히 세우 때문에 1등 못하면 너도 싫을 거 아니야. 안 그래? 야, 너 그냥 발표하지 마. 내가 할게.
1: 야, 판돌이, 너 말 다 했어?
0: 너네가 제대로 못

0: 연습을 하지. 야, 그럼 너도 한번 해봐.
1: 아니야.
0: 아니, 연습 처음부터. 아,
2: 간식 먹으면서 해.
0: 한둘이, 네 말대로, 너 마음대로 다 해. 난 간다.
1: 정원아, 어디 가?
0: 야, 야, 이걸로 꾸며야 되는데 어디 가?
1: 저희 갈게, 안녕히 계세요.
3: 어, 왜 벌써 가니? 간식 먹고 가지. 이상하네.
4: 정훈이 화난 것 같지?
0: 화나죠. 오빠 때문에 싸운 거겠죠. 한두 번이 아니에요.
3: 뭐라고?
5: 아휴, 둘이야.
1: 둘이야, 친구가 화가 나서 가던데? 너 아까 싸운 거 맞지?
0: 아니, 걔네들이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걔네들이 너무 못하니까 제가 뭐라고 한 마디 했더니 기분 나쁘다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오빠 성격에 그냥 한마디 한 게 아니겠지. 막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부리기 대망이잖아.
1: 뭐? 네가 뭘 알아? 내로 알지도 못하면서 참견하지 마.
5: 그래, 조별 발표도 마무리해야 되는데 친구들한테 사과하는 건 어때?
1: 둘이야, 엄마가 항상 얘기하지. 공부보다 중요한 게 인성이라고.
0: 아, 알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안 싸울게요.
1: 엄마가 지켜볼 거야. 엄마는 저녁 준비하러 갈 거니까 밥 먹기 전까지 친구들이랑 화해해라.
0: 에휴, 알았어요.
5: 잘했어, 둘이야.
0: 아빠, 조별 발표는

0: 네, 대감님, 제발 도와주세요.
1: 왔구만. 오늘은 그래 뭐 별일 없었느냐?
2: 조별 발표를 해야 하는데 친구들이 하는 게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도대체 세상에 왜 현명이 필요한 거예요?
1: 어흠, 큰일 날 소리 하는구만. 이 사람이란 본디 다 같이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지. 가족부터 학교, 그리고 나중 가서는 일터에서 또까지 서로 협력하고 협심해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지금 둘이처럼 나만 잘났다, 이렇게 혼자 계속 이기적으로 생각한다면은 결국 큰 일을 해내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지.
2: 정말요?
1: 그럼 지금부터 이 반대감이 서로 협력하고 도와준다면 어떤 재밌는 일이 벌어질지 알려주도록 하마. 어때? 궁금하니?
2: 네.
1: 안 궁금한 것 같은데 지금? 난 가야겠다.
3: 궁금하니?
2: 네.
1: 궁금해요?
3: 네.
1: 좋다. 그럼 오늘도 얼씨구.

오늘 협력 게임의 최종 우승팀은 소리팀! 두둥탕 못 말리는 판신의 우승팀 트로피는 소리팀에게 주어집니다! 박수!

0: 세종대왕과 박연의 어린 박연은 음악에 깊이 빠져 벼슬길에 나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웠던 박연은 과거를 보고 궁에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연은 왕세자를 가르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그때 박연이 가르친 왕세자가 바로 훗날 세종대왕이 되는 충녕대군이었어요.
1: 조금만 쉬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스승님의 대금 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2: 아니되옵니다. 오늘은 꼭 이 책을 다 읽으셔야 합니다.
1: 그러지 마시고 딱 한 번만.
2: 그럼...

0: 왜 없어? 바로 저기 있지 않소? 박연을 국가음악을 관장하는 악학별좌에 임명토록 하라.
1: 예? 성원이 만극하옵니다.
2: 악학별좌가 된 박연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 돌로 편경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0: 편경의 소리가 매우 맑고 아름답구려. 수고 많았어.
1: 황공하옵니다, 전하.
0: 아, 그런데 아홉 번째 음이 조금 높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
1: 예? 내가 듣기엔 아무 이상 없었는데. 이럴 수가. 이 돌이 덜 갈려 있었구나.
2: 박연은 편경을 살펴보다 먹줄이 완전히 갈리지 않은 돌을 발견했어요. 돌을 마저 갈아내고 연주하자 그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완벽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1: 이런 미묘한 차이를 알아내시다니. 나는 아직 멀었구나.
2: 세종대왕은 음악에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 여러 음악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은 우리 음악을 만드는 일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0: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음악을 우리 음악으로 하면 어떻겠소?
3: 아니되옵니다. 제사 음악의 뿌리는 본디 중국에서 온 것이오니 중국의 것을 따라야 함이 마땅하옵니다.
0: 그래.
2: 중국의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던 작은 나라 조선은 명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조선만의 음악을 발전시키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뜻은 꺾지 못했습니다.
0: 그럼 악학별좌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1: 예?

0: 후세에 국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어요.
1: 전하, 어찌하여 음악에 이리 관심을 기울이시는지요?
2: 조선은 비록 작은 나라지만 그 정신은 중국 같은 대국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는 걸 음악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어.
0: 누구보다 음악을 사랑했던 박연. 음악으로 왕조의 안정과 국민의 화합을 꿈꿨던 세종대왕. 우리 국악은 이러한 음악 천재들의 위대한 업적을 바탕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0: 친구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1: 숙대머리 귀신형용
0: 고민이 있거든. 한번 찾아가 보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2: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 상담소.
0: 제가 봤을 때는 약간 12지신을 모셔놓고서 오늘 근처를 올려.
3: 아이고.

안녕하세요. 영재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가야금 병창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오재연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에는 크라운 혜태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꿈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국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

두 번째 무대는 김채음이 언니의 지향이리의 해금산조입니다. 지향이리의 해금산조는 경기 지역의 무속음악과 민요의 선율을 바탕으로 지향이 명인이 구성한 해금산조로 섬세하고 경쾌하며 다채로운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김채음이 언니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씨고!

0: 하든 전례 권당 주중을 홍안 찾아
1: 하지헌

네 번째 무대는 송원 소리나래 친구들의 수군가중 원의 수변 가자우서가 도라지 타령입니다. 먼저 수군가중 원의 수변은 용궁과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장면에서 넓고 먼 바다의 풍경을 묘사하는 대목입니다. 연이어 들려드릴 가자우서가는 토끼가 용왕을 속이고 탈출해 벨주부에 다시 업혀

누가 산천을 당도하여 온갖 산 짐승들이 모여 앉아 상좌 다투라.

0: 지부가 토끼를 구하여 수궁을 들어갔지.
1: 수궁을 들어가서
0: 용왕에게 배를 꼭 떨게 되었는디 토끼가 으찌개가 많던지 왠가 개교를 부려 용왕을 딱 속이고 세상 밖을 다시 살아나오는디

다섯 번째 무대는 화동 정대예술단 친구들의 아박 향발 합설입니다. 작은 제금인 향발을 치며 추는 향발 모아 여섯 조각의 상아를 묶은 아박을 들고 치며 추는 아박무를 재구성한 무대로 경쾌한 소리가 흥을 한층 돋구는 역할을 해 궁중장치에서 빠지지 않던 향악 정대의 대표 작품입니다. 그럼 화동 정대예술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야, 첫 번째 무대는 어린이 소리단 소리소원 친구들의 베티오라입니다. 베티오라는 민요 형식으로 우리 민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배에 희망을 담아 띄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파도에 넘실대며 앞을 향해 나아가는 배의 모습을 동살풀이 장단으로 흥겹고 씩씩한 느낌이 드는 곡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리소원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고!

일곱 번째 무대는 예음 전통 사물놀이 연희단 친구들의 중부농악입니다. 경기 충청 지역에서 정순된 중부농악 장단을 동시대작으로 편곡하여 예음만의 중부농악 장단으로 연주합니다. 중부농악 장단은 홀수박의 연주가 특징인데 예음의 중부농악 장단은 짝수박도 함께 구성되어 과거와 현대 시대를 동시에 품고 있는 사물놀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음 전통 사물놀이 연희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오재연이었습니다. 어이 씨구!

같은 듯 다르고 닮은 듯 닮지 않은 국악기 가야금과 거문고. 둘 다 한국의 대표적인 발현악기로 앉아서 연주하고 줄을 튕기는 것까지 비슷한데, 가야금이 금이면 거문고는 거문금이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왜 가야금은 금이고 거문고는 고일까? 모든 음악의 으뜸이라는 의미의 백악지장이라고 불렀던 거문고. 음색이 쥐고 연주한다. 과거의 거문고는 현금이라고 불렀는데 이 이름엔 사연이 있다. 삼국사기에 보면 거문고는 진나라의

0: 악음과 비슷하게 생긴 고토라는 악기가 있는데 둘 다 고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가야고는 이후 현악기를 뜻하는 한자음 금을 써서 지금의 가야금이라는 이름으로 정착되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검은고라는 용어가 순우리말이라는 점,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고가 현악기를 뜻하는 말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금은 현악기를 뜻하는 한자, 고는 현악기를 뜻하는 순우리말로 고와 금은 같은 의미다.
1: 관악구문의 금상을 차지한
2: 장원을 차지했다고
1: 공학 대상을 받은 2016 장원들 모여라 특집. 관악구문의 금상을 차지한
2: 장원을 차지했다고
1: 공학 대상을 받은 2016 장원들 모여라 특집.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멋지다. 기대가 돼.

0: 네, 이 홍경민 팔단은요 별명이 참 많은데요.
1: 네.
0: 홍꾸라지.
1: 홍꾸라지.
0: 홍산오바. 인매광. 보급형 고수? 근데 보급형 고수 이건 뭔가요?
1: 그 배우 있잖아요, 고수라고.
0: 아, 네네.
1: 이제 고수 없을 때 고수대로 대신 불러달라.
0: 아.
1: 고수 대신 불러라. 아, 이제
0: 그 꽃미남 배우.
1: 예,
0: 네.
1: 예.
0: 네.
1: 예. 싸게 출연하마.
0: 네.
1: 그래서 이제 보급형 고수가 된 거지.
0: 아.
1: 그랬거나 저랬거나 별명은 참 많습니다만은
0: 네.
1: 히트곡은 제가 한 2박 3일 동안 조사를 해봤습니다만은
0: 네.
1: 더 이상 없어요. 딸랑 한 곡.
0: 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오.
0: 네, 특히 흔들린 우정의 그 안무는 모든 연예인들이 막 따라하던데요, 이거. 아시죠? 아시죠?
1: 오.

0: 생각보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1: 예, 힘 조절. 아, 이렇게 합니까? 거리가 이 정도구나. 오. 뜨는구나. 어.
0: 우와.
1: 힘이 들어가니까 뒷땅이 네. 나오는데. 뭐. 자, 그러면 시타도 해봤고. 대국에 앞서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0: 네, 연장자가 100이고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 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알 3개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1: 두 대국자분 인사 후 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리어 경례. 자, 그러면 보석해 주시죠. 8알 일입니다. 그 옛날 뭐 조선시대 호롱불 밑에서 네. 어둠침침한데 알을 깔 때는 알을 속일 수도 있었겠지만 네. 지금
0: 바로 위에서
1: 와 정석입니다.
0: 카메라가 잡고
1: 홍경민 팔단을 알기 쉽게 네 그냥 알까기의 표본 네. 알까기의 정석에 나오는 정석 1선 2선
0: 네.
1: 보기 좋게 최소 5단은 갈팡질팡 가장 많이 하는 약간 네. 영어 그 W 형태의 그런
0: 네.
1: 보석
0: 네.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 5단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깊은 숨을 몰아쉬고 그렇습니다. 그게 정석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네. 네. 중앙을 노리는 중앙으로 가서 악수 없다.
0: 오.
1: 아, 그런 정도 나쁘진
0: 네,
1: 않아요.
0: 네, 네.
1: 물론 득점했으면 더욱 좋았겠습니다만은 네. 애매한 위치에
0: 네.
1: 끼운 형태가 됐습니다. 네. 자, 알은 홍경민 팔단에게 넘어가는데 이 그것을 봤네요. 아, 그 한 점 눈에 가시다. 과연 와 처리합니다.
0: 우와.
1: 역시 홍경민 팔단 용납 안 하지요.
0: 네,
1: 어딜 감히
0: 깔끔하네.
1: 당황하는 최소 5단
0: 네.
1: 당황할 필요 없어요. 이제 첫 수입니다. 이제 시작인데 그렇습니다. 거리가 조금 있어요. 그러나
0: 네.
1: 연습을 하고
0: 네.
1: 본인도 억울해하고
0: 네.
1: 척이나 안타깝게 세 그런 포즈로 취했습니다. 와
0: 알이 잘 맞긴 한데 힘이 조금 부족한 거죠?
1: 부족했습니다.
0: 네.
1: 자신감이 조금 없었다는 얘기인데
0: 네.
1: 자 중앙에 예 다득점을 노리네요. 과연 다득점? 성립이 될 것이 또 역시 역시 고수답습니다.
0: 네.
1: 슬기로운 네 작전이에요.
0: 네.
1: 한 방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만은
0: 네.
1: 곤란하게
0: 네.
1: 저거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0: 그쵸.
1: 저 처리를
0: 네.
1: 쉽지 않잖아요.
0: 네.
1: 어느 각이건
0: 네.
1: 그랬을 때는 역시 깔 거 없으면 손 떼라 동문서답
0: 네.
1: 저쪽에 그렇습니다.
0: 네.
1: 과연 저거 저 수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과연. 우와! 성공했어요! 우와!
0: 우와!
1: 야! 최소 5단! 이게 젊은 패기 혈기입니다.
0: 네. 근데...

0: 100점짜리. 네.
1: 너무 잘했다.
0: 자리부터 이동하는 최소 5단. 예. 거의 일선.
1: 아, 지금 한 번에 세 개를 다 보내겠다.
0: 네, 좌상기. 타격을 할 때는 그 왼손은 치워야 됩니다. 손을 떼고. 와! 와! 꽃진수! 야, 가장 먼 거리에서 와. 오늘의 한날, 네. 오늘의 한날입니다.
1: 오, 잘했어요.
0: 네, 이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저 먼 거리에. 와. 무슨 차로 진짜 잰 듯한. 네. 어, 아, 그, 사속작전. 네. 괜찮습니다. 농개타포. 네. 예, 그래서 한 점 차이.
1: 네, 똑같아졌죠. 네. 이 최소 5단은요, 판소리 다섯 대목 중 가장 좋아하는 대목이 심청가에서 신봉사 눈 뜨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0: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인데.
1: 네. 조금 맛만 좀 보여줄 수 그 장면. 있을까요?
0: 네. 예.
2: 지금.
1: 네. 아, 갑자기 이제
0: 막. 갑자기 어려운 짤까지 대국 지금 긴박한 상황인데 화풀이 이때 여유로울 때 있어야 되는데. 예, 말씀
1: 좀. 오히려 이렇게 해서 긴장이 풀릴 수도 있죠. 그렇죠.
0: 잠깐만.

0: 내리다.
1: 네, 거기까지. 예. 와.
2: 와.
1: 자, 그리고 다시 알까기에 집중해 주시죠. 네. 네. 네, 지금 알까기입니다, 사실은. 네. 아, 그 거리가 너무 멀어요. 아. 그랬겠죠, 처음. 계획 자체가.
2: 네, 그쵸, 그쵸.
1: 한 방에 돌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네. 일단,
2: 네.
1: 이 수가 마지막이, 마지막은 아닙니다만은, 보여주겠다.
2: 네.
1: 홍경민 발단. 약간 내 실수가 나왔습니다만.
2: 네, 최소단이 옆에서 춤을 춰서 그런지.
1: 네, 거기에 말린 것 같아요.
2: 네. 네.
1: 저 정도는 뭐 큰 매너에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 정도는 네. 귀엽게 봐주죠.
2: 약간 네. 응원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1: 예, 예. 죄송합니다. 네. 끝내기 들어갑니다. 과연! 와! 야, 이렇게 해서 2대2 동점!
2: 와.
1: 야, 이 알까기 모르겠는데요? 정말 이 난전, 와, 이제 방송까지 이렇게 해서, 야. 저희, 물론 시합 전에는 네. 홍경민 발단의 우세 점쳤습니다만은,
2: 네.
1: 현재까지는 모릅니다.
2: 네.
1: 막상 막하. 야, 역시. 사석적 중에 논계 타법이 돼가지고.
2: 네, 같이 떨어질 수 예,
1: 같이
2: 있는
1: 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예, 그렇습니다. 오! 그런 정도.
2: 아!
1: 그게 나쁘지 않아요.
2: 네네네.
1: 지금 위치인가 보세요. 네. 절묘합니다.
2: 오!
1: 이거 처리하기 애매합니다.
2: 네.
1: 예. 과연, 각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잘 지켜봅시다. 홍경민 발단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0: 멋있었어요.
1: 푸르당 우승.
0: 와, 네.
1: 자, 이렇게 해서 첫 대결 홍경민 8단 승리했습니다. 네.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절 시즌 2 2차전 보석이 끝났습니다. 아 근데 보석 여러분들 보세요 보석. 야 개성들이 네. 강합니다. 개성만점이에요.
0: 처음 보는 보석이에요.
1: 예. 네. 1차전 서로 상대방을 알았다 네. 읽었다 그런 의미겠지요. 네. 자 그러면 혹도를 잡은 치수 5단의 성공으로 알까기 대구 2차전 시작하겠습니다.

0: 무가 곤란해요. 이럴 수가 있는데.
1: 네.
0: 오, 네.
1: 와.
0: 이야, 첫 수가 좋았습니다.
1: 네, 너무 깔끔하게 잘했어요. 예. 어.
0: 그러나 상대는 웬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네. 홍경민 8단입니다.
1: 네, 너무 네. 잘하고.
0: 워낙 강자.
1: 네.
0: 이거 뭐. 오. 네. 어. 여기서 끝내겠다.
1: 오.
0: 예. 오늘 보여주겠다. 어, 저 한 점. 어, 저 한 점. 아, 깔끔한 성격입니다.
1: 우와!
0: 나무랄 데가 없는 네. 대국자의 기풍입니다. 75단, 아까 1차전 끝나고 말이죠? 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저한테.
1: 네.
0: 제가 왜 5단이에요?
1: 네.
2: 잘했어.
3: 그쵸. 저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5단 저 왜 5단 저 왜 5단
2: 그냥 한 거야.
3: 아, 저 왜 5단 한 거야.
2: 아 그냥
4: 5단. 난 8단이야. 8단
3: 아니 어떤 이유로 아니, 그냥
2: 난 주로, 이유가 있어서 8단이야.
0: 주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 5단이 왜 됐는지 지가 알지 제가 압니까? 네?
1: 네.
0: 그런 엉뚱한 게 매력이에요.
1: 네. 근데 뭔가 귀엽잖아요. 아, 그런 귀여워요. 질문 처음 받아봤잖아요.
0: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5단인가요? 네.
1: 네.
0: 이야. 어, 저 석점을 노리나요?
1: 스위스가 나왔어요.
0: 아, 꽥이 나왔습니다. 꽥. 결정적일 때. 네. 노련미의 네. 대명사 홍경민 8단.
1: 네.
0: 이야! 기록이 나오나에 저 노립니다. 저 6점을 향해서
1: 아~
0: 그러나 미칠 건 없어요.
1: 네.
0: 네. 똑같은 사석. 입장. 네. 네.
1: 같이 떨어졌어요.
0: 예, 사석 작전이죠.
1: 네.
0: 예. 너도 하나 손해보고 나도 하나 손해본다. 네. 자,
1: 살짝
0: 약간 미스 샷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정도면.
1: 네. 네. 네. 이 홍경민 8단은요 2014년도에 결혼해서 딸 라원이와 라이미를 두고 있는데요.
0: 딸이 아빠.
1: 네. 특히 첫째 딸 라원이는 네. K본부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해서 큰 사랑을 받았었죠.
0: 맞습니다. 사랑 네. 많이 받았지요.
1: 네.
0: 이 어린아이지만 어른스러운 말투와 행동으로 네. 애줌마라는 별명도 붙었다고 하는데
1: 맞아요.
0: 한 번은 뭐 에피소드입니다만 네. 홍경민 8단이 이 아내 몰래 라원이에게 젤리를 주면서 아빠가 최고지? 라고 물으니까 애한테 몸에 안 좋은 걸 주면 어떡해? 라고 대답했다고요.
1: 네. 또 그뿐만 아니라
0: 네.
1: 네, 어릴 때부터 이미 잘생긴 남자는 기가 막히게 알아본다고 하는데요.
0: 아, 눈썰미가 있군요.
1: 네. 세 살 때?
0: 네. 네.
1: 제품 겉면에 있는 그 송중기 사진에 뽀뽀를 했다고 합니다.
0: 아,
1: 네, 너무 귀엽죠.
0: 그렇죠. 만약에 최악락 사진이었으면 보냈을 텐데.
1: 네.
0: 송중기니까 또, 아,
1: 네.
0: 그렇군요.
1: 아, 이렇게 귀여운 딸을 나중에

0: 네. 최소단 지금 장고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순.
1: 신중해야 야, 되죠.
0: 내가 네, 그거로 오. 좋아요. 그 네. 자세는 좋습니다. 아, 마음에 안 드나요? 마음에 안 들면
1: 네. 아, 심장이 아주
0: 예, 역시 홍경민 8단이죠. 고 한 점. 아, 굴러온 돌이에요.
1: 네.
0: 아, 굴러온 돌 처리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1: 아, 네.
0: 비정할 정도로
1: 바로 네. 처리했습니다.
0: 깔끔하게 처리하는. 집중. 와! 신중한 끝에. 와. 와. 이거는 멋지입니다.
1: 깔끔하게 되게 네. 잘하고 있어요.
0: 이제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는데 저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저수가 성공한다면 승리는 홍경민 8단에게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가게 됩니다.
1: 아,
0: 역시, 실수가 없네요.
1: 역시 너무 깔끔해요.
0: 네, 실수가 없습니다. 폐색이 짙어가는 최소단. 아. 역시 노련미 네. 앞에서
1: 네.
0: 패기는 좀 힘들었네요.
1: 네.
0: 일단 들어온 거 그 한 점은 처리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어? 처리하면 또 몰라요.
1: 네.
0: 네. 고, 절대 실수가 안 됩니다. 득점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득점을 해야.
1: 아이고. 아이고.
0: 너 희한한 신발만 좀 희한해요. 어, 한마디로 속 터진다. 왜 이렇게 네. 안 풀리니? 그런 의미. 자, 야, 냉 승부의 색입니다.
1: 너무 유리해요 지금.
0: 그렇습니다. 과연 아
1: 역시.
0: 네, 한 번까지도 않아요. 정성스럽게 하나만 네 처리하네요.
1: 아.
0: 5대 1. 5대1입니다.
1: 이제 한 알 남았는데 어떻게 네. 할까요?
0: 네, 우상귀에 한 점 떨러. 어, 그래도 어? 공격을 하나요?
1: 네. 한 알 남으면 도망가는 어, 분들도 있는데.
0: 도망가는데 이왕 이렇게 끝나는 거.
1: 네, 멋있게.
0: 네, 멋있게. 네. 장렬하게 끝나겠다.
1: 도망 다녀도 돼요?
0: 아, 저한테 도망 다녀도 되나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일단 그 지점에서 그냥 툭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실수를 유도해라 그런 의미인데
1: 네.
0: 거기서 공격을
2: 야,
0: 어, 공격을 또, 한다는
1: 멋있게
0: 겁니다.
1: 할 수도 있으니까.
2: 아, 아. 그래도 그림 나오겠다.
0: 계속 답답하니까 허경민 판단이 자기가 코치처럼

0: 뭐든지 어릴 때 몸에 익힌 건 남아있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 우리 많은 우리 부모님들 이제 뭐든지 어릴 때 많이 가르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네. 이겨서 참 기분 좋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1: 아, 최소 5단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온 국민이 알까기를 즐기는 그날까지
1: 알까기는 쭉 계속됩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가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의심하고 내가 세운 목표에 의구심이 들어 가끔 멈칫하는 경우가 생기곤 하죠.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명상을 해보고 몸과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인 사상가사나와 바지라사나입니다. 정수리를 자극해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제거와 불면증 해소에도 좋은 사상가사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두 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내고 뒤로 천천히 당기면서 정수리 앞과 뒤 바닥에 두피 마사지처럼 앞과 뒤로 천천히 움직여 봅니다. 정수리 쪽에서 유지한 상태에서 호흡을 세 번 정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돌아오고 이마바닥에. 자, 이번에는 손을 뒤로 뻗어볼 건데요.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무릎 가까이 붙여봅니다. 뒤로 뻗으면서 발 뒤꿈치를 쥐고 엉덩이를 천천히 밀어봅니다. 호흡을 세 번 정도 유지해봅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이마 바닥 호흡을 유지하고 이완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동작은요. 똑같이 정수리를 놓은 상태에서 등 뒤로 깍지를 끼는 자세입니다.

자, 손을 풀고 천천히 다리를 풀고 앉고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편안한 명상 자세로 앉습니다. 바지라사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어 명상 자세로도 활용해도 좋은데요.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마다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신 안정에 효과적인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두 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내고 뒤로 천천히 당기면서 정수리 앞과 뒤 바닥에 두피 마사지처럼 앞과 뒤로 천천히 움직여 봅니다. 발끝을 세워서 발 안쪽 아치를 이완시켜 봅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턱을 쇄골 깊이 당겨봅니다. 시선은 코끝 또는 바다 한 점을 응시합니다. 호흡을 천천히 이어갑니다.

전신을 순환하며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는 혈액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몸이 건강할 수 있는데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해 고혈압에 도움을 주는 우타나 파다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무릎을 세워주고 허리를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90도 정도 들어올리고 손을 45도로 펴올립니다. 허리를 오목하게 밀어내고 바닥에 닿지 않도록 허리 둘 셋 넷 다섯 다리 내려놓고 손을 내려놓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우타나 파다사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팔꿈치를 밀어서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천천히 무릎에 45도, 손을 펴올리면서 45도를 유지하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상체를 일으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릎 세워주고 팔은 45도, 허리를 세워준 상태에서 고개를 들어주고 복부에 힘을 줍니다. 호흡은 세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다리 내려놓고 손 내려놓고 다음 동작 이어가겠습니다. 팔꿈치를 세운 상태에서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무릎 세운 상태 유지, 팔을 45도로 뻗어줍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45도로 밀어 올려봅니다. 발등 밀어내고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호흡을 세 번 이어갑니다. 하나,

손 바닥 짚고 다리 내려놓고 정수리 밀어내면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오른팔 옆으로 몸을 옆으로 기울입니다. 바닥 짚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킵니다. 흉추를 유연하게 하고 몸에 긴장된 근육을 풀어줘 전신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는데요. 혈관 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

손을 45도로 펴올립니다. 허리를 오목하게 밀어내고 바닥에 닿지 않도록 허리를 위로 들어올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고개를 들고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호흡 이어갑니다. 하나.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우타나 파다사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팔꿈치를 밀어서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천천히 무릎에 45도, 손을 펴올리면서 45도를 유지하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양팔은 수평하게 놓는데요. 두 무릎은 수직으로 세워주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시면서 아랫배를 힘을 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아랫배 유지하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45도 유지하고 시선은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90도 가까이 내려가 보고 유지해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면서 45도를 유지하고 내쉬면서 유지하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면서 정면으로 돌아오고 시선 또 정면 바라봅니다. 내쉬면서 왼쪽 45도로 기울인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이때 시선은 나의 오른손 끝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왼쪽으로 90도 가량, 하지만 무릎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노력해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면서 45도 호흡 두 번. 하나 둘. 좋습니다. 마시면서 정면, 시선 또 정면 바라보면서 유지하고 내쉬면서 다리를 수평하게 놓고 두 다리를 수직으로 쭉 펴올려 봅니다. 오른쪽으로 마시고 내쉬면서 45도를 유지합니다. 시선 왼쪽 바라보면서 하나 둘. 자, 이번에는 90도 가까이 내려오면서 하나 둘. 자, 마시면서 45도 하나 둘. 마시면서 정면 하나 둘. 자, 이번에 왼쪽으로 45도로 기울여 봅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왼쪽으로 하나 둘. 자, 마시면

무릎은 수직으로 세워주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시면서 아랫배를 힘을 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45도 유지하고 시선은 왼손 바라봅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90도 가까이 내려가 보고 유지해 봅니다. 마시고, 자, 이번에는 바로 연결해서 응용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양팔을 수평하게 놓고 두 다리를 수직으로 쭉 펴올려 봅니다. 오른쪽으로 마시고 내쉬면서 45도를 유지합니다.

마시고 내쉬고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천천히 당겨봅니다. 당긴 상태를 유지하면서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고 다리를 천천히 돌아오고 손을 풀고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편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른손으로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펼 수 있는 만큼만 펴봅니다. 호흡 유지해 봅니다. 하나.

나서 좋습니다. 당길 수 있는 만큼만 당겨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마시면서 피고 손을 놓고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탈장은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합병증 위험이 커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복부 근육과 함께 허리 근육까지 단련시킬 수 있는 우르두바 프라사리타 파다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다리를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손 바닥을 밀면서 다리 뒤꿈치를 밀고 바닥에서 조금 들어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둘. 이번에는 45도로 들어봅니다. 하나, 둘. 조금 더 들어봅니다. 하나, 둘. 90도까지 당겨서 들어봅니다. 하나, 둘. 자, 반대로 다리를 천천히 호흡하면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바닥에 닿을 듯 닿을 듯. 하나, 둘.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동작을 한 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뒤꿈치를 들고 바닥에 닿을 듯 닿을 듯 밀면서 아랫배에 힘을 꽉 줘봅니다. 하나, 둘. 45도로 들어올리면서 호흡 유지해 봅니다. 하나, 둘. 두 다리 허벅지 안쪽 내전근을 꽉 조여주면서 조금 더 들어봅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끌어오면서 하나, 둘. 내려갑니다. 하나, 둘. 45도. 하나, 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힘냅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내려놓습니다.

0: 에너지 전력도 전력대로 가는 거야. 5회부터 8회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돼.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거 1등급 타자로 바꿔.
1: 야 세탁기야, 넌 한 번 돌릴 때 크게 돌려.
2: 한 번에 빠져갑니다.
0: 26도로 걸어선 거
3: 전략을 전략적으로.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우리 전통의 소리와 세계 각국의 음악, 서로 다른 소리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의 판으로 어우러지는 축제가 있습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 첫 번째 소식은 지난 8월 12일부터 닷새 동안 소리의 고장 전주에서 열린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 준비했는데요. 올해 25회째를 맞은 전주 세계소리축제의 주제는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입니다. 전통음악과 현대, 지역과 세계를 잇고 우리 소리의 깊이와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0: 되어서 정말 뜻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북 예술가로서 이제 시민들과 가까이 만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1: 지역의 전통을 만나는 무대도 열렸는데요. 김매기의 마지막 단계인 만두레 때 풍년을 기원함을 펼쳤던 고창 농악보존회의 만두레 풍장굿 등 지역 고유의 문화와 그 안에 깃든 신명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 우리 고창 농악보존회가 여기 전주 소리축제까지 와서

전주 세계소리축제에서는 국경을 넘어 세계 각국의 음악도 만날 수 있는데요. 전통 국악 연주자와 소리꾼으로 구성된 너울 프로젝트가 폴란드의 루토 슬로비아니의 오케스트라와 합동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두 나라의 전통악기가 폴란드의 춤곡 선율에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소리의 향연을 펼쳤는데요.

0: This is my composition, which I made based on Polish folk music. And it was very open composition. So Hegum, Piri, and Tegum, and you know, Gemungo, and Arwer.
1: 세계 소리 축제에서 초연된 쇼팽은 아리랑도 축제 25주년을 맞아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루토 슬로비아니의 오케스트라에 마리아 포미아 노브스카가 쇼팽 음악을 국악으로 편곡해 쇼팽과 아리랑을 한 곡으로 완성했는데요.
0: Special problem was tuning because instruments Korean instruments has completely different tuning, so we had to make compromise. So this is only one thing because rest we improvise. Korean musician and Polish musician they improvise and they feel music same. So only
2: 그 유명한 쇼팽의 음악들과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리랑이 참 굉장히 이렇게 음악적으로 잘 맞는다는 부분들이 우리가 연습하면서도 느꼈고 또 그것들이 이 공연에서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이 참 감사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 거리 공연에서 시작해 세계 무대까지 진출한 아프리카 말라위 출신의 마달리초 밴드. 아프리카의 강렬한 전통 리듬과 생동감 넘치는 퍼포먼스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팀인데요.
1: Madiso band is playing different songs, different story in the music. Number one is tradition of Malawi music. It's the same. Me, I'm very happy. I'm feeling different people, different. Oh, wow. This is a different country of different people. People is very happy. People is dancing.
0: 마달리초 밴드는 풋드럼과

0: 진짜 전국적으로 좀 더 홍보가 많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까워요. 저희만 보기에는.
1: 우리 음악의 깊이와 세계 음악의 다양성을 함께 만나는 시간. 전주 세계 소리 축제. 앞으로도 다양한 소리를 아우르며 더 넓은 음악의 판을 펼쳐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2: 네, 소리의 숨결이 모여 음악이 되고 음악이 모여 모두가 함께 즐기는 판이 되는 소리의 힘을 볼 수 있는 축제였습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소리를 만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돋보였는데요. 판소리를 다룬 영화를 감상하고 감독, 배우와 대화를 나누는 소리 시네마. 자신의 이야기를 인공지능 판소리 영상으로 만드는 AI 판소리 창작 프로젝트 등 여러 장르와 기술을 소리와 접목한 다양한 시도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고유의 판을 되살린 2026 전주세계소리축제. 내년에도 더 다채로운 소리판이 벌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 올해로 32회를 맞은 창무국제공연예술제 준비했습니다. 창무국제공연예술제는 한국 춤을 중심으로 세계 여러 나라 예술가들과 국제교류의 장을 꾸준하게 이어온

0: 지난 8월 18일 올해로 32회를 맞은 창무 국제공연예술제의 막이 서강대 메리홀에서 올랐습니다. 1993년에 시작된 창무 국제공연예술제는 한국과 전 세계의 창작무용이 교류하는 국제무용축제인데요. 올해도 총 7일간 한국과 일본, 호주 등 33개의 공연이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둥그름의 용오름인데요. 한국의 사상가 다석 유영모의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 언어와 몸의 관계를 춤으로 다시 성찰해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 32회 창무국제예술제는 우리나라에서 국제무용제, 공연예술로는 아마 향에는 어떤 미학적인 의미와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해마다 우리 춤에 대한 새로운 철학, 미의식 등을 외국인들한테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0: 고요한 어둠 속, 텅 빈 몸 속으로 빛이 쏟아져 내리고 생명과 감각이 피어납니다. 개막식 첫 무대는 프로젝트 앙상블 모프와 창무회의 협업작 캄캄의 둥 뚜렷이인데요. 무용수는 빛의 소용돌이 같은 움직임으로 몸과 마음, 정신이 하나 되는 찰나를 표현합니다. 이 무대는 동시대 음악을 탐구하는 프로젝트 앙상블 모프의 연주가 함께해 흩어졌던 존재가 하나가 되는 작품 속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2: 이번 작품

0: 집중했습니다.
1: 창무 국제공연예술제는 매년 전년도 수상작을 개막식 무대에서 선보이는데요. 지난해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작품이 바로 이 작품, 박준영 안무가의 서서히 결입니다. 첼로와 보컬의 라이브가 함께하는 이 공연은 몸이 드러났다 사라지는 흐름 속에서 비움과 생성의 순간을 포착합니다.

0: 해서 즉흥적인 요소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서서히 결이지만 각자 무용수의 삶 그리고 표현하는 방식 그리고 라이브 뮤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뮤지션과 무용수들이 함께 각자의 결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즉흥으로 완성된 움직임을 그 결로서 서서히 스며들기도 하고 채워지기도 하고 비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드러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이미지적인 것들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1: 이날의 마지막 무대는 호주 무용단 오버추어의 작품인데요. 두 무용수가 공연이 끝난 후에 매니저와 아티스트의 내면을 표현합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공허함을 지닌 인물들의 관계 속 상처를 움직임으로 풀어냈습니다.

0: 땅을 딛고 다시 솟아오르는 한국무용의 에너지가 앞으로도 세계를 향해 더 힘차게 뻗어가길 기대합니다.
1: 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본 제32회 창무국제공연예술제 어떠셨나요? 이번 축제의 주제는 둥구름의 용오름인데요. 한글을 토대로 한 주체적인 사상을 펼친 철학자이자 교육자 다석 류영모의 사상을 신체의 움직임으로 풀어냈는데요. 둥은 땅, 구르는 땅을 구르는 몸짓, 움은 생명의 싹을 상징합니다.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땅을 딛고 하늘로 치솟는 역동적인 생명의 에너지를 무대를 통해 전하고자 했다는데요. 창무국제공연예술제는 오랜 시간 한국춤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축제로 이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통과 현대의 경계에서 피어나는 몸짓들이 세계를 향해 계속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 16세기 회화작품 속 선비들이 창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국악방송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광주 특별시 창극단, 특별시립 창극단 예술감독 김용호입니다. 그리고 국악방송 라디오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1: 그쵸, 예.
2: 네, 진행을 맡고 있는 김용호이기도 합니다.
1: 네.
3: 네, 안녕하세요. 광주 특별 시립 창극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창무곡 희경루 방해도의 연출을 맡은 유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아, 진짜 예, 라디오에서 또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렇게 TV에 나오시니까 또 느낌이 다르시죠?
2: 아, 네. 느낌이 너무너무 틀리고요. 네. 아, 텔레비하고 라디오하고 이렇게 틀리구나. 떨리구나. 네, 네. 네. 아주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1: 네. 네. 우리 연출가님 국악방송은 처음이신가?
3: 아닙니다. 국악방송은 아주 인연이 깊고요.
1: 그러세요.
3: 최근에는 뭐 한석준 네. 씨가 진행하는 국악 공감 거기도 출연했었고요.
1: 네.
3: 23년도에는 진도 국립국악원에서 만들었었던 남도국악원에서 만들었었던 따니맥이라는 작품으로 네.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한국 뮤지컬 협회 이사장 그리고 네. 서울예술단 이사장 등을 역임하셨고 정말 뮤지컬 발전을 이끌어오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은데
3: 네.
1: 어떤 작품들이 있죠?
3: 제가 연출상과 그 다음에 뮤지컬 대상에서 뭐 작품상 등 6개 작품을 수상했었던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0: 7월 1일부로 통합이 됐는데요.
1: 네.
0: 근데 7월 전에는 광주 광역시였습니다.
1: 맞아요.
0: 근데 이제 7월 1일부로 해서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가 됐어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저희 창극단도 시립이었는데 특별시 전남과 광주를 다 아우르는 창극단이 됐거든요.
1: 네.
0: 그리고 저희 창극단은 국공립단체의 네이밍으로 창극단이란 독자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 단체가 국립창극단 빼고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우리나라에 두 개밖에 없는 단체에서 네. 저희가 아주 소중한 그런 특별시라는 그런 그 가치를 부여를 받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전에는 광주만의 어떤 그 무형유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고 있는 오바탕을 위주로 했지만
1: 네.
0: 지금은 전남과 통틀어서 좀 더 문화유산, 지역의 문화유산을 함께 같이 그 가치를 부여하고
1: 네.
0: 더 드높일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그런 가치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야, 창극단도 점점 커지겠지만 사실 다룰 수 있는 콘텐츠도 매우 확장이 되겠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기대가 됩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우리 유희상 연출가님께서도 네. 광주와 인연이 깊으시다고요?
2: 아, 그럼요. 저는 광주 출생이고요.
1: 오.
2: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광주에서 나왔었고요.
1: 그렇군요.
2: 그 이후에 이제 서울예술단 단원이 돼서 이사장까지 했었던.
1: 이야, 단원에서 이사장까지요?
2: 네, 네.
1: 뭐 그러면 그 기간 계속 서울예술단에 몸을
2: 담고 계셨어요?
1: 그렇죠.
2: 서울예술단에서 한 20년 동안 단원과 감독과 연출가로서 있었고요.
1: 네.
2: 그 이후에 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시 뮤지컬 단장을 하다가
1: 네.
2: 그리고 다시 이제 서울예술단 이사장이 임명돼서
1: 와,
2: 그렇게 됐죠.
1: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두 분이 함께 출연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희경로 방회도라는 작품이 지난 6월 26일에 이제 광주에서 처음으로 관객과 만났는데요.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2: 말씀하시죠. 그러면
1: 두 분께
2: 희경로 방회도는
1: 네.
2: 조선조에 있었던 어떤 희경로 방회도라는 어떤 그 그림이 있어요.
1: 네.
2: 그 그림 속에 이제 여러 가지 인물 군상들이 나오는데
1: 네.
2: 친구들이 나와요. 거기에 친구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옆에 계시는 단장님께서 처음에 그 그림을 보고 아, 이게 정말로 이 그림이 어떤 것인가 궁금해하고
1: 네.
2: 이거를 잘 끄집어내서 문화 콘텐츠로 개발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1: 네.
2: 처음에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작가하고 작곡가 저와 함께 그 희경로 방해도라는 창목곡을 처음으로 창작하게 된 거죠.
1: 그러면 제일 먼저 기획을 하신 건 감독님이시죠?
2: 김영호 단장님께서 먼저 처음으로 제안을 했었고
1: 네.
2: 그걸 작가하고 작곡가랑 저랑 함께 이렇게 공동으로 구성해서 만든 거죠.
1: 그 작품을 아 뭔가 창극단에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0: 네.
1: 생각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0: 제가 작년 9월 1일에 처음 부임을 해서
1: 네.
0: 가장 광주적인 작품을 만들고 싶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무형유산을 이렇게 살펴본 결과
1: 네.
0: 우연찮게 희경로 방회도라는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1: 네.
0: 우연한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진에 속에 있는 그 실존 인물들을 가상 인물로 만들어서 거기에 보면 회화도를 보면 그 다섯 명의 그런 그 증광시라는 과거 제도가 있었어요.
1: 네.
0: 600년 전에. 그러면 그 다섯 명의 그
2: 친구들
0: 벼슬을 올른 그 다섯 명이
1: 네.
0: 20년 후에 다시 광주목에 있는 희경로에 올라서
1: 네.
0: 동기동창회를 다시 여는 연회를 여는 그 그림이거든요.
1: 동창회네요.
0: 동창회를 여는 네. 그림이 희경로 방회도예요.
1: 네.
0: 그 친구 다섯 명이 벼슬에 올라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가 다시 낙향을 해서
1: 네.
0: 20년 후에 우리가 이렇게 잘 했으니까 우리 고향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다라는 동창회를 하는 거죠. 20년 후에
1: 네.
0: 그것이 광주목에 있는 희경로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희경로 방해도를 먼저 알았고 그
1: 네.
0: 방해도에 있는 그림에 연애를 하면 감우하게 다 들어가잖아요.
1: 그렇죠.
0: 그 그림 안에 감우하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거다. 그래서 광주 안에 있던 감우하게 그림을
1: 네.
0: 창극으로

0: 희경루라는 자체도 잘 몰랐었고, 희경루가 한 3년 전에 재건축이 돼서 금사게 세워졌는데, 저 건축이 뭐지? 이럴 정도였었어요.
1: 그냥 누각이 있구나 이렇게
0: 그렇죠.
1: 생각하고 다니고.
0: 저뿐만이 아니라 광주에 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1: 아.
0: 그랬는데 그 작품을 문학 콘텐츠로 만들어서 네. 대중들한테 더 쉽게 그 다음에 예술적으로 대중적으로 알릴 수 있는 개발을 하신 거죠. 이분이 기획을 하시고 그래서
1: 네.
0: 기획을 하시고 그래서 네. 그걸 광주 하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근대에 있었던
1: 그렇죠.
0: 5.18 민주혁명이랄지
1: 네네.
0: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많이 각인되어 있었는데
1: 네.
0: 아 우리가 차마 몰랐었던 희경루 방해도라는 보물이 있었구나. 그리고 저 보물이 어떤 내용이 있었고 어떤 연유로 다시 재건축이 됐었구나.
1: 네.
0: 이런 것들을 이 작품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1: 네.
0: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광주의 여기 특별시장님이나 문화계통에 계신 분들이 이 작품을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0: 광주의 중요한 문화 콘텐츠를 또 이렇게 새롭게 재개발해서
1: 네.
0: 널리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끝낼 게 아니라
1: 네.
0: 매년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도록 알려지게 되고 또 그 좋은 미덕을
1: 네.
0: 우리 광주 시민들이나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아니,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광주 하면 아픈 기억을 먼저 떠올리게
0: 네, 네.
1: 되는데 이렇게 좋은 작품, 그 다음에 연회, 장원급제한 친구들이 20년
2: 네.
1: 만에 고향에
2: 네,
1: 와서 동창회라는
2: 네,
1: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0: 아주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1: 네.
0: 그런 자리거든요.
1: 이런 좋은 작품들이 또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림 한 장에서 시작이 돼야
0: 네.
1: 되는 거기 때문에 무에서 그야말로 유를 창조하는
0: 그렇죠.
1: 작업이었을 것 같아요. 대본은 국립정동극장 광대를 쓴 강보람 작가, 그리고 작창은 전주 대사습놀이 보존회 송재영 명창이
0: 네.
1: 또 참여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 개폐 회식을 맡았던 강상구 작곡가가 음악을

0: 저처럼 약간 이런.
1: 네, 그래가지고 악기로 아쟁 전공자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국악 첫 공부는 판소리였거든요.
0: 네.
1: 판소리를 배우기 위해서 서울에서 이제 전주로 내려갔을 적에 네. 이일주 명창님이 계셨는데 이날치라는 그 명창의 증손녀예요. 그래갖고 서울에서 대사습이라는 그 큰 전주가 있다라는 걸 알고
0: 네.
1: 그냥 무작정 서울에서 전주로 찾아가서 간 집이 이일주 이날치의 증손녀 집이었는데
0: 오.
1: 거기서 20대 때 처음 송재영 명창을 만났어요.
0: 20대 때.
1: 20대 때. 그래서 같이 동문수학을 했고
0: 네.
1: 그분은 전북 무형유산 심청가 보유자가 되셨고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0: 네.
1: 저는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의 창극이나 어떤 국악을 키울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기획자 제작자로서 이렇게 성장하게 돼서 이렇게 송재영 이사장님을 먼저 모셨고요. 작창으로.
0: 네.
1: 그리고 제일 먼저 모시고 싶었던 분은 우리 유희성 선생님이셨어요.
0: 네.
1: 네.
0: 워낙,
1: 네. 워낙 유명하셨고 그리고 네. 모시기도 되게 어려웠던 분이셨고 그리고 네. 제가 국악생활 40년 동안 한 번은 꼭 모시고 싶었는데 원캉 바쁘시잖아요. 네. 네. 뮤지컬 만드시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또 되게 유명한 작품들도 많이 만드셨고
0: 그렇죠.
1: 근데 창극은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춤도 들어가고 네. 여러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초합 전에 말씀드렸지만 창극 연출자들이 다 연극하는 연출자들밖에 없었어요.
0: 오,
1: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 창극단을 맡게 되면서부터 항상 그 뮤지컬처럼 창극도 춤도 추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0: 네.
1: 생각을 해서 선생님을 모시게 됐죠.
0: 네. 그러면 창무극을 네. 작품한 건 이번이 처음인 거예요?
1: 이번에 우리 그 단어는 있었는데 잘 쓰진 네. 않습니다.
0: 어머머머.
2: 공립창 오래전에 몇 번 있었지만
1: 잘 쓰진 않아요.
2: 본격적으로 그리고 재임 네. 재임이 아니고 이게 처음 시작하면서 부임하셔서 네. 첫 작품으로 네. 창무극 타이틀을 가지고 딱 네. 시작을 한 거죠.
0: 그러면 네. 단원들께서도 깜짝 놀랐겠어요.
2: 네.
0: 창무극을 한다고? 라고
1: 그래서 국립극장에서 작품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섭외가 들어와서 이번에 이제 9월 달에 초청 세계 소리극 축제에
0: 네.
1: 저희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만들기도 전에.
0: 소리 연습도 소리 연습이지만 춤 연습에 또 굉장히
1: 그럼요.
0: 이 무더운 네. 여름을 보냈을 네. 것 같습니다.
1: 많이
2: 우리 전통 무용의 대가 그리고 창작도 하시지만은
0: 네.
2: 그 최양순 교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중대에 계시는 임해방 선생님의 어떤 그 살풀이 뭐 승무의 이제
0: 네.
2: 이수자이기도 하신 그분이 오셔서
1: 대가이시죠.
2: 전통 무용을 그냥 무용단만 춤을 추는 게 아니라
0: 네.
2: 소리하신 분들 다 연희단들 모두가 함께 춤을 가르치고 그렇죠. 거기 작품을 안무하셔가지고
0: 네.
2: 본인들도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좀 쑥스러워.

0: 그 한마디가 정말 보람된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그렇죠. 아, 정말 이 우리 광주나 전남에 있는 주옥 같은 문화유산을 이렇게라도 끄집어내서, 네. 이 세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것이 세계적인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더 앞, 세계적으로 갖고 나갈 수 있나, 네. 더 의무감을 갖게 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1: 네. 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품을 또 처음 만들 때에는 남다른 고충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뭐 기획을 하시거나 아니면 연출하실 때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2: 광주 특별시립 창극단에는 소리하시면 창악부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연희하는 연희부 있고, 그 다음에 악기를 하는 어떤 국악관현악단도 네.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함께 연습을 하고 그런다는 게 결코 녹록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특히 악기 연주하신 분들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 네. 전혀 군소리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연습에 참여하고, 연희부나 창악부나 그 다음에 무용단이나 다 같이 이렇게 함께 연습을 해주어서 하나로 엮어지는 호흡을 만드는데, 네. 굉장히 귀한 시간들이 됐었거든요. 너무 죄송했었고 너무 감사했었고 그렇죠.
1: 정말 단원들도 열정을 다한 공연 네, 작품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두 분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그림 한 장이 어떻게 창모극으로 탄생했을지 궁금해서 진짜 가보고 싶어지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9월 17일
2: 하나로 엮어지는 호흡을 만드는데 네. 굉장히 귀한 시간들이 됐었거든요. 너무 죄송했었고 너무 감사했었고 그렇죠.
1: 정말 단원들도 열정을 다한 네, 공연 작품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두 분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그림 한 장이 어떻게 창모극으로 탄생했을지 궁금해서 진짜 가보고 싶어지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9월 17일, 18일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에 참여를 하게 되고 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산으로 가네요.
0: 네. 네. 추석날.
1: 9월 25일 네. 국립 부산국악원의 초청을 받아서 또 네. 공연을 이어간다고요.
2: 네. 네. 네.
1: 어떻게 또 부산까지 가게 됐어요?
0: 네, 부산은 연락이 먼저 왔고요. 그리고 제가 국립 부산국악원 창단 출신, 창단 멤버. 네, 국립국악원 재직 때 거기서 네. 이제 악장으로 4년을 지냈었는데 그런 또 계기가 있어가지고
1: 네.
0: 영남에서는 창극을 보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남의 그런 그 소리의 극을
1: 네.
0: 영남에서 보여주고 싶다는 얘기를 항상 국립국악원에다가 말씀을 드렸더니
1: 네네.
0: 흔쾌히 국립국악원 원장님들이 그 부산국악원 원장님도 그렇고 본원에 있는 국립국악원 원장님도
1: 네.
0: 허락을 해주셔갖고 특별히 추석날
1: 와.
0: 추석 특집으로 저희가 그날 가서 공연을 합니다.
1: 부산에서
0: 추석날 네.

0: 내는 상태고요. 다음 곧 이제
1: 11월
0: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캐스팅도 하고 해서 네. 11월 12일 날 네. 지금 광주 예술전당 대극장에서 처음으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2: 이야, 알겠습니다. 또 연말에 펼쳐질 공연도 기대를 네. 해보겠습니다. 자, 광주의 이야기와 남도 예술의 정신을 담은 작품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창극단의 창무극 희경루 방회도는 오는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국립극장 달오름 극장에서 만나실 수가 있고요. 9월 25일에는 국립 부산국악원에서 공연을 이어간다고 하니까요. 꼭 보고 싶으신 분들 광주의 희경루를 배경으로 탄생한 이야기 이 작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감초대성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김용호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립창극단 예술감독 그리고 유희성 연출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 시리즈 세 번째 무대입니다. 연주자가 곧 작곡가였던 전통음악 시대의 창작정신을 되살려 여섯 명의 연주자가 직접 쓴 창작협주곡 초연 무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충남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경풍 감흥입니다. 가을 결실과 풍년의 기쁨,

서커스와 이동형 거리예술을 즐길 수 있는 서울거리예술축제 2026이 이어지는데요. 올해 서울 어텀 페스타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어린이, 가족, 외국인 관광객, 수험생 등 관객의 취향과 관심사에 따라 공연 선택을 도와준다고 하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곳곳에서 만나는 선물 같은 축제, 서울 어텀 페스타는 오는 11월 29일까지 73일 동안 열리니까요. 올 가을에는 가족과 함께 다양한 공연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의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멋지다. 기대가 됩니다.

0: 오늘은 이런 남동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1: 북대머리 귀신형용
0: 고민이 있거든. 한번 찾아가 보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2: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 상담소.
0: 제가 봤을 때는 약간 12지신을 모셔놓고서 오늘 근처로 올려.
3: 아이고.
4: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하는 태풍,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기상청이 태풍특보를 발표하면 침수, 해일 등 위험지역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0: 모나게 나온 대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대나무에 오히려 손이 가더라고요. 굉장히 호흡이 좋고 실력이 좋은 친구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조금 느릴 수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묵묵히 다 자기 역할을 다 해주고 그리고 그런 모습이 참 되게 대견해 보이기도 하고요. 저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많이 기쁨을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1: 이쁘게 앉아. 네,
2: 고맙습니다.
3: 3분이 정합니다.
1: 다른 환경에 있는 것들을 대표하는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음악을 낼 수 있구나 하는 부분, 그리고 그거를 관객한테 전달해서 연주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매력적이었더라고요.
4: 되게 비싸고.
5: 더 비싸요.
6: 이제 무대에서 공연할 때 이제 형훈이가 엄청 즐거워하거든요. 엄청 형훈이에 대한 기대감이 더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일정한 소득이 있어서 계속 예술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그게 제일 큰 바람이에요.
7: 해야 될 마음이 크고 조금 긴장감도 있긴 한데 그래도 해야 될 마음이 더 커요.
1: 2003년에 땀띠가 시작을 해서 2020년이잖아요. 지금까지 멤버가 계속 왔거든요. 땀띠라는 의미가 땀띠나게 열심히 하자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간직한 한 서로가 같이 이 악기 연주를 좀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7: 저희 땀띠 팀은 앞으로도 더 공연도 잘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기를 바래요.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 시리즈 세 번째 무대입니다. 연주자가 곧 작곡가였던 전통음악 시대의 창작 정신을 되살려 여섯 명의 연주자가 직접 쓴 창작 협주곡 초연 무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충남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경풍 감흥입니다. 가을 결실과 풍년의 기쁨, 감사한 마음을 다섯 편의 국악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창극단 정기공연, 그 이름 춘향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사랑을 스스로 지켜낸 춘향의 이야기를 전통 판소리와 국악관현악, 춤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밀양문화관광재단 3대 아리랑 페스티벌입니다. 우리나라 3대 아리랑, 밀양, 정선, 진도. 이응로 예술제, 미술관 옆 음악회입니다. 미술관의 작품과 풍경, 그리고 국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가을밤 잔디광장에서 특별한 예술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겠습니다.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멋지다. 기대가 됩니다.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강동화암 주상절리. 2000만 년 전 화산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바위라고 하는데요. 뜨거운 용암이 차가운 바닷물에 식으면서 이렇게 특별한 바위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우리 별, 지구의 나이 고작 40여억 년. 그동안 자연과 시간이 빚은 것 중에 어느 하나 감동이 아닌 것이 있을까요?
1: 보시는 것처럼 바다가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파도가 빚고 시간이 새겨서 만들어진 걸작 중에 걸작에서 만들어진 걸작 중에 걸작. 그야말로 뜻밖의 울산입니다.
0: 아름다운 동해. 당연히 삶의 터전입니다. 동해가 내준 넉넉한 선물, 그야말로 싱싱함이 넘쳐납니다. 어느 바닷가 마을인데 참 물고기, 문어, 문패가 참 재밌죠?
1: 어, 귀여워. 이렇게. 귀엽죠?
0: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우가해양 레저 체험마을.
1: 바다다.
0: 이 마을에서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났는데요. 바로 해녀입니다. 네, 이곳은 해녀 마을인데요. 지금도 이렇게 해녀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0: 화살이 그거 네네. 물안경도 이렇게 낄 줄 몰라고 손을 쥐고 어머. 이렇게
1: 처음에는
0: 처음에는
1: 아니 위험한 순간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0: 위험하지는 않네. 물이 차가울 때 들어가면 여름에 이 냉수대가 오면 온도가 16도 15도 물 온도가 그래 되면 잠깐 들어가가 있어도 이 손발이 얼어.
1: 여름에도
0: 여름이 그래.
1: 여름에 그래.
0: 겨울에는 따뜻하고 반대로, 아, 반대로. 여름에는 냉수대가 오면 차가워서 해녀들이 들어가는 걸 끓이지.
1: 그럼 예전에 비해서 바다도 변화됐죠?
0: 변하지.
1: 어때요?
0: 예전에는 여기 다 뭐 그 석화 있잖아요. 네네. 굴. 네. 굴이 이만큼 했어.
1: 오.
0: 그랬고 지금 뭐 섭, 열압.
1: 자연홍합.
0: 자연홍합이 이랬어.
1: 이렇게 커서.
0: 그런 게 다 없어졌어.
1: 아.
0: 멍게도 여기에 나가면 장미꽃처럼 그렇게 바위에 그래 붙어 있었거든.
1: 그럼 어머님이 잡으신 거 먹어볼 수도 있어요?
0: 네, 먹어볼 수 있어.
1: 오, 그래요?
0: 갑시다, 집에.
1: 어머님,
0: 집에.
1: 싸, 가시죠. 예. 어머님, 먼저.
0: 전에는 해녀가 20명 넘었어.
2: 우물창고인데요. 우와, 정말 미역이네요.
0: 똑바로 해야 되는데, 거꾸로.
2: 검은 윤기가 흐르는 긴 미역다발. 이런 미역 보신 적 있어요?
0: 채채가 하루에 한 500kg 정도 돼가 와요. 그럼 기는 기대로 가고 요거 미역은 미역대로 해갖고 고래 넣는 거예요.
2: 잘 건조한 돌미역 이렇게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한다네요.
0: 기이거는 요래 하나하나 뜨다가 요렇게 뜨다가 하는 거거든요. 이거 이제 물엿하고 고추장하고 참기름하고 통깨하고 요렇게 좀 무치면 맛이 있어요.
2: 울산의 돌미역, 특별한 비법도 없다고 합니다. 돌미역에 성게를 푸짐하게 넣고 잘 끓여내면 성게 돌미역국 끝입니다.
0: 아, 요 꿀소라.
1: 꿀소라.
2: 각종 해초와 바다에서 건져 올린 것들. 그리고 성게 미역국 잘 차려진 한 상입니다.
1: 우와, 보이세요? 없어요. 와, 진짜 부드럽고 이 미역도 아주 이 쫄깃쫄깃 너무 맛있는데 성게 이게 무슨 임금님 수라상이죠?
0: 네.
1: 이야, 이 귀한 걸 먹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바로 하기 때문에 신선도가
0: 그렇지, 신선도가 있지.
1: 이제 뭐 어디 갔다가 오래 갔다 온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네. 여기로 넘어온 거잖아요. 와, 진짜 맛있네요, 어머니. 와,
0: 보물 같은 존재지.
1: 보물 같은 존재.
0: 욕심 안 내고. 이게 미역돌이 네. 내가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1: 그쵸.
0: 자손 대대로 내려가는 돌이에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1: 그러니까 나 혼자 이렇게 확 이게 아니라 잘 보존을 해야 그 다음 후손들이 또 이렇게 아름다운 밥상을 만날 수 있는 거니까 어머님 이 손에서 여기 다녀오신 분의 건강을 어머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2: 한번 시작했던 물질. 끝내 그 바다를 떠나지 않았더랍니다. 그 오랜 세월 무엇이 좋았을까요?
0: 잘했다 생각할 때는 내가 벌어서 형제들하고 나누고 이제 이웃에도 누가 오면 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봉사하는 것도 줄 수 있는 사람 다 베풀 수 있는 건 다 베푸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2: 바다가 확 달라진 느낌인데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우가 마을.
1: 이렇게
3: 어깨 하나씩.
1: 아,
3: 이게 닭이랑 자켓.
2: 저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1: 네네.
3: 자, 이제 출발합니다.
1: 네.
2: 구명조끼 꼭 챙겨 입고 나선 카누 체험. 노젓기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시작된 본.

0: 능력 체험.
1: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더 심하겠어요.
0: 초보인 저의 노지래도 생각보다 카누가 잘 나갔습니다. 어땠냐고요? 한마디로 자유로웠습니다.
2: 동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 파도는 정말 안전하거든요. 수심도 생각보다 여기는 깊지 않다고 하시고 남녀노소 누구나 와도 제가 탔으면 다른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은 높고요. 바람도 살랑살랑이고요. 우리가 어촌 체험마을에서 카누를 타고 있는 오정혜입니다. 만세!
0: 정말로 만세 소리 절로 나오는 체험이었습니다.

0: 울산은 2000년 전부터 철을 생산해 왔다고 합니다. 그 오랜 철의 역사가 오늘날 산업도시 울산으로 이어진 게 아닐까요?
1: 네, 달천 철정에서 이곳에서 여러 가지 철이 나오는데 1년에 세공으로 1년에 12,500근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전국에는 20개의 철장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12,500근이라는 세금은 가장 많은 양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달천 철장이 우리나라에서 조선에서는 제일 큰 광산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철을 만드는 전통 기술을 쇠불이라고 했는데요. 그 옛 쇠불이 유적을 이곳에 재현해 놓았습니다. 철을 다루었던 옛 사람들의 기술, 그 흔적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에도 DNA가 있는 걸까요?

0: 되지 않았을까?
1: 이제 울산이 낳은 아주 특별한 인물을 만나봅니다. 일제강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독립운동에 뛰어들어 나라와 역사 앞에 우뚝 섰던 인물. 바로 독립운동가 박상진 의사 및 독립운동에 뛰어들어

0: 총 자금을 마련하는 한편 친일 부호를 처단하는 등 무장 투쟁도 함께 이끌었습니다.
1: 만주의 공관학교라든지 그리고 해외의 여러 그 독립단체의 군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 그리고 국내에서는 친일파라든지 일제 그 우두머리라든지 이런 사람을 체포하고 그 살해함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과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일을 했던 분이죠.
0: 판사 시험에 합격해 안정된 삶을 살 수도 있었던 박상진 의사. 그러나 그는 그 꽃길을 버리고 독립운동에 투신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 투옥돼 마지막에는 3년 넘게 옥고를 치르다 순국했는데요. 의사가 남긴 마지막 시입니다.

0: 향년 38세로 대구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한 박상진 의사. 뜨거웠던 그의 삶을 만나봤습니다. 하늘과 바다와 산과 구름. 울산의 하늘이 이리도 예쁜데요. 그 구름 아래 또 하나 뜻밖의 울산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목장, 그것도 양떼 목장입니다. 목장으로 향하는 길. 울산에 이런 곳이 있었네요. 이런 풍경을 두고 목가적이라고 했던가요? 넓은 초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뜨는 양들.
1: 와, 산 정상에서 만난 정말 반가운 동물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양입니다. 아니, 바다하고 산업도시로 알려져 있는 울산에 이렇게 푸른 초원과 양이라니요. 정말로 뜻밖의 울산입니다. 이 친구들이 왔어요. 어떡해.
0: 이 친구들 저한테는 관심이 1도 없네요.
1: 응? 맛있어?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이 목장이 주인 되세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2: 아, 먼 길 오셨네요.
1: 아, 그게 진짜 먼 길이에요. 이 산 정상에, 예. 그것도 울산에, 예. 상상도 못했어요.
2: 울산에 계신 분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 아, 그래요?
2: 울산에 30년 있었는데, 예. 목장이 있는지 몰랐다.
1: 그러니까요.
2: 대관령 안 가도 되겠다.
1: 맞아요, 맞아요.
2: 예, 그 말씀하세요.
0: 마치 울산의 보석처럼 숨어있는 이 목장.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했다고 합니다.
1: 아니, 근데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2: 저는 10년 전에 와서 이 풍경이 너무 좋아서,
1: 너무
2: 바다 풍경이 너무 좋아서,
1: 네네.
2: 그게 좀 반해서 한번 여기서 뭔가 한번 우산의 명소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처음부터 저는 양떼 목장 컨셉을 딱 맞춰서 그렇게 관광을 위주로 해가지고 준비를, 다른 사람들하고 좀 컨셉 자체가 틀렸던 거죠.
1: 네. 아니, 저도 울산에 공연도 많이 오고 찾아오는 일도 있었지만 이 산 정상에서 양떼 목장을 만날 줄 꿈에도 몰랐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바다인지 하늘인지 구분이 안 가요.
2: 아, 흐린 날은 완전히 하늘인 줄 알죠.
1: 오늘 하늘 그래도, 같아요.
2: 오늘 그래도 근데 저기 방어진에 배도 보이고 하지만은,
1: 예.
2: 네, 흐린 날은 완전히 하늘인 줄 아니까 그래서 언뜻 하나씩 보이면 이제 애기들이 와서, 예. 하는 말이,
1: 예.
2: 아주 기가 막힌 말이죠. 하늘에 배가 떠 있네. 네. 아, 표현이 기가 막혀요.
1: 네. 애들이 솔직하니까.
2: 네.
0: 저 멀리로 바다를 두고 하늘과 맞닿은 곳에 자리 잡은 이 목장. 그런데 이곳에는 이 목장만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2: 원래 24마리 나왔는데 뭐 여기저기

좀 팔려가고도 요런 애들 털 있는 애들 있으면서 좀 덩치 작은 애들은 원래 태어난 애들이고요. 아, 예. 네. 그 다음에 좀 약간 큰 애들은 이제 2년차, 3년차 이렇게 된 애들. 이제 다른 양떼 목장에 없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목해서 먹이 주기 하는 거. 방목해서 먹이 주기 하는 거. 다 울타리 바깥에서, 울타리 바깥에서 이렇게 먹이 주기 하지. 아, 이렇게 풀어놓고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다 100% 풀어놓고 하고.

0: 대표. 대학교를 세 군데나 다니며 네 개 학과를 전공한 독특한 이력의 주인공인데요. 그리고 목장을 열기 전에는 11년 동안 한옥을 짓는 목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죠? 목장 일이라는 것이 잠시도 쉴 수 없다는 걸요. 말 못하는 동물, 제때 먹이고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우리가 양 개체수가 한 70마리 정도 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정도 우리가 초지가 이만큼 넓어도 한 30마리 정도면 적당한데 한 마리가 필요한 초지가 한 양 한 마리당 한 1000평 정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1000평. 예. 근데 지금 해마다 계속 새끼를 낳으니까 해마다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0마리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70마리 되다 보니까 풀이 감당이 좀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7, 8월이 교미하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교미해서 6개월 가임기간 거쳐서 또 1월에서 3월 사이 새끼 놓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뭐 살아서 좀 주고 풀도 주고 다른데 뭐 순두부집에서 비지 같은 것도 얻어가 주고 다양하게 에너지 공급을 주지 않으면 양들이 영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2: 자, 얘들아 이리 와.
1: 네.

뭐 영업적으로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거는 저한테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 손님은 오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고,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좀 느긋하게 즐기고 빡빡하게 시간 돌아가지 않고, 예.

0: 바다로 나갔던 배들이 돌아오면 친근한 울산의 얼굴이 펼쳐지는데요. 얼음을 뒤집어 쓴 생선들이 육지로 오릅니다. 울산 앞바다는 이렇게 아낌없이 내주는군요. 싱싱한 활어들이 뱃전에 생기를 더하는데요. 울산 앞바다는 이렇게 아낌없이 내주는군요. 싱싱한 활어들이 뱃전에 생기를 더하는데요. 이들은 물차에 실려 또 어디론가 떠날 채비를 합니다. 울산의 바다 것들을 만날 수 있는 곳, 활어 직판장입니다. 가히 수산물 백화점이라 할 만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매력. 아는 생선은 아는 대로,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눈을 떼기 어렵습니다.
1: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요.
2: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예, 아이 반갑습니다. 예, 아이 반갑습니다.
1: 옛날에 아직 똑같네요.
3: 반갑습니다. 아니, 어머님, 네. 여기서 몇 년 동안 장사하신 거예요?
2: 아, 한 여기 들어온 지는 한 17년 정도?
3: 17년 정도? 여기가 원래 고향이세요?
2: 네.
3: 아, 탁 나고 자라기를, 그리고 남편분도 여기서 만나시고?
2: 네.
3: 아, 그러셨구나.
2: 네.
3: 이거 다 이 앞바다에서 잡은 거예요, 동해에서?
2: 아니에요. 여기서 잡은 거는 가자미, 도다리, 저기 가오리,
3: 가오리,
2: 네,
3: 가자미, 도다리, 가오리, 어, 그렇죠. 아, 김이 엄청 좋아. 저희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철이 농어라고 네. 해서요. 농어로 한번. 네. 예. 제가 보기엔 다 똑같네.
2: 그렇죠.
3: 이거 넣고.
2: 이거.
3: 오고 오고 오고 오고. 예전에는 그 고장에서, 그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 위주로 했는데 요새는 관광객분들이 자기의 취향이 다 있으시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좋은 것들이 올라오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제철 맞아서 나온 친구가 난데 그래서 저희는 오늘 농어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0: 전국 각지에서 온 질 좋은 생선들. 이곳에서는

0: 어떡하죠?
1: 오독오독. 식감도 좋지만 바다 향을 품고 있어서 그 향기와 시각적인 바다를 보고 있으니 바다 안에서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울산이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으세요? 살아보시니까.
0: 아, 그러니까
1: 너무 많아.
0: 뭐라고 해야 할지 마음이 이렇게 팍 트인다고 해야 하나?
1: 편안함.
0: 네, 편안함. 그 뭐 고향인 사람들은 다 느끼는 거겠죠.
1: 그러게요. 저는 울산의 물 빛깔이 너무 예뻐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물 빛깔을 보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 모습을 울산 시민분들이 이 표정과 닮은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처럼.
0: 감사합니다.

0: 외국 사람들이 살아요. 자식들은 아오아오.
1: 그야말로 마을의 산 증인입니다.
0: 여기 집이 저희 집인데 여기 이제 큰 채고

0: 분명히 책에서는 이렇게 하면 예쁜 피리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1: 빨대로 피리 만들기라고?
0: 멋진 피리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너무 실망이야.
1: 으이구, 좋은 재료를 써야 좋은 소리가 나지.
0: 좋은 재료라고?

0: 깊은 산골 마을, 오동나무 그늘 아래 착하고 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마을에는 유봉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오동나무를 나무 할아버지라고 불렀죠.
1: 오, 자, 이 나무를 나한테 파시오.
2: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구먼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물려줬으니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요.
1: 자, 이래도 안 팔겠소?
2: 아이고,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몰라.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0: 물을 삭혀야 하는 거야. 나무가 잘 마르는 3년 동안 유봉이는 명월아 씨에게 가야금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연습하고 또 연습했죠. 자, 나무가 잘 마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가야금을 만들어 볼까?
1: 으쨔, 에, 으쨔, 으쨔. 가야금의 위판은 하늘처럼 둥글고 가야금의 아래판은 땅처럼 평평하구먼요. 1년이 12달인 것처럼 가야금의 줄도 12줄이지요.
0: 가야금이 완성되자 유봉이는 조심스럽게 가야금을 타보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는 소리였어요. 유봉이는 예전의 나무 할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3년 만에 돌아온 유봉이를 맞아주는 것은 성난 고함 소리였답니다.
2: 내 눈엔 먼저 물을 대야지.
3: 그게 무슨 말이오? 내가 먼저 나왔쇼.
0: 서로 모여 정을 나누던 오동나무가 없어지니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싸울 일만 점점 많아졌던 거예요. 유봉이는 오동나무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가야금을 타기 시작했죠.
2: 저 소리 들으니까 예전 우리 모습들이 떠오르는데.
3: 그러게 말이오. 어릴 때부터 친척처럼 살아온 우리가 왜 싸우고 있었던 거죠?
4: 아이고, 미안해요.
1: 아이고, 아니에요.
0: 유봉이 덕분에 오동나무는 천년악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천년악기는 앞으로 오래오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을 거예요.

0: 고기 좀 만드는 거야? 나도 같이 하자.
1: 어, 아니야. 좋은 소리가 나는 피리를 만들려고 대나무 씨앗을 심고 있는 거라고.
0: 뭐라고? 지금 심으면 엄청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

치고 팬놀이하며 놀아보세요.

천만 동포에 깊은 한숨을 대신하듯 불어오는 이 바람

밖에 없겠지. 남은 땅에서. 하지만 그곳은

0: 그렸는디? 어씨!
1: 공룡아!
0: 어씨! 아따 가련하구만! 한양 올라가시는 아버지 땜시 이별 행차가 허벌나게 바빠져버렸던께 지환 하나, 거울 하나에 눈물로 기약을 남기고 생이별을 해버렸구나!
2: 준영아!
3: 도련님!
2: 준영아!
3: 도련님!
0: 그 뒤로 내려온 신관 사또 변학도락하는 이놈을 우와하하하하하 백성들을 위한 일은 저 뒤에 던져놓고
4: 어디 보자 숙이거라.
5: 사또
0: 이 뭔 저 호색만 억수로 깊은지라
5: 춘향이를 얼른 불러 빼질로 수청을 강요했단께요.
6: 춘향 동지는 일편단심 두남군을 섬길 수 없다 허미여 옥중고
4: 숙이거라.
5: 사또
0: 이 뭔 저 호색만 억수로 깊은지라
5: 춘향이를 얼른 불러 빼질로 수청을 강요했단께요.
6: 춘향 동지는 일편단심 두남군을 섬길 수 없다 허미여 옥중고초를 달게 마주 달게 받아부렀습니다.
0: 한편으로는요 한양 대인교운 이몽룡이 시방 어찌나 일인지 그지꼴로 변복하고요 옥방에 있는 춘향이를 상봉하였으나 내일이면 사또 생신잔치 끝에 춘향 목숨이 경각이오잉.
3: 도련님.
2: 춘향아 조금만 기다려다오.
7: 아이고
8: 박씨!
0: 아이고 고생이 많아요.
8: 준비 잘한다.
0: 거기 멋있어요. 아이고 조심해. 가자 만나.

0: 앞서 잘 즐기다 가하시지요.
1: 오냐 오냐.
2: 어머
3: 그

0: 아버지도 아무것도 나 아버지도
1: 악성이 뒤누을지 돈무술이 악창색 진율 감세 착하게 수호고 행경이

각각 죄인은 경중을 헤아려 엄중히 처결할 것이다. 옥죄인 춘향을 올려라. 네가 본관 수청은 거역하였지만 잠시 지나는 수의 사또 수청도 거역할 것이냐?

0: 춘삼월 하시절이라.
1: 하시절!
0: 꽃은 피어 절로 지고 잎은 피어 만발할 적에 이곳 국립과학원 예약당에 뇌지를 메고 어찌저찌 올라왔으니 한번 나가 보는데 다량당당 정쿵 붙여놓고 하는 것이라다. 정쿵 정정쿵.

0: 이렇게 끌어넣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 저기까지 훑어나가 보낸대. 이것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관객분들께서 창구 소리에 맞춰가지고 박수를 쳐주시면은 제가 마치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1: 한 시간!

내가 이제 보실 동작이 단 한 가지 남았는데 이것을 나가기 전에 우리들이 예술제를 위해 아주 열심히 준비했단 말이지. 또한

꼭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었다.

0: 방학을 맞아 수희와 수혁이는 할아버지 댁에 놀러 왔어요.
1: 할아버지! 어?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2: 어? 누나, 여기!
1: 어? 할아버지 글씨네?
3: 잠깐 간식 사러 슈퍼에 다녀올 테니 쉬고 있으렴, 할아버지가.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할아버지 얼굴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흐뭇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0: 야, 멋지다.
2: 기대가 됩니다.

시냇가 바위벽 열리어 그 사이 집 한간 지었네. 고요히 앉아 성인의 가르침 받들어 더위 붙잡아 거기 올라 보려네.

우리의 음악, 우리의 공간,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성주풀이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을까요? 이 성주풀이는 본래 무가였는데요, 전문 소리꾼들이 또 부르면서 사랑받는 남도민요로 자리잡게 됐습니다. 이렇게 전통음악 중에는 무속에서 시작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속음악을 전통음악의 보물창고라고 하는데요,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전통예찬 두 번째 시간으로 무속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0: 느낌처럼 뭔가 아. 선생님의 포스가 물씬 느껴지긴 하는데 되게 뭔가 네 약간 이런 뭔 느낌이.
1: 근데 방금 이 굿을 너무 격렬하게 해가지고 힘이 좀 없습니다.
0: 드릴까요?
1: 안녕하십니까. 동해안 굿을 하고 있고 타악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방지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0: 예. 아니 이렇게 또 젊으신데 왜 이렇게 또 선생님처럼 뭔가 아. 선생님의 포스가 물씬 느껴지긴 하는데 되게 뭔가 네 약간 이런 뭔 느낌이.
1: 근데 방금 이 굿을 너무 격렬하게 해가지고 힘이 좀 없습니다.
0: 네. 우리 방지원 씨가 오늘 무대에서 보여주신 게 우리 동해안 별신 굿인데 동해안 별신 굿에 대한 특별한 인연이 닿아서 시작을 하게 되셨을까요? 네. 아니면은 좋아서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1: 아 뭐 이거 원래 동해안 별신 굿은 세스무 집안이라 해서 네.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무당이어서 하는 경우가 이제.
0: 네.
1: 이제 저희 그 김석출 선생님 네네네. 이제 계통에서는 그렇거든요. 세습목이 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후천적으로 이게 좋아서
0: 네.
1: 이제 찾아와서 배운 케이스고
0: 네.
1: 저 같은 경우는 굿을 중3 때 처음 봐가지고 그때 뿅 가가지고 이제 동해안 별신굿 2대 인간문화재이신 김용택 선생님한테 제가 오랫동안 배워서
0: 네.
1: 지금까지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0: 사실 동해안 별신굿에서 지금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본인의 대표적인 작품을 소개한다면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1: 이제 동해안 굿을 두 갈래로 나눌 수가 있는데
0: 네.
1: 별신굿이 있고 오구굿이 있거든요.
0: 네.
1: 별신굿은 마을의 어떤 풍어와 안녕을 비는 그런 곳이고 오구굿은 사람이 죽으면 그 망자를 극락으로 천도하는 그런 곳인데
0: 네.
1: 별신굿 가지고 만든 작품이 하나 있고 오구굿 가지고 만든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0: 네.
1: 별신굿은 동해 유니버스라 그래서
0: 네.
1: 동해안을 이루고 있는 이 동해안 굿을 이루고 있는 요체들
0: 네.
1: 그러니까 사실 굿이 사람의 어떤 삶 속에서 피어난 것이지
0: 네.
1: 굿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네. 그래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네. 사람들의 어떤 니즈에 의해서
0: 네.
1: 이것들이 만들어지고 문화적으로 꼽히고 그런 것들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든 작품이 또 동해 유니버스고 그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미리 굿을 받아가지고 죽어서 굿받은 뭐합니까?
0: 네, 네.
1: 사후에 만반진수는 생전 일배주만도 못하다는 저기
0: 네,
1: 사철가 사설도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런
0: 네.
1: 것처럼 아 생전에 일배주를 받고
0: 네.
1: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즐기고 굿을 온전히 받아서 극락

0: 5시간 동안 했는데 예, 그래서 3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8-9시 돼서 끝났으니까 사람들 막 웃고 울고 하다가 이제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고 어떤 내 나의 죽음을 예, 또 생각하게 되잖아요. 나의 죽음에 대한 어떤 축원을 자기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마에 자기들이 쪽지를 써서 넣게끔 제가 만들어놨었는데 네. 그때 명문이 하나 있습니다.
1: 뭐요?
0: 죽음을 잊지 않되 네. 충실한 삶을 위하여 네. 라고 이렇게 글을 적어놓은 분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우리 공연을 대변하는 말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과 계속 소통하게 되는 공연을 만들고 있으니까 네. 물론 우리 굿을 소개하는 것도 좋지만 굿이 갖고 있는 거는 가장 큰 장점은 동시대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아남았고 네. 계속 내용을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요즘에 맞게 뭐 별신굿 야호 막 이럴 수도 있고 네. 막 그런 밈 같은 거 네, 네. 모르시는 것 같은데
1: 밈?
0: 네
1: 알죠. 무슨 네.
0: 리센 하는
1: 저 거. MG예요.
0: 그런 것도 넣어서 할 수 있는 게 굿입니다. 그러면 네. 이게 뭐

0: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그런 눈빛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와, 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면 동해안 별신 굿 많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어떤 매력이 있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1: 동해안 별신 굿을 보러 오시면 가장 큰 매력적인 거는 일단 저희가 어떻죠? 바다에 간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죠? 바다에 가면은
0: 시원하죠.
1: 일단 바다를 간다라는 것 자체부터도 설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0: 네, 그러니까 뭔가 여행하고 그렇죠. 가슴이 뻥 뚫린다.
1: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바다 옆에서 열린다는 그런 낭만적인 네.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네. 가면은 그래서 파도 소리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네. 그 옆에서 소리를 하고 악기를 쳐야 되니까 이제 기악이라 좀 그 선율 악기들은 사용을 안 하고 타악기 위주로 꽹가리 여러 대에다가 징, 장구 하나 바라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태평선 또 소리가 크니까 네. 그렇게 이제 타악기 위주의 어떤 연주들이 이루어지고 그 위에 무녀의 아주 높은 네. 상청의 그 고음의 목소리가 또 이 무가를 부르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거기에 바다 소리까지 합쳐져 있으니까 네. 아 우리가 결국에는 아 무엇을 위해서 빌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는 저 멀리 계시는 용왕님을 위해서 네. 막 이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면 되게 막 치면서도 계속 상상하게 돼요. 네. 잠들어 있는 용왕님을 또 깨우고 네. 모셔와서 흡족하게 또 하고 또 마을을 지키고 있는 수호신들을 또 이렇게 놀려드리는 거니까 네. 그렇게 마음을 흡족하게 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즐거워요. 인의 마음이 좋아야 신의 마음이 즐겁다 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네. 어른들이 해주시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을 위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0: 가지고 네. 그분에 대한 오곡곳인데
1: 네.
0: 오곡곳은 돌아가시면 하는 곳이잖아요.
1: 네네,
0: 근데
1: 네.
0: 돌아가신 지 한참 됐기 때문에 그건 한참 돌아가시면은 시신에 물이 말랐다 그래서 마른 오구라 그래요.
1: 네.
0: 마른 오구 이래서 백남준 선생님 또 생신 7월 20일이었거든요.
1: 네네.
0: 이제 그래서 백남준 생일꽃을 주제를 했습니다.
1: 아.
0: 그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다다익선이라는 선생님 작품이 있거든요.
1: 네.
0: 테레비 1004개를 쌓아올리 치면서 가거든요.
1: 네네.
0: 이제 백남준 아트센터 도착해서 1시에 굿을 시작해서
1: 네.
0: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1: 그러면은 12시간?
0: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 해야 됐으니까.
1: 아니 근데 괜찮아요? 아니 우리도 뭐 판소리 소리꾼들이 최장시가 뭐 9시간 8시간 한다고 하지만 네. 사실 그 이상을 하는 건데.
0: 근데 그 이제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1: 네.
0: 여러 이제 무당들이 돌아가면서 굿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0: 우리의 삶과 또 공동체의 울림이 담겨있는 토속민요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역금 아라리 그리고 또 행상소리 동해안 뱃노래까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1: 여보소.
2: 예.
1: 우리가 이 김준수의 아지트에 와가지고 악기만 두들고 갈 것이 아니라
2: 그렇죠.
1: 노래도 이래 한마디씩 하고 가는데
3: 예. 예.
1: 저 강원도 두메산골부터 해가지고 경상북도를 들러서 동해바다로 한번 가는데
2: 그렇죠.
1: 저 강원도부터 한번 오는 것이어서
3: 예.

오늘 내가 여기 김준수 아지트에 와서 보니 옛날에 유태평양이 내 친구가 하던 더 커넥팅 하던 12층인데 한두 번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장수 부르고

불법소. 예. 우리가 시간 관계상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그래 못하고. 예. 이제 이 국악방송 안에 있는 온갖 액살로 상여에다 담아가지고 저 먼 데다가 이제 우리가 내비리는데 예. 또 상여가 나가는 소리가 이렇던가 없습니다. 예.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속음악의 전통을 지키면서 또 오늘의 감각으로 음악을 만들고 있는 두 분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앞서 만난 방지원 씨가 동해안 별신굿을 토대로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면 이번에 만날 분은 경상남도 통영과 거제를 중심으로 전승되는 남해안 별신굿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무대를 펼치고 있습니다. 탁 연주자이자 남해안 별신굿 이수자인 황민항 씨의 무대 앞서 만난 방지원 씨가 동해안 별신굿을 토대로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면 이번에 만날 분은 경상남도 통영과 거제를 중심으로 전승되는 남해안 별신굿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무대를 펼치고 있습니다. 탁 연주자이자 남해안 별신굿 이수자인 황민항 씨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0: 와, 정말 엄청난 대단한 장구 연주였습니다. 우리의 장단의 멋을 보여주신 황민왕 씨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황민왕입니다.
0: 네. 너무 멋졌어요.
1: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0: 이렇게 장구 하나로 연주를 보여주시는 게 사실 뭐 익숙하긴 하지만 네. 우리 어째 시청자분들께도 이렇게 처음 나와서 연주를 보여주시는 거니까 네, 네.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사도. 네.
1: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네, 탁 연주자 황민왕이고요. 지금 남해안 별신굿 이수자이자 또 국악방송 노래가 좋다 진행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 연주를 어여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사실 국악방송 TV에서 이 김준수의 아지트가 또 있다면 이 라디오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또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1: 감사합니다. 아유,
0: 감사합니다. 사실 국악방송 TV에서 이 김준수의 아지트가 또 있다면 이 라디오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또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1: 제가
0: 19년도부터
1: 네, 맞아요. 2019년 11월 11일 날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한 7년
0: 사실 좀 정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오래 할 수 있는 어떤 장수의 비결은 뭘까요?
1: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하고 싶은 걸 일단 다 하자.
0: 그런데
1: 네, 그걸 빨리 해야
0: 엄청 오래 하고 계시잖아요. 네, 또.
1: 그렇죠. 그래서 약간 미련을 너무 잡고 있으면 네. 너무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후회가 없을 만큼 그날그날 그냥 재밌게 하는 거
0: 네. 네,
1: 그게 방법이지 않나.
0: 아, 그러면은 그날그날에 최선을 다하지만
1: 네, 그리고 출연료를 올리지 않고 아,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을 하죠.
0: 네. 그러면 아 진짜 근데 탁 연주자이신데 소리도 잘해 뭐 태평소 연주 아쟁 연주 정말로 너무 욕심쟁이 아니신가요?
1: 먼 곳을 쳐다보게 되네.
0: 인물도 좋아 키도 크셔 정말 저가 봤을 땐 다 가진 남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욕망을 늘 품고 살고 있고
0: 네.
1: 사실 준수 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네요.
0: 아 진짜로? 아 진짜 너무 많은 음악을 네. 진짜 섭렵하시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최고의 탁 연주자로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음악에 시작했던 그런 원천들은 사실 남해안 별신굿을 통해서
1: 아,
0: 입문하시게
1: 네.
0: 되신 거잖아요.
1: 네네네.
0: 아까 앞서서 방지원 씨가 나와서 우리 동해안 별신굿을 또 들려주시긴 했는데 이 동해안 별신굿과 남해안 별신굿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아, 이게 뭐 여러 가지 음악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청취자분들 대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아, MBTI로
0: 네.
1: 말씀드리면
0: MBTI. 오, 신박하다.
1: 준수 씨는 I에 가까우세요? E에 가까우세요?
0: 보시기 어떠신 것 같아요?
1: 근데 사실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E 같지만
0: 네.
1: 혼자 있을 때는 I인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0: 전 I예요.
1: 저도 극I거든요.
0: 대양적이거든요.
1: 근데 동해안 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E형이라면
0: 오.
1: 남해안 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I 성향에 가까워요.
0: 오.
1: 그래서 관객들, 청중들 모인 이제 굿을 구경하러 오신 분들과 어울리는 것은 똑같지만
0: 네.
1: 제의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하고
0: 네.
1: 동해안 별신굿에 비해서 훨씬 차분하고
0: 네.
1: 사실 이 굿 하다 보면 서로 함부로 이렇게 말을 놓는다거나
0: 네.
1: 이런 것들이 없고 대단히 서로 이렇게 선을 잘 지키는 전형적인 내향인들의 모임 같은
0: 네.
1: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음악적으로도 동해안 별신굿은 환경적인 탓이 있습니다만
0: 네.
1: 탁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남해안 별신굿 같은 경우에는 사면육각 일단 음악을 다 쓰고
0: 네.
1: 실제로 노래도 뭐 메나리 토리나 육자배기 토리 이렇게 토리를 대단히 다양하게
0: 네.
1: 또 구사를 하고 있죠.
0: 그러면 어쨌든 닮아 있지만서도 또 다른 점이 분명히 있네요.
1: 같은 바닷가인데
0: 네.
1: 저는 파도의 크기와 분명히 연관이 있지 않나.
0: 파도의 크기.
1: 통영 제가 잘 아는 통영 앞바다를 네. 보면 한강에서 치는 파도보다 파도가 얕아요. 조용하거든요.
0: 네.
1: 근데 네. 동해안은 안 그렇죠. 파도가 엄청
0: 거칠다.
1: 크잖아요. 네. 새벽에 거기 근처 펜션에서 자면 파도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이거든요.
0: 이 파도도 또 MBTI에 네. 연결되는
1: 약간 네. 이 제가 봤을 때
0: 이와 아이의 차이 아 약간 네. 그런 어떤 약간 좀 그렇게 연관성이 있네요. 네.
1: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연결 지어서 생각하시면 이렇게 구분하려고 노력할 때 좀 네. 편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0: 와, 또 이 굿을 통해서 만드는 작업들도 많이 하시기도 하고
1: 네.
0: 이음굿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네. 이 이음굿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아, 남의

0: 담배를 피운 곳을 통달해야지라는 그런 네. 목표였었으면 저 활동하면서 느끼게 된 건 내가 너무 이걸 통달해야지고 욕심을 가지면 네. 나는 없어지고 군만 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굿을 내 걸로 만들려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약간 좀 더 낮게 생각해 볼까? 이 단어가 좀 이상하긴 한데 도구로 생각해 볼까? 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를 굿을 통해서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제 처음에는 단테 신곡을 이제 각색을 제가 해서 네. 굿을 만들었었고. 두 번째 주제가 소크라테스의 변론이었었는데
1: 와, 철학적이시네요 되게 또.
0: 맞아요 저는 제가 그런 줄 알았거든요 네. 제가 대단히 현학적이고 철학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 소크라테스의 변론으로 만든 굿을 망했어요 완전 누가 봐도
1: 망했다고 본인이 평을 하시는 거예요?
0: 저는 누가 봐도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망했는데
1: 왜요? 어려워서?
0: 만들면서도 네.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대본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철학적이야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공연에 올라가면 알잖아요. 네네. 아 이건 망했구나. 그리고 주위에서 평소에 준수 씨처럼 와, 잘한다 대단하다 이렇게 해주던 그 모든 사람들이 네. 한마디밖에 안 해요. 고생했어. 잘 봤어 말고 고생했어 이러면 알잖아요.
1: 너무 약간 제일 무서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0: 예, 알잖아요. 고생했어. 그래서 고생했어를 한 200번 들으니까 이쪽은 아니구나. 그래서 제일 잘 아는 것, 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굿을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 이름 성함이 이제 윤 두자 리차 쓰시는데 어머니 굿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윤두리 굿을 제작을 했었죠.
1: 아 윤두리 굿. 네.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한 굿인 거죠.
0: 어머니를 신으로 만들어서 우리 관객은 어머니가 주는 밥상을 받는 신도가 된다. 약간 이런 컨셉이었었어.
1: 아 진짜요? 네. 혹시 여기서 잠깐만 짧게 네. 한번 들려줄 수 있어요? 그래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어떤 건지.
0: 뭐 예를 들면 네. 어머니가 장 보는 대목을 설명한 노래로 만든 장 보는 설명인데 이제 아들이 온다고 하니 네. 장을 봐야겠다. 그래서 가는데 돈이 없으니 내 눈을 빼어서 네. 고등어를 사겠다. 네. 그러니까 일생을 이 자녀들을 위해서 온 몸을 헌신한 어머니의 뭐 그런 거였었는데. 네네. 아이고 여보 사장님요 고등어 한 손이 얼마인교 아이고야 아줌마니 고등어는 이따만은 아주머니는 무엇을 줄랑교 줄 거는 다 멋이 없고 내 눈을 빼어서 고등어 살까 뭐 이런 내용 이거 쭉 이렇게 나가요 네. 근데 이게 원래는 노래가 좋다 진행하면서 네.

0: 그런 고민 후기가 있었어.
1: 아, 네. 아 진짜 그 어쨌든 이 구슬을 이제 가통해서 만든 네. 여러 작품들을 또 만들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통에 대한 어떤 애정과 이런 책임감도 분명 느끼시겠지만 사실 또 대중과 또 공감하는 그런 공감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에서도 작품들을 만드실 것 같기도 한데.

0: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바로 기사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또 굿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갖고 있는 현장감,
1: 그럼요.
0: 그런 생동감이 진짜 굿판 안에서 진짜 살아나는 것 같거든요. 아, 사실 이제 이 녹화일 기준으로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빨리 가서 또 생방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저는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대로 또 네. 보내드리기 너무 아깝고 네. 빨리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음악 한 곡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음악을 준비하셨을까요?
1: 공부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곡들을 또 익히기도 했는데 굿뿐만 네. 아니라 여러 가지 곡들을 익히기도 했는데 노래가 좋다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네. 황미랑 씨 비나리 틀어주세요 하시는 경우가
0: 비나리.
1: 많아서 네, 비나리를 준수 씨 앞에서 하게 될지는 몰랐는데
0: 무슨 소리입니까?
1: 아무튼 준비했습니다. 그 노래 말들이 다 추구하는 내용이고 네. 나쁜 것들을 물리쳐주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노래 덕을 많이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그럼 황민왕의 비나리 함께 만나보시죠.

왕십리 청룡이요 동구만리배 구루닥 종남산 한산되고 과천과 낙산화 산이 비척 동작강 수구맞고 한강수 둘러싸니 여천지무궁이락 원하는 금여찬데 차일은 사바세계 남선은 다 부주로다 해동이면 대한민국 각대기 각가정 오날 여기 오신 분들 봉중살 없을 소냐 봉중

용왕살이요 바깥마당의 벼락살 안마당의 회룡살이라 지붕 마루는 용충살 혼인대사 주당살이요 마루대청의 성주님살 건너방에는 근홍살 안방을 접어들옥 이벽저벽벽 밭살 대외지간의 공방살 애기난데 삼신살 화대 밑에는 넝마살 내금신 조왕신 외금신 조왕신 84,000 조왕 대신 아궁에는 금덕귀요 굴뚝은 굴대장군 물두멍은 용녀부인 다루독에 새요 각시 공톡 팥똥 마태장군 살강 밑에는 땡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전통 예찬 두 번째 시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전통 음악의 보물 창고라고 불리는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고 있는 황민왕 방주원 씨와 함께했는데요. 이 무속 음악은 거친 세상을 살아내야 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안녕과 복을 기원하면서 오랜 세월 이어진 우리의 음악입니다. 이 소중한 전통이 단단히 지켜지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이길 기대해

0: 멕시코의 아리랑 같은 민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요랑 같이 이렇게 섞어서 같이 즐기는 그런 파티 분위기를 만들려고.
1: 야리바가 위로예요?
2: 위로. 아리바는 이게 얼씨구, 우리의 얼씨구.
0: 아, 추임새?
2: 추임새, 추임새.
0: 와, 약간 소름 끼친다.
2: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아리바는 얼씨구. 그렇죠, 그렇죠.
3: 얼씨구.
2: 얼씨구. 얼쑤.
3: 얼쑤.
2: 좋다. 이거 아리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민요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0: 그러면 앞에 민요를 좀 잘 따와야겠네. 이게 잘.
2: 아, 그럼.
0: 크리스티안 절대 음감이에요. 딱 듣고 하면은 이 코드는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게 더 좋아요. 저게 더 좋아요. 약간 이러면서 음악적으로 크리스티안이 진짜 많이 만져줬어요. 처음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의 상태 조주한 만이 할 수 있는 장르 보여드리겠습니다.

쉬쉬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눈물 바람이로구나. 내 친구 놈 중에 멕시코 놈이 하나 있는데 그놈이 그시 엄마가 보고 싶은지 허구 어느날 방구석에 앉아서 피아노나 치면서 눈물이 하나 질질 짜고 앉았고 예잉 눈물 바람이로구나. 하기사 타양살이 그거 참 외롭고 힘들지. 자네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게.

0: 공개해 주세요. 네. 총점 공개합니다. 564점.
1: 98점. 90점.
2: 자, 일단 결승전의 축하 무대 같은 정말 흥겨운 무대였어요. 그러나 제가 점수를 많이 못 드린 것은 연희를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섞어서 좀 보여주셨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네. 제가 점수를 많이 못 드렸습니다. 잘 봤습니다.
3: 아유, 네. 감사합니다.
4: 조주환 씨, 사실 소리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맨 무대가 거의 마지막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쭉 경연을 함께 해왔는데
5: 네, 저는 허니하고 집에 갈 줄 알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이 봐주셔서 저는 또 감사드리고 네. 네, 크리스티 형이 같이 춤추면서 많이 웃는 모습도 봐서 기분도 좋고
4: 예,
5: 그렇습니다.
6: 수고했어.
5: 잘했어.
7: 저 되게 마음 아파요. 왜냐면 저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어제 저녁에 붙었을 때 멘트도 준비를 해놓고 떨어졌을 때 멘트도 준비를 해놨는데

0: 까지 올라오기는 했는데 그래서 더 간절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1: 자, 송초롱 씨는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최고점, 최하점을 뗀 네 분의 점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공개해 주세요. 4점, 96점, 95점, 93점.
2: 보통 이제 재해석하는 음악을 판단할 때는 원곡보다 더 잘하느냐 아니면 아예 다르게 해석하느냐 두 가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이번 무대는 그야말로 장르 자체가 바뀐 것 같은 굉장히 색다르고 그러면서 굉장히 시원했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잘 봤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네, 우리 초롱 씨가 목이 굉장히 좋은 목을 타고난 소리꾼이에요. 그래서 오늘 뛰어난 타고난 목을 제대로 발휘를 해주신 것 같고, 혼자서 해내야 됐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아름다웠습니다. 잘 봤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5: 그 오바탕 소리에 있는 작곡을 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3: 네.
5: 어려워요. 편곡을 하는 그 자체도 어렵고 작창을 하는 자체도 어려운데.
1: 자,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해 주세요.
6: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3: 네.
6: 너무 이렇게 뭔가 많은 거를 하려고 하고 쓰러질 것 같이 그 무대를 다 쏟아내는 무대에 저는 약간 멀미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박함이 그게 조금 이제 조금 내려놓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점수를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1: 오로지 혼자의 힘으로 경연을 펼친 정초롱 씨의 무대 총점 공개해 주세요.

0: 또 드림팀이네, 드림팀.
1: 네, 앞으로 나와주시죠.
2: 의철 씨,
3: 네.
2: 김연희 씨가 서포터로서 어떤 역할을 해주셨나요?
3: 전 너무 밤마다 행복했습니다. 전 너무 밤마다 행복했습니다. 나니 씨께서 맨날 밤마다 전화가 오셔서 꼭 한 시간 이상을 통화를 하셔서
4: 힘드셨겠다.
5: 부다장이네, 부다장이.
3: 제 귀에 캔디가 있었습니다.
6: 아, 캔디인데 씁쓸한.
7: 오늘 어떤 무대 보여줄 거예요?
8: 저희가 1, 2, 3라운드 다 좀 생기발랄한 그런 곡들을 선보였었는데 이번 라운드는 좀 저희만의 색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또 저희 소리를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선곡을 많이 고민하다가
9: 사실 저희가 이제 전략적으로 하려면 또 우리 지혜 언니가
10: 열심히
9: 예, 국악곡도 기가 막히게 또 쓰시고
0: 맞네요.
9: 우리 또 소리꾼이 셋이나 있으니까
10: 봐달라요?
9: 그러니까요. 네네.
10: 최적 아닌가요 우리가?
0: 그럼요.
10: 국악을 보여주기 위해
9: 그럼요.
10: 최정예.
9: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 혹시 선곡 생각하신 거 있으신지?
10: 우리 또 나니 판정님 또 소리를 잘 하시니까 국악적인 면을 살리려면
9: 네.
10: 좀 진지하게 무대를 좀 꾸며봐야겠다. 그래서 지금 생각한 건 이상은의 공무도화가를 조금 이만 물을 건너가지 마오. 물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9: 네.
10: 근데 보내기 싫은데 그분이 가잖아요.
9: 그렇죠.
10: 뛰어든단 말이에요.
0: 네. 네.
10: 그래서 나 엄청 인당수
9: 심청이 같다고
0: 생각하네.
9: 의철이가 이제 아무래도 도선주다.
0: 아, 제가 도선주.
9: 어차피 네. 물에 들라! 이렇게 하는 애 있어요.
0: 맞으라고.
9: 네, 되게 악독하고 막 표독스럽고 막.
10: 너무 딱이.
0: 신봉사는 신봉사처럼 타로기 대목. 유주기서는 그 배로 들어가는 대목 하다가 사실을 이제 신청가에서는 청아 거기를 빠지지 말라고 실제적으로 얘기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렇게 아예 가요로 쉽게 얘기를 해주는 것도
9: 나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0: 얘기 모르는 것 같아.
1: 거꾸로 프로젝트의 무대.
2: 스페셜 조선 판정단 여러분, 거꾸로 프로젝트 무대 잘 보셨죠? 판정단이 서포트한 거꾸로 프로젝트는 몇 점을 받았을지 최고점, 최하점을 제외한 네 분의 점수 공개합니다.
3: 100점 나왔다, 100점 나왔다.
1: 94, 94.
4: 94.
5: 최고가 100 나오면 되니까. 최고가 100 나오면 되니까.
6: 네 분이서 동시에 고음으로 막 질러대니까 극적이긴 한데 무슨 소린지가 잘 못 알아듣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오히려 중간쯤에 남자는 고음도 좋지만 밑에 음으로 하음으로 쫙

0: 한번 깔아도 그 기가 막히거든요. 뭐 그런 쪽으로 한 번쯤 해줬으면 더 멋있는 무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드디어 긴장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거꾸로 프로젝트는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2: 저희 색깔을 드디어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여한이 없어요.
1: 과연 거꾸로 프로젝트는 순위를 뒤집을 수 있을지.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자, 92점 그리고 99의 사나이 이현우 씨는 역시 99점을 예, 주셨습니다. 총점 공개합니다. 571점. 571점. 571점을 획득해 현재 3위로 올라갑니다. 축하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0: 저렇게 조카.
1: 늘 아쉬움이 남지만
2: 최고의 성적이야.
3: 진짜?
2: 아니 안 울지 않을 거야. 이거 기쁨의 눈물이야.
0: 지금 입시 붙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이렇게 무대에서 즐길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저 조주아는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끼 부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얼씨구.
2: 순위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3: 아, 이거 썰벌하네.
4: 아, 어렵다.
2: 어려워. 하지만 여기까지 온 만큼 도전을 더욱더 포기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판정단의 서포트를 받긴 하지만 이 무대는 오롯이 도전자의 무대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도전자 모시겠습니다. 전통을 이탈해 새로운 길을 찾는 경로 이탈. 그리고 경로 이탈을 서포트할 판정단 대한민국 대표 걸크러쉬 치타입니다. 네, 자 의상부터 파격적인 이 두 팀이 과연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5: 아 어떻게 무대 찢어질 것 같아.
6: 할 것 같아.
7: 잘하지.
8: 지금 그 매 무대마다 어떻게 보면 순위가 바뀌고 있잖아요.
9: 네.
8: 순위를 뒤집을 만한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9: 저희 무대는 일단 그런 서사가 있고요. 결국에는 춘향이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3: 아~ 춘향이네. 춘향이가 그랬구나.
10: 우리 무대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생각한 경로 이탈쯤은 약간 그 무대 그냥 이미지로 봤을 때는 저는 좀 더 불에 가까운 이미지를 생각한 것 같아요.
11: 불기둥 막 올라오고 막.
10: 드라마 식스센스나. 아니면 DNA나. 제일 하기 제 입장에서 괜찮을 것 같다 하는 거는 하이 like that?
11: 아, 하이. 아, 좋을 것 같은데?
10: 들어보면 약간 그런
11: 음악적인
10: 음악 악기들이 조금씩 있더라고.
11: 일단은 생각하신 컨셉은 약간 화려하고 에너지 있고 이런 느낌이네요.
10: 맞아요.
9: 파이팅 한번 할까? 파이팅. 부터. 자, 위로 가야 되니까. 네. 자, 시작. 하나, 둘, 셋.
2: 헬라!
9: 파이팅.
2: 치타 판정단이 서포트하는 경로 이탈의 무대 판 스타트.

0: 아, 속이 시원해, 속이 시원해.
1: 오, 멋있다.
2: 네 죄를 알렸다.
3: 찢었네, 찢었어.
2: 진짜, 진짜.
1: 경로 이탈의 무대였습니다. 자, 스페셜 조선판 정단 여러분. 경로 이탈의 무대 잘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눌러주세요.

0: 관리도 하겠는데 지금. 와.
1: 결과 보여주세요.
2: 엄마.
3: 와.
1: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4: 상당히 높은 와. 점수를 받았습니다.
2: 대박이다. 야.
5: 솔직히 그 이전 무대를 다 까먹을 정도로 진짜 좀 폭발적인 무대였습니다. 이 보통 이제 언밸런스 하거나 다른 것들이 막 모이면은 도안이 뭐가 되는데 이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패션이 완성이 됐고 새로운 장르가 탄생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간에 나왔던 우리 치라

0: 자, 아, 뭐 제가 뭐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연출, 뭐 무대, 뭐 의상, 뭐 구성, 편곡, 뭐 너무 그러니까 뭐 소리면 소리대로 잘 들리고, 혹시라도 진짜 블랙핑크가 이 무대를 본다면 연출, 뭐 무대, 뭐 의상, 뭐 구성, 편곡, 뭐 너무 그러니까 뭐 소리면 소리대로 잘 들리고, 혹시라도 진짜 블랙핑크가 이 무대를 본다면 언젠간 편곡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느낌의 무대였던 것 같아요.
1: 더 말할 나위 없죠. 소리를 너무 완벽하게 잘했고, 또 한 가지는 편악도 큰 역할을 해줬었고 끝까지. 그런데 멋이 좋다고 또 나발 불고.
2: 맞아.
3: 비명이죠, 비명.
4: 진짜 치트키야, 진짜 치트키야.
2: 마지막 외침이었다. 이런.
1: 그 또 하나의 큰 이슈에서 오늘.
0: 감사합니다.
1: 너무 잘 봤고, 너무 잘하고, 너무 대견스럽고, 너무 잘했어요. 잘 봤어요.
2: 네. 감사합니다. 네,
1: 서로 잘했어요. 예, 예.
5: 자, 지금까지 치타 판정단이 서포트한 경로 이탈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6: 잘했다.
7: 완전히 퍼펙트했어.

0: 인트 더 월!
1: 저희는 한류 국악 그룹 퀸입니다.
2: 첫 도전을 결심했었을 때는 저희 퀸을 조금 더 대중들에게 알리는 게 우선적이었었고요.
3: 그리고 이렇게 또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음악적으로도 저희 팀이 한층 더 성숙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고 앞으로 이거를 발판 삼아서 조금 더 멋진 음악을 하는 팀이 돼야겠다라는 욕심들이 다 생기더라고요.

0: 되게 안정적인 길만 자꾸 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이게 뭐 어떤 무대든 클라이맥스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걸 항상 그 가야금으로 해줬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몇 번에 걸쳐서 해줬으니까 지금은 조금
1: 보컬로다가
0: 도전을 뭔가 해도
1: 네, 좋습니다.
2: 이승철 선배님 서쪽 하늘을 두 분이서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0: 그 가야금으로 해줬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몇 번에 걸쳐서 해줬으니까 지금은 조금
1: 보컬로다가
0: 도전을 뭔가 해도
1: 네, 좋습니다.
2: 이승철 선배님 서쪽 하늘을 두 분이서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0: 거의 나는 끝까지 쳐다봐가지고 내가 맞출까 말까 겁나는 곡인데 일단은 여자 멜로디 한번 들어보세요. 아, 근데 목소리를 나 이렇게 자세히 못 들어봤는데 홍기랑에서 되게 잘 어울렸겠다. 남매처럼.
1: 선배님도 남매 같으세요?
0: 내가 22살에 굉장히 결혼하고 싶었거든. 아. 그때 내가 이제 성공을 했으면 이런 딸이 있을 텐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 뭐하지? 아버지와 나 이런 거 할까?
2: 아버지 뚜비뚜바 이런 거.
3: 뚜비뚜바.

0: 불렀을 때 가장 잘 어울릴 수 있을 만한 곡으로 생각을 했고 또 퍼포먼스적인 부분을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가야금을 잠시 내려놓고 노래로 한번 제 실력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1: 그 연 회차마다 최고 점수가 갱신되고 있는데
2: 네.
1: 이번 그 무대를 준비 부담 많이 되시죠?
2: 사실 그 김주환 씨, 김정민 씨, 뭐 이현우 씨 이런 선배님들하고 함께하는 것도 영광인데 함께 무대에서 경쟁을 한다는 게 지금 오늘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1: 아, 예원 씨한테 이제 여쭤본 건데.
0: 여태까지 라운드 때는 항상 가야금을 들고 노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라운드 때는 선배님께서 제 가야금 대신 기타로 쳐주시고 저는 아니, 노래에 집중해보려고 합니다.
3: 주의 깊게 듣잖아.
4: 이제 주의 깊게 듣겠습니다.
1: 예. 동환 씨도 노래를 해요?
2: 저도 예 합니다.
1: 그럼 둘이 발성이 다를 텐데 어떻게 매칭이 됐나요?
2: 발성이 달라서 제가 볼륨을 절반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볼륨을 하다가 만약에 내가 아예 소리를 죽여도 아무 상관없게.
4: 최고의 서포터네요.
1: 진정한 서포터예요. 진정한 서포터.
0: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정말 영광스럽고 좋은데요. 이왕 온 거 결승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5: 화이팅! 자, 동환 씨.
2: 예원이 결승 가겠습니다. 와우! 결승 갑니다, 예원이.
0: 따라와준다면 자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네 번째 판에서 막내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배님들 저는 집에 빨리 가기 싫으니까 열심히 열 준비한 만큼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0: 배원 씨, 무대 마친 소감 어떠세요?
1: 떨렸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후련하고요. 잘한 건지는 정신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0: 자, 윤예원 씨,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공개합니다. 자, 90, 92, 91, 92. 자,
2: 참 무대가 담백하네요.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사람이 맵고 짠 거 먹다가 담백한 걸 먹으면 너무 싱거워요.
3: 예, 윤희원 씨는 전혀 국가적인 때가 안 나고 소리꾼 때가 안 났어. 단 1분이라도 아니 30초라도 이왕이 소리하는 거 할 줄 알면서 왜 안 했을까 하는 의아심도 들고.
0: 최고점과 최하점

0: 소리를 좀 더 할 걸 했어.
1: 자, 지금 탑5 안에 들었다고 절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순위는 또다시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 하나의 무대만 남았습니다.
2: 정철웅을 꺾느냐, 박재희가.
1: 정말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민은경, 박성우, 유태평양 씨는 지금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3: 부득이하게 저희 직장에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바람에 2주간 자가격리를 들어가게 되어서
4: 열심히 한 만큼 다음 라운드를 가지 못해서 조금 아쉽기는 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5: 자가격리하면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준결승에 올라가신 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조선판스타 화이팅! 화이팅!
4: 감사합니다.
1: 현재 5위는 정초롱 씨. 그리고 이제 단 하나의 무대만 남았습니다.
6: 아니 저랑 같은 대기실을 쓰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계속 목을 풀고 그 R&B를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속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이거 계속 하셔가지고.
7: 아니 저랑 같이 작업할 때도 저 정도로 목을 풀진 않았거든요.
1: 박자희를 서포트할 대한민국 R&B의 전설 소울 대디 김주환.
8: 나 같은 방.
9: 갱스터 느낌 좀 있는데.
10: 뭐 멋있다.
11: 주환이 오빠 가죽 입고 십자가였으면 끝난 건데. 아, 네.
12: 아까 들어보니까 김주환 씨가 엄청난 서포트를 했다고 들었는데
13: 박자희 씨를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 이제 뭐 그림을 그린다면 자이 씨를 놓고요 그 옆에 그냥 양념만 조금 했습니다.
11: 양념 많이 쳤을 것 같아.
14: Come on, bro. 잘 있었어?
15: 반갑습니다.
11: 안녕하세요.
14: 노영환 감독이고요.
11: 아 네.
14: 음악 생각을 했을 때 네. 내가 혼자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얘기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서로 어떤 방향 갈 건지. 하기 전에 그냥 저희 씨 얘기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 해서 들어서 뭐 특별한 게 뭐 있는지
11: 되게 서정적인 것만 해와가지고 누가 봐도 어? 저런 곡을 선택했어? 좀 이미지 변신?
14: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15: 어떻게 혹시 생각해 오신 곡 같은 게 있어요?
11: 저요? 저는 제가 생각한 곡은 그래서 임정희 씨의 뮤직 is my life 그거 좀 생각해봤어요.
14: 우리 연구 좀 더 하고 통화하고
11: 네, 정말 열성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메일 보냈다? 이렇게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했고 매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항상 이렇게 해주시고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시고

0: 이제 조한 선배님과 같이 하는 콜라보 무대였기 때문에 전혀 색다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A Music Is My Life라는 곡에 제가 작창한 부분과 저의 적벽가를 넣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정말 신나는 곡으로 메시지도 드리면서 다 같이 좀 즐겨보자 이런 분위기의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감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오늘 무대에 힌트를 좀 주신다면 이게 적벽가고 이게 준비하신 노래랑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2: 저 같은 경우는 여자 소리꾼으로서 심청과 춘향가만 많이 부르다가 적벽가를 제가 배우고

0: 작품을 올렸을 때 굉장히 제 소리 인생에 있어서 음악적인 폭이 넓어졌어요. 아, 여자 소리꾼도 적벽가를 당차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1: 적벽가는 남자 노래야?
2: 삼국지 내용인데 전쟁 씬이 많다 보니까 주로 남자가 많이 있어요. 성대가 상할 수 있어가지고.
1: 기대된다.
3: 김조한 판정단이 서포트하는 박자희의 무대 판 스타트.
4: 이번 무대는 나만 잘하면 되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 모은 썩

0: 멋있다.
1: 와, 조한이 형은 기계다, 기계.
2: 무대가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서포터 없이 여기까지 한 건 정말 잘했다고 스스로를 칭찬을 하면서 이제 마음의 정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3: 마지막 무대 잘 봤습니다. 박자희 씨, 아, 무대 후회 없어요?
4: 아, 후련합니다.
3: 예, 네. 아주 표정도 개운해.
2: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서포터 없이 여기까지 한 건 정말 잘했다고 스스로를 칭찬을 하면서 이제 마음의 정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3: 마지막 무대 잘 봤습니다. 박자희 씨, 아, 무대 후회 없어요?
4: 아, 후련합니다.
3: 예, 네. 아주 표정도 개운해 보여요. 이제 마지막 무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탑5 안에 들어 결승에 진출을 하게 되고요.
4: 네.
3: 아, 정초롱 씨보다 1점이라도 낮으면 아쉽지만 아, 이 무대가 마지막 무대가 되는 겁니다.
1: 참 난감하네.
5: 난감하네.
3: 점수를 눌러주세요. 점수를 눌러주세요. 자, 김조한 판정단이 서포트한 박자희 씨는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최고 점수, 최하 점수를 뺀 나머지 점수 공개합니다.
6: 아, 궁금하다.
7: 와, 이건 진짜 궁금하다.
8: 너무 잘해. 너무 잘해.

0: 자, 93, 95, 93, 95.
1: 자, 이거 모르겠네요.
0: 예.
2: 이게 그냥 듀엣 무대였으면 사실 탑3 안에 드는 무대였어요. 듀엣 무대 자체는 너무 완벽하고 훌륭했고 진짜 보는 내내 황홀함을 느꼈지만, 근데 이제 우리 프로그램 이제 성격이 소리를 기반으로 한, 그리고 또 이렇게 서포터를 갖다가 좀 애써 보지 말아야 되는, 박자의 시만 또 봐야 되는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잘 봤습니다.
0: 네.
3: 그 경연이 아니라 공연을 한편 본 것 같은 조화가 이렇게 잘 못 떨어지게 이루어질 수 있구나. 어느 음악과 함께 어울려도 충분히 대중화, 세계화

0: 90이구죠. 어?
1: 어? 어? 왜? 왜? 어? 공점인가?
0: 총점 공개합니다.
2: 와.
0: 500. 500. 566점. 박재희 씨는 600점 만점에 566점을 받았습니다.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
3: 아, 진짜 아쉽다.
0: 자,
4: 저는 사실 무대를 굉장히 잘 보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시선이 김정 선배님한테 가 있었어요. 짜임새나 이런 구성에 대해서 뭔가 저의 시선은 이쪽에 좀 많이 뺏겼고, 그리고 정리가 뭔가 잘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점수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네.
5: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결승까지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네. 근데 좀 아쉽긴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정말 네,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 평가해 주셔서.
3: 아, 아쉬워요. 아쉬워. 네.
5: 아쉽긴 해요, 솔직히. 또 이 무대가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아쉽고. 무대 하나하나가 다

제1대 조선 판스타를 가리는 최종 결판. 결승에 진출한 다섯 팀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전통을 이탈해 새로운 길을 찾는 경로 이탈.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그룹 뮤르. 파워풀 보이스의 소리꾼 김산호. 민요와 판소리가 만난 혼성 국악그룹 거꾸로 프로젝트. 폭포수 보컬의 소유자 정초롱. 최후의 한 팀은 과연 누가 될지.

공연,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 시리즈 세 번째 무대입니다. 연주자가 곧 작곡가였던 전통음악 시대의 창작 정신을 되살려 여섯 명의 연서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창극단 정기공연, 그 이름 춘향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사랑을 스스로 지켜낸 춘향의 이야기를 전통 판소리와 국악관현악, 춤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밀양문화관광재단 3대 아리랑 페스티벌입니다. 우리나라 3대 아리랑, 밀양, 정선, 진도, 각 지역의 아리랑과 전통, 현대, 글로벌 콘셉트의 무형유산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응로 예술제, 미술관 옆 음악회입니다. 미술관의 작품과 풍경, 그리고 국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가을밤 잔디광장에서 특별한 예술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의 공감.

0: 안심을 책임져온 해썹의 항해.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이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식품 안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온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탄까?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자, 오늘 첫 무대는 홍지아 친구가 가야금 병창 새 타령으로 아주 흥겹게 꾸며줬는데요. 지아 친구는 이 노래 들어볼래 한 출연 신청을 직접 한 친구잖아요.
1: 그러니까요. 네. 그동안 신청자 특집을 두 번 했는데 그동안 정말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또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0: 자, 직접 사연을 보내고 출연을 정말 학수고대해온 만큼 네. 오늘 이 친구들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떨릴 것 같습니다.
1: 얼마나 떨리겠어요.
0: 설레고.
1: 네. 네. 그래도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0: 자, 그럼 첫 무대를 꾸며준 홍지아 친구가 준비한 또 한 곡의 가야금 병창 무대 바로 만나보시죠.
2: 그때요 흥부 제비 본교 박수.

이로다 요동 700리 강동을 지내요 압록강을 건너 일주를 다 달라 영동구원 좀 올라앉어 안남산 반남산 석빛강 용

0: 이라도 하려고 했어요.
1: 왜 또 그런 걸 해?
2: 많이 기다린 만큼 출연 연락을 받았을 때 진짜 기뻤을 것 같은데 누가 제일 좋아했어요?
0: 엄마예요. 그날 저희 가족이 다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출연 안내 메시지를 확인하시더니 네. 대박이라고 소리를 지르셨고 저도 깜짝 놀라서 숟가락까지 떨어뜨렸는데요. 엄마가 할머니랑 이모, 삼촌, 할아버지께 전화 돌리시느라고 예. 휴대폰이 뜨거워질 정도였어요.
1: 공연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잘한 공연이 주로 많겠지만 지금 내가 생각해도 좀 약간 아찔했다 이런 공연도 기억나는 거 있어요?
0: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줄이 끊어져가지고 놀랬어. 일단은 어떻게 대처를 하긴 했는데 네. 너무 놀랬어요. 그때 끊어진 줄 연주할 때는 노래를 조금 더

0: 네, 정말 무대를 보는 내내 시선을 뗄 수 없었던 태평문 무대 잘 봤습니다. 자, 어떤 사연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된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중학교에 입학해서 새로 만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제가 무용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은 14살 김로아입니다. 초등학교 때 전교회장을 했는데 중학교에서도 꼭 도전해보고 싶어요. 평소에는 조금 수줍음이 많지만 무대에 오르면 누구보다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했어요.
0: 야, 방송이 나가면 학교에서 모르는 친구가 없을 것 같아요.
2: 아, 네.
0: 오늘 방송은 첫 출연이라고 들었어요.
2: 네, 맞아요.
0: 어때요? 많이 떨렸어요?
2: 네, 신기할
1: 것 같은데. 네. 가장 많이 응원해준 사람은 누구예요?
2: 네, 미국에 살고 계신 이모 가족이 가장 특히 많이 응원을 해주셨는데요.
0: 네.
2: 친구들과 가족들이랑 함께 모여서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0: 좋은데, 로아 친구는 그럼 무용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2: 엄마가 이제 무용을 전공하셔서 네. 제게 5살 때부터 발레를 시키셨는데요.
0: 5살 때부터?
2: 네, 근데 사극에 나온 한복이 너무 예뻐서
0: 예쁘죠.
2: 한국무용을 시작하게 됐는데
0: 네.
2: 이제 타길 잘한 것 같아요.
0: 되게. 그래요.
1: 무용하는 친구들끼리 또 연습도 많이 하는 만큼 함께하는 시간도 많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추억 같은 거 있어요?
2: 저희가 공연 의상을 맞추러 친구들이랑 서울 이제 창덕궁에 가서 사진도 찍고 산책도 하고 이렇게 정말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와요.
0: 진짜 얘기만 들어도 즐거운 서울 아들이 같은데 근데 무용하는 친구들만 공감하는 어떤 특별한 버릇이나 문화 같은 건 없나요?
2: 저희가 이제 서로 이제 무용복 이렇게 섞일 때가 있는데
0: 네.
2: 오래 연습을 하다 보니까
0: 네.
2: 이제 냄새만 맡아도 누구 무용복인지 알 수 있어요.
1: 그러니까 무용신역뿐만 아니라 덩달아서 좀 후각도 발달하는
0: 냄새를 잘 맡는
1: 네. 네.
0: 마지막으로 꼭 보여주고 싶은 나만의 장기가 있다.
2: 하츠 투 하츠의 루드 네. 춤을 살짝 보여드려도 될까요?
0: 걸그룹 댄스?
2: 네, 맞아요.
0: 그래, 한번 자 그럼 보여주세요. 음악 필요하죠?
2: 네.
0: 네, 자 마이크 받아줄게요.

0: 야,
1: 진짜 보통 실력이 아니네요.
0: 그러니까요. 한국 무용할 때랑은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고 아이돌 춤도 이렇게 잘 추고 정말 끼가 넘치는 친구네요. 앞으로도 무용 열심히 하고 또 전교회장 목표도 꼭 이루길 응원할게요.
2: 네, 감사합니다.
1: 가자, 가자. 네, 이번에는 또 어떤 친구가 찾아왔을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이 노래 들어볼래 애청자이자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해금 전공 김소연입니다. 저는 해금 선율로 여러분들과 따뜻하게 소통하고 싶어서 신청했는데요. 오늘 제 연주로 해금의 깊은 매력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0: 네, 정말 어린 나이가 믿기지 않는 시원한 목청을 보여줬습니다. 미녀의 흥을 제대로 보여줬는데 네. 어떤 친구인지 궁금해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민요를 사랑하는 10살 김소엘입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유치원 때부터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했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지역방송 태군 노래자랑에 나갔어요. 그 외에도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제 진짜 실력을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제 목청과 흥으로 여러분의 어깨를 들썩이게 해드릴게요. 꼭 뽑아주세요 했어요.
0: 전국 노래자랑은 사실 이제 한 번만 나가도 동네 스타가 되는데 네. 그때 무슨 노래 불렀어요?
2: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를 불렀는데
0: 심수봉?
2: 네.
0: 예.
2: 떨리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불렀어요.
0: 이야 대단하네. 야 그러면 당시에 불렀던 느낌 그대로 한번 불러줄 수 있어요?
2: 네. 눈앞의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0: 빠라밤. 아 빠라밤을 아는구나. 그러면 이 노래를

0: 정말 이렇게 될성부른 나무 네. 앞으로도 우리 소혜일 친구만의 시원한 목청으로 행복을 전하는 그런 소리꾼이 되길 저희도 응원할게요.
1: 응원할게요.
2: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3: 자, 계속해서 다음 친구는 또 어떤 사연으로 이 노래 들어볼래를 찾아왔을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4: 이리 가도 싶니요 저 어리 가도 싶니요. 안녕하세요. 국립국악중학교에 재학 중인 김아영입니다. 저는 할머니를 따라서 민요를 시작했는데 어느새 제가 더 푹 빠져버렸어요. 많은 분들께 소도민요가 얼마나 멋진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신청했는데요. 혹시 민요는 다 비슷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오늘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아영이의 소도민요 기대해주세요.

0: 무대밖 친구들의 다양한 모습과 특별한 이야기를 또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이 노래 들어볼래와 계속 함께해주세요.
1: 네,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 김하영 친구가 서도민요를 한 곡 더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장비를 지금 보내라고요?
1: 지금 바로 입금하셔야 돼요.
2: 어머님, 일단 끊으실게요.
3: 보안 확인 링크?
2: 확인하고 끌고 가실게요.
4: 지정업체에서 바로 구비하시면 되시고 미구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기관이 꼭 여기서 하래요? 일단 끊으실게요. 끊으면 깔끔하게 끝나니까 끈질긴 피싱을 끊어낼 끝내주는 선택.

0: 안녕하세요. 저는 핑거스타일 기타 주법으로 연주하고 있는 김지희입니다.
1: 안녕하세요. 희망을 연주하는 지적장애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김지희 엄마 이순도입니다.

0: 기타 처음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고요. 그때 아빠의 권유로 기타를 그때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처음에 코드를 배우면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기타로 치면서 함께 부를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1: 기타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곳은 지희 씨의 집입니다. 아침부터 연습 삼매경에 빠진 지희 씨. 특별한 의미가 담긴 곡이라는데요.
2: 이 곡은 저의 네 번째 싱글곡이고요. 저를 예뻐해 주시는 지인분께서 네, 이 곡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네.
1: 지희 씨는 꾸준히 앨범을 발표하며 자신의 음악 세계를 활발하게 펼치는 중입니다. 장애가 있는 그녀가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로 성장하기까지 가족들의 든든한 지원과

0: 사랑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1: 읽어봐.
2: 잘 안 보이는데 네가 한번 읽어봐.
3: 하루에 한 번 책 보기.
4: 하루에 한 번 책 보기.
1: 그리고
4: 이건 뭐야?
3: 아, 하루가 빠르다. 빨리 가다.
4: 아, 하루가 빨리 간다. 너 기타 연습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루가 빨리 가는 거야.
0: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지희 씨. 이 평범한 일상이 기적입니다.
5: 지희는 사실 200m 이상도 혼자 못 가던 아이예요. 그러던 아이가 기타를 만나면서 정서적으로나 이런 두려움이 많이 극복이 됐어요.

0: 지희 씨 덕분에 온 가족이 기타를 치게 됐는데요.
1: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0: 호흡이 척척. 부모님의 연주 실력도
1: 나인데
0: 수준급입니다.
2: 이순도 씨, 네. 치다 보면 조금씩 빨라지네요.
3: 아, 네. 네? 원래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취미예요.
2: 이 기타를 치면서 아주 재미있게 복도 많이 들어오고 시간도 절약이 되고 시간이 소비가 안 된다니까 많이 웃으려고 그래요, 기타 치면서.
4: 왠지 표정 저팔가 보이시는데요?
2: 아, 우리

키워서 아이를 지켜야만 했고요. 그런데 지키질 못하고 안타깝게도 7개월 반 만에 양수가 모두 빠져서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 20일 있는 동안 내내 울기만 했던 정말 잃을 뻔한 아이입니다. 일찍 태어나서 발육이 늦겠거니 했고요. 그런데 눈을 마주치지 않아서 말을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워서 6살 때 엄마 아빠 말을 시작을 했고요. 그때 당시는 우리 지가 막 장애 판정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생각도 못했던 엄마입니다. 늦어서 그렇거니 했는데 중학교를 입학을 시키려면 집앞 학교를 어떻게 하면 보냈냐 여쭤보니까 장애 판정을 받아서 등급이 있어야 집앞 학교를 보낼 수 있다 해서 13살에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정신지체 2급을 받게 됐고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0: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아이가 행복하면 좋겠다 했는데 고 이때까지조차 집안미술학원에서 초등학교 아이들하고도 어울리질 못하고 두 시간 내 화장실도 안 가고 그림만 그리고 온다는 얘기를 들은 아빠가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코드 몇 개만 가르쳐봐라. 사실 코드는 악보가 아니니까 C코드, D코드, G코드 몇 개만 가르치면 나랑 집에서 통기타 치고 같이 노래 부르면 아이가 조금 밝아질까 권해본 계기입니다.
1: 제가 기타를 배우고 나서
0: 너무 좋았다.
1: 너무 좋아서.
0: 사실 연주 배운 지 6개월여 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시작한 기타이고요. 연주를. 그런데 매일 장애 도움실 자모회의만 하러 오라면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우리 지혜 연주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하니까 선생님께서 한번 콩쿨에 참여해 보세요. 전국 장애 학생 음악 콩쿨.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등부 관현악 부분에서 플루트, 바이올린, 첼로 등을 다 제끼고 지희가 1등 금상을 차지했고요.
1: 그때 기분 너무 좋았어요.
0: 그 수상자들에게 갈라 콘서트를 대전문화예술회전 아트홀에서 개최를 해주셨는데요. 본인이 1등 한 곡 덴덜라이온을 네 번을 끊었습니다. 겨우 마치고 무대 뒤로 들어와서 펑펑 울어요. 지희야 왜 그래? 엄마 손이 떨려서 도저히 못 치겠어. 첫 무대인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사실 두려움이 제일 큰 장애를 가진 아이가 그때부터 시작한 저의 노력.

0: 관객들에게 좀 더 멋진 연주를 선보이기 위해 지신 요즘 기타리스트 김은성 선생님께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1: 자, 이 코드를 눌러야 됩니다. D코드!
0: 새로운 곡에 도전하는 그녀는 오케이. 배우려는 의지가 남다른데요.
1: 아, 올라갈 때 다시 올라갈 때 미리 손 동작을 준비하는 걸로 연습해 봅시다. 그렇지. 이게 아니라 따는데 살짝 빼고.
0: 삶의 모든 순간이 도전이었던 만큼 기타는 지 씨에게 자신감을 키워준 소중한 선물입니다.
1: 지희가 연주를 많이 하면서 지희가 많이 인격적으로도 많이 성장하고 표현하는 것도 많이

0: 성장했습니다.
1: 사실 처음부터 악보를 본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손을 레슨 선생님 손을 찍어오면 영상을 찍어오면 선생님 손가락을 따라서 한음한음 짓기 시작하면서 노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만 친구처럼 행복하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악기를 만난 게 행운이었습니다.
2: 저의 세 번째 싱글곡 스무살로부터입니다. 저의 인생곡인데요. 스무살로부터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기타 연주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앞으로 할머니 때까지 기타를 치고 싶어요.
0: 지희 씨의 오늘 연주 무대는 강원도 삼척입니다.
3: 너무 예쁘다.
4: 지희 씨, 여기는 어떤 일이에요?
2: 여기 오늘 도전은 희망이다 스토리텔링 콘서트 하러 왔어요.
0: 오늘은 한 초등학교의 초대를 받아 콘서트를 연다는데요.
5: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돼주실 건가요?
6: 네!
5: 소리가 좀 작은데요? 돼주실 건가요?

0: 지희 씨의 스토리텔링 콘서트는 단순한 연주회가 아닙니다. 그녀가 걸어온 성장의 시간과 끝없는 연습의 여정을 담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무대죠. 싱거스타일 기타리스트로 성장하기까지의 도전과 노력을 학생들과 나누며 장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꾸려는 의미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꿈 있으시죠? 네. 과연 근덕초등학교 여러분은 무슨 꿈일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나의 꿈은 하면 한번 크게 외쳐보시겠어요? 나의 꿈은? 씩씩합니다. 우리 근덕초등학교 여러분 꼭꿈 이루시기 바라고요. 지희는 연주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의 응원과 사랑 속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때까지 기타만 치고 싶대요. 할머니 때까지 지희 응원해 주실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0: 연주를 듣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지희 씨의 기타 선율이 남긴 잔잔한 울림. 무대를 본 아이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2: 기타리스트가 함께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음악을 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다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0: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긴장됐던 마음

0: 그 모습이 늘 자랑스럽고 고마운 어머니는 지희 씨의 모든 걸음마다 따뜻한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1: 항상 같이 동행해 주시고 저의 모자라는 부분을 도와주시는 사랑하는 엄마입니다.
2: 지희야,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엄마랑 오래오래 이렇게 같이 활동하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엔조이할 수 있지? 우리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기타를 연주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행복을 전하면 너무 좋겠어. 사랑해.
1: 아이고.
2: 사랑해.

0: 요즘 지희 씨는 크고 작은 콘서트 일정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 맞네?
0: 지희 씨를 보고 유난히 반기는 이분은 누구실까요?
1: 테너, 네. 성악가 교수님이세요.
0: 세계적인 성악가 최승원 교수인데요. 지희 씨와 함께 기타와 지팡이라는 듀오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소아마비 장애를 앓았던 그는 특별한 의미를 두고 이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 김지희는 비록 지적 장애를 갖고 있지만 기타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저는 지팡이를 짚고 나름대로 세상과 소통하려고 노래한다. 그래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갖고 있는 뭐 장애든 다른 뭐 핸디캡이 있어도 자신의 마음가짐, 소신에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한테, 우리한테는 기타와 지팡이 있다면 여러분은 뭐가 있느냐. 그런 의미로 그 장애인 밴드를 만든 거죠.
0: 이 특별한 듀오 밴드는 전국을 돌며 수많은 무대에서 관객과 소통했고, 장애에 대한 편견의 벽을 허물며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0: 다양한 활동은 지시를 한 뼘 더 성장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들려주며 그 안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시간들. 무대는 이제 지씨에게 자존감을 키우는 또 하나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요즘 지희씨의 일상에 또 하나의 즐거움이 생겼다는데요.
1: 초등학교 때부터 고2 때까지 그림 그리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이 편해져요. 제가 요즘에 기타를 연주하기 때문에 기타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0: 자신을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인 그림. 말 대신 색과 선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음악과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매력에 푹 빠졌는데요. 그림 실력은 어떨까요?
2: 지희님 되게 꼼꼼하시고 되게 차분하셔서 그

우리 아이들을 응원과 사랑으로 꼭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정말 아이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통해서 장애인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세상에 공개하지 않을까. 전 많이 응원하고 싶습니다.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0: 야, 멋지다.
2: 기대가 됩니다.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내가 나를 견디기 어려워졌다. 조용히 마음의 전원을

우리의 공간, 우리의 음악,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달과 함께한 적성가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판소리의 멋을 또 현대적인 감성으로

0: 세워라 가지 말아라.
1: 약간 우리 원래 이건데. 네.
0: 세워라 세워라 세워라 가지 마라 이랬던 곡이 있었습니다.
2: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후렴 부분이라고 하면 네. 제가 작곡한 부분 이제 앞에 그 후렴으로 가기 위한 도입 부분 전개 부분이 있는데
1: 맞아요.
2: 그 부분도 준수 씨가 부른 버전이 있잖아요.

0: 그거를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소화하기 위해서 사실 그때도 이미 바쁜 이 국악계 스타셨는데 녹음실을 몇 번을 왔었어요. 네. 저 기억해요. 네. 와, 그 음악에 대한 좋은 소리에 대한 열정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죠.
1: 아, 아니 그때 노래를 부르면서 부르면 부를수록 욕심이 나고 또 이제 감독님께서 만드셨던 그런 곡에 있어서 더 잘 부르고 싶은 욕심이 더 막 샘솟더라고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인연이 이렇게 또 아지트에서 오실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뿌듯해요. 너무 행복하고
0: 제가 매일 아침 창호이 드린 햇살 진행하러 국악방송 오잖아요. 네네네. 여기는 12층 국악방송 라디오는 11층. 네. 근데 녹화하는 날 주차장에 차가 좀 많아요. 네. 그럴 때마다
1: 사실 또 감독님께서는 이렇게 국립국악원에서 생활음악 시리즈로 8곡 우리의 소리로 가지고 작업도 하셨고 또 어찌 보면 또 그런 작업들의 이번에 여우락 페스티벌을 또 예술 감독을 또 하셨어요. 네. 어찌 보면 그러한 작업들이 계속 연장선으로 우리의 국악과 무언가에 계속 작업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예술 감독이라는 직책을 맡으시면서 어떠셨을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0: 네, 저는 한편으로는 기뻤죠. 제가 최근에

0: 나요. 그래서 올해는 경기민요, 소도민요 가지고 만든 노래들을 무대에 많이 올렸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남도민요, 뭐 판소리의 어떤 일부분, 네, 눈대목 같은 걸로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1: 오, 이제 앞으로의 또 생각도 갖고 계시는 거네요.
0: 아, 계속해야죠. 이 좋은 걸.
1: 꾸준한 국악과의 같은 어떤
0: 예.
1: 협업들을.
0: 저 악단 광치를 막 진짜 좋아하거든요.

0: 우리 악기들 가지고 네. 그런 뭐 락적인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거든요.
1: 네.
0: 락적인 그런 음악들을 펼쳐내는 거잖아요.
1: 네.
0: 해외 락 페스티벌에서도 공연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 네, 네, 네.
0: 저는 이제 계속 한 30년 동안 대중음악을 시대별로 계속 들어봤는데
1: 네, 네, 네.
0: 제가 아는 어떤 영국의 락 밴드 음악인 것처럼 막 느껴져요. 근데 그게 우리 악기, 우리 소리로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하니까요. 그런 밴드들의 음악이 계속 많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면 이제 다음 무대에서도 이제 열악 페스티벌에서 최연됐던 음악을 두 곡 더 들려주신다고 했는데
0: 네.
1: 혹시 어떤 음악일까요?
0: 제가 최수연 씨 소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1: 아, 경기민요.
0: 아, 너무 좋아요.
1: 네.
0: 이렇게 뭘 할까 하다가 사실은 두 번째 달하고
1: 네.
0: 비나리 한 거가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그때의 소리를 훔쳐오고 싶다 라는 아.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최수연 씨의 비나리 소리지만
1: 네.
0: 그 소리를 감싸는

자시 하염품 돌아들고 이시 한양의 등극시 삼각산 기공하고 도왕 생겼구나 황눌러 대벌 짓고 대궐 앞에는 육조로

말이라 원 도중에.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새롭게 그려가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중음악과 국악 그리고 또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나면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서로 다른 뿌리에서 출발했지만 같은 바람을 향해 가는 두 사람, 선우정아와 최지혜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새롭게 그려가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중음악과 국악 그리고 또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나면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서로 다른 뿌리에서 출발했지만 같은 바람을 향해 가는 두 사람, 선우정아와 최지혜의 무대

0: 감사합니다.
1: 아이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앞서 정말 단가 사철가를 가지고 멋지게 또 음악을 새롭게 만들어주셨어요. 제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우리의 전통 단가 사철가가 이렇게 또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되게 감미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뭔가 촉촉히 젖은 봄비 같다가도 약간 그 선우정아님이 가지고 있는 보이스가 저도 너무나 이제 음악도 잘 듣고 하고 있지만 그 예전에 내셨던 봄처녀
1: 네.
0: 같이 이렇게 살랑살랑 하면서 이렇게 감미로운 사철가가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제가 감상을 했거든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부르시면서 단가 사철가를 하시면서.
1: 저는 약간 이번 저희 여우락 준비를 하면서
0: 네.
1: 그 주제도 정했지만 제 개인적인 캐릭터를 약간 좀 이런 말 민망하지만 소녀?
0: 제가 본게 맞네요, 그럼요. 약간 그런 감성의 느낌으로.
1: 네, 그래서 꽃핀 그런 동산에 아주 해맑게 뛰어다니야 이런 소녀의 느낌을 살짝 이제 주고자 했는데,
0: 네.
1: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나는 아직 내 마음은 소녀인데 인생이 저는 지금 이제 뭐

0: 정말 너무
1: 아니
0: 감사해요.
1: 지혜님이 도망가자 그래도 우리 원곡으로 사람들이 너무 듣고 싶어하지 않을까요? 제가 아니요. 이게 재밌어요.
0: 아니 그 도망가자나 이 원해 같은 곡은 정말로 유명한 곡이기도 하고 이 국악적 색채를 입힌다는 게 어찌 보면은 또 어려울 수도 있는 일인데 지혜님도 사실 이제 많은 국악인들과 그간의 작업도 많이 하셨고 네네. 어찌 보면은 그러한 국악인들과 작업하는 환경들은 너무나 또 익숙한. 잖아요.
1: 네네.
0: 근데 또 이제 선우정화님을 만나서 이렇게 선우정화님의 곡과 이런 국악적인 색채를 입히는 데 있어서 또 많은 도움을 주셨을 것 같아요.
1: 워낙 그건 익숙한 작업들이었는데 네. 그 처음에 그 본인의 곡과 이 콜라보할 곡을 엮어 오셨는데 네. 그거 이제 피아노 가이드로 해가지고 노래 보컬 가이드랑 해가지고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0: 네.
1: 근데 그냥 그것만 들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위에 제가 숟가락을 얹은 거죠. 국악기 편곡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제 옷을 입히는 것 뿐이었고 기본 이제 틀을 만들어 주신 게 너무 세련되고 멋있었기 때문에 네 작업할 맛이 났습니다.
0: 아 근데 또 이 공연 안에서 또 그 알고 있었던 곡들과 같이 함께 매쉬업도 했지만 초연곡을 또 선보이셨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0: 그 곡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2: 이 곡이 진짜 너무나 아름다운 곡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나서 주제를 정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좋지 않을까 하고 대략적으로 딱 봤을 때 아 좀 에너지가 센 곡, 그러니까 경쾌한 곡 혹은 잔잔한 곡 이렇게 좀 나뉘잖아요.
0: 네.
2: 이렇게 매칭을 했을 때 우리는 한가운데 진짜 정적인 곡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네. 그런 구조도 같이 얘기하면서 떠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 창작곡을 정말 정적인 곡으로 만들고 이 무대 주제를 여기에 다 응축시켜보자 라는 네. 그 얘기를 다 나눴고 제가 막 이상하게 피아노 치면서 그러니까 영화 미드소마처럼요
1: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아 오케이 이렇게 만들면 되는구나 네. 이해를 시켜주셔가지고
2: 그러니까 뭐 미드소마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좀 재를 지냈는데 아름다운 재길 바랬어요. 물론 영화는 그 영화는 좀 공포스럽지만
0: 네.
2: 딱 봤을 때는 굉장히 또 평온해 보이잖아요. 겉으로 봤을 땐. 근데 우리는 속도 편안하게 그래서 그런 곡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가이드라기보다 그냥 이런 에너지 이런 거 이렇게 하고 보여드리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음악을 보내주셨는데

0: 박은영 8단 2007년 K본부 33기 공채 아나운서에 합격하면서 매우입니다.
1: 네.
0: 매우면은 영어로는 베리죠.
1: 네.
0: 두각을 나타낸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1: 아, 맞아요.
0: 어렸을 때는 말이죠.
1: 네.
0: 와, 리틀 엔젤스 타마. 작은 천사들 아니겠습니까?
1: 네, 저도 네? 하고 싶었어요. 리틀 엔젤스.
0: 꿈이었죠,
1: 네,
0: 다들.
1: 네. 그렇죠. 박은영 8단 어렸을 때도 되게 귀여우셨을 것 같아요.
0: 네, 귀여웠습니다.
1: 네.
0: 그러다가 국립 네. 국악고등학교 무용과를 거쳐서
1: 네, 저희 선배님이십니다.
0: 어, 그러십니까?
1: 네.
0: 어, 그러네요. 국립 국악고등학교.
1: 네.
0: 어, 유명인들이 너무 많지요.
1: 네.
0: 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1: 네.
0: 한국무용학과에 진학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화여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
1: 오.
0: 네? 그야말로 이제 무용과 이 미술로 길어진 가방끈입니다.
1: 네.
0: 방송하는 틈틈이 언제 그렇게 했는지 아주 대단하고 상당한 스펙을 쌓았다고 봐야 되겠지요.
1: 네,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또 2011년 K본부 연예대상 신인상
0: 오!
1: 그리고 2013년 K본부 연예대상 우수상을 받으며
0: 또 맞나요?
1: 네, 순탄하게 아나운서 생활을 하던 중에
0: 네.
1: 2019년 네. 세 살 연하의 사업가와 결혼
0: 오!
1: K본부를 퇴사하게 됩니다.
0: 와...
1: 그래도 이 박은영 8단은
0: 네.
1: 프리랜서가 되어서는 이제 국악방송에서 전통의 맥을 이어갑니다.
0: 아...
1: 네, 2021년 추석 공연 한가위만 같아라 공연을 진행했고요. 또 문화인 공감이란 프로그램 MC이기도 합니다.
0: 그래요. 이 국악방송의 둥지 틀기를 잘했습니다.
1: 네.
0: 웰컴 국악방송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1: 네.
0: 자, 박은영 8단 오늘의 출사표 부탁합니다.
2: 네, 오늘 제대로 까보겠습니다. 사실 2007년에 방송국에 입사해서 아나운서로서 누굴 까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제대로 한번 뱃속의 아이와 함께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
0: 뭐?
1: 오늘 혼자 출연하신 게 아니네요.
0: 아,
1: 네.
0: 저 뱃속에 또
1: 네.
0: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1: 와.
0: 이야.
1: 와.
0: 그렇다고 네. 해서 둘이 출연했다고 해서 출연료 두 배인가?
1: 그건 아니고.
0: 예, 그렇군요. 네. 오, 그런 일이 있었군요.
1: 너무 축하드립니다.
0: 네. 그렇죠. 아나운서 시절에는 누굴 까본 적이 없죠.
1: 네.
0: 네.
1: 그럼 이제 이에 맞서는 흑돌 양지은 7단입니다.
0: 양지은 7단.
1: 네.
0: 지금 모습 보입니다.

0: 중하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자, 1차전 흑도를 잡은 양지은 7단의 성공으로 시합 시작합니다.
1: 네.
0: 자, 첫 수가 중요한데.
1: 네.
0: 첫 수가 성공하면은 이런 정도 응수 타진이죠. 바로 봤나요? 생각할 시간도 없이 너무 네.
1: 네.
0: 쉽게 생각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피자파장.
1: 네.
0: 방정 발달.
1: 두 분 다 되게 자신 있게
0: 뭐 빨리 굉장히 속전속결인데요.
1: 네. 네. 한 알을 1억짜리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너무 쉽게 알 까지 말고 신중하게. 네. 시간은 충분합니다. 오호. 네. 그거로. 그러나
1: 조금 부족했어요.
0: 지금 주거니 받거니 대여섯수가 나왔는데
1: 네.
0: 피차간에 한 점도 득점을 못했어요.
1: 네.
0: 드문 경우입니다.
1: 네.
0: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네.
2: 움직여도 되나요?
3: 상무예요.
2: 제 차례죠?
3: 네.
2: 말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0: 말은 안 됩니다.
3: 아, 말은 안 돼요?
0: 자, 과연! 역시!
1: 네.
0: 아직까지 실점도 없고 득점도
1: 네.
0: 없는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하는데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재미있는 상황인데 과연 저 중앙에 한 점 역시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하는데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재미있는 상황인데 과연 저 중앙에 한 점 역시 누가 내 첫수는 누가 내 첫수는 박은영 팔단의 득점! 네. 드디어 1 득점! 우와! 이야!
1: 네. 하지만 또 아직 모르는 거니까요.
0: 네.
1: 네.
0: 꽥이 나왔습니다. 꽥! 양지은 7단 꽥이 나왔어요.
1: 네, 시원하게 하긴 했는데.
0: 네.
1: 여기 양지은 칠단은요
0: 네.
1: 무명 시절에
0: 네.
1: 지역 행사를 갔는데 출연료 대신 복숭아를 열 상자 가져가라고 해서 세 상자만 차에 싣고 갔다고 합니다.
0: 네, 열 상자가 승용차 안에 안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세 상자 싣고 오면서 속상했지만 꾹 참은 거겠지요. 그러나 이게 이제 또 소문이 잘 나서 결국
1: 네.
0: 미스트롯 시즌 2에 출연하게 됐고
1: 네.
0: 그것이 이런 성공을 거두게 된 거지요.
1: 그럼 저도 행사 가서 좀 과일을 달라고 할까요?
0: 근데 막상 행사 가서 떨렁 과일만 받아봐요. 속이 뒤집어지지 속이. 행사비도 받고 과일도 받아야 되겠지.
1: 그럼 너무 좋겠어요.
0: 예.
1: 네.
0: 좋습니다. 네. 예. 예. 과연.
3: 오이고.
0: 네. 와. 대단합니다. 본인 나름 잘했어요. 와. 이야.
1: 와,
0: 절묘합니다.
1: 지금 박은영 팔단은 하나도 떨어진 게 없어요.
0: 예, 그렇습니다.
1: 네.
0: 오.
1: 와.
0: 그 박은영 팔단 사실은 네. 젊은 팬에게 양진 칠단이 유리할 것이다.
1: 네.
0: 네? 복숭아도 많이 먹고.
1: 네.
0: 네? 근데 상관이 없네요. 아직까지는.
1: 네.
0: 네. 저게 이제 미끼인데 과연 저거 잘못하면은 동대 과연
1: 어?
0: 이야, 그러나 정말 어려운 수인데.
1: 네.

0: 지금 저런다
1: 양지훈 실탄. 아, 예. 지금 계속 악수가 나오는 박은정 팔단.
0: 네.
1: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초반에 좋았는데 말이죠.

0: 있습니다. 내 초반에 좋았는데 말이지요. 오늘 수가 끝났습니다.
1: 와! 와! 와!
0: 자, 이렇게 해서 첫 대결에서는
1: 네.
0: 양지훈 7단이 박은정 8단을 이기고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1: 네, 이렇게 되면은 양지훈 7단이 한 판만 더 이기면 오늘 최종 승리를 하게 되고요. 대국기념 사인 바둑판은 양지훈 7단이 가져가게 됩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 2차전 포석이 끝났습니다.
1: 1차전과 마찬가지로 흑도를 잡은 양지은 7단의 선공으로 알까기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0: 네, 시작해 주시죠. 역시 중앙입니다. 중앙으로 네. 가서 악수 없다.
1: 네.
0: 중앙으로 가서 성립이
1: 조금
0: 아쉬웠습니다. 네. 자, 과연 그 튀겨나온 지금 일선에 걸쳐 있는 백을 역시 그게 신경 쓰이지요.
1: 네.
0: 네. 와! 너무 잘했는데
1: 네.
0: 히트였는데 그러나 정말 아쉽게
1: 네.
0: 이 1%가 부족했습니다.
1: 그래도 두 분 다 정확도는 좋은 것 같아요.
0: 좋아요.
1: 네.
0: 그리고 1등이도 네. 물론 본인의 하나로는 희생했습니다만 1등이도 성공한 양준 7단 대단합니다.
1: 네. 이 양지은 7단은요
0: 네.
1: 건강을 위해 집에서 매일 천국의 계단을 40분 동안 오른다고 합니다.
0: 맞아요. 그거 있습니다.
1: 네.
0: 계단 계속 올라가는 운동기구.
1: 네네네.
0: 그거 인내심이 있어야 하는 운동인데
1: 맞아요.
0: 어떻게 그걸 매일 40분씩
1: 맞아요.
0: 하나요? 네?
1: 네. 근데 그 운동 덕분에 가창력이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0: 뭐 그러면은
1: 네.
0: 네, 할만하겠네요.
1: 네, 그렇죠.
0: 그리고 뭐 그 덕인지 알까기도 잘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지금.
1: 맞아요.
0: 네. 자, 박은영 8단.
1: 네.
0: 과연 충분히, 작전은 끝났습니다. 네! 작전은 끝났습니다. 네! 역시 나 박은영이야.
1: 네. 정말
0: 멋진 수,
1: 네.
0: 표다운 수.
1: 네.
0: 네. 이야, 그 남성 기사들 못지않은
1: 네.
0: 시원시원한
1: 맞아요.
0: 기풍입니다.
1: 네.
0: 네, 알까기 뭐 거침이 없어요.
1: 지금 네. 6대 6으로 동점이네요.
0: 네. 과연 그렇게
1: 네.
0: 잘 나왔습니다.
1: 네.
0: 난전을 유도하고 있는 박은정 8단입니다.
1: 네.
0: 자. 양지은 집단
1: 네.
0: 대단한데요.
1: 네.
0: 양지은 집단
1: 네.
0: 대단한데요.
1: 네. 박은영 8단은요.
0: 네.
1: 결혼 전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콧구멍에 500원짜리 동전을 넣는 행위로 인해 50원이라고 하네요. 콧구멍에 50원짜리 동전을 넣는 행위로 인해
0: 50원 이건 100원 이건 괜한 짓이에요.
1: 네.
0: 그걸 왜 집어넣어 가지고
1: 그러니까 그래서 소개팅이 잘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0: 그래도 해피엔딩인 건
1: 네.
0: 그 바람에 쓸데 없이 대쉬하는 사람들 다 떠치고
1: 네.
0: 지금의
1: 네.
0: 3살 연하 능력자 남편을
1: 네.
0: 만나게 된 거니까
1: 네.
0: 예? 50원짜리 동전이 행운의 동전일 수도 있겠어요.
1: 네.
0: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흙이
1: 네.
0: 좀 앞서고 있는, 아이고, 네. 너무 신중했습니다.
1: 네.
0: 잘 이동하나요?
1: 네.
0: 그래요. 잘해서 저기 성공했어요. 좋겠습니다만은,
1: 깨기 나온 거죠?

여기서 만약에 양재 집단이 이긴다면은 아!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문화를 살았어요. 자, 이 넓은 이 바둑판에 떨렁 두 알만 있는 박은영 네. 팔단

0: 많은데 그래도 멋있게.
1: 네, 박윤영 팔단은 뭐 끝날 때 끊어드려도 치사하게 도망은 안 가겠다.
0: 네. 네.
1: 거의 폐색이 짙습니다. 여기서 끝내기 들어가느냐? 너무 쉽게 까요. 네. 양지은 7단도
0: 지금
1: 예 부자 몸 조심이라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물론 아직도 많이... 나에게는 네 알이나 남아 있다. 네. 예, 그러나 저렇게 초고 잘 처리해야 됩니다.
0: 네.
1: 까겠다. 근데 오. 왼손인데 과연 간...
0: 오! 아!
1: 와! 어머. 치아를 깠어요.
0: 아니
1: 양지은 7단 최종신인가요? 과연 간...
0: 오! 아!
1: 와! 어머. 치아를 깠어요.
0: 아니
1: 연속입니다. 세 번 연속 실수가 나오는데
0: 네.
1: 양지은 7단 초르다가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0: 네.
1: 기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박은영 8단은 공격하지 말아요. 지금 저 같으면 그냥 꽁무니 그냥 빠지더라도 그냥 거기서 살짝 그냥 건드리는 수준.
0: 네.
1: 그냥 거기서 살짝 그냥 건드리는 수준.
0: 네.
1: 나,
0: 어?
1: 그렇게 안 돼. 아, 저 혼잣말입니다만 했네. 아, 그래도 과감하게
0: 네.
1: 공격을 해서
0: 네.
1: 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0: 네.
1: 시원한 플레이 보여주었던 박은영 네. 8단입니다.
0: 네, 그러면은
1: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챔피언 오늘의 승리는 양지은 7단이 되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1: 기념으로.
0: 아 기념으로.
1: 여기 가져가시는 거예요.
0: 아,
1: 본인이 이겼잖아.
0: 의미 있네요, 진짜.
1: 아, 그러니까.
2: 이거 근데 시켰다면서요.
0: 어, 저 주문 시켜야 돼. 환불해야 돼.
1: 그거고, 그거는 이제 우리 사인이 있고. 자, 축하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양지은 7단, 양지은 7단. 예, 저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0: 너무 약간 스트레스 풀리는 시간이어서 좀 빨리 끝나서 아쉽기도 한데 이렇게 좋은 기념품 받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 젖잘싸. 아 진짜 젖지만 잘 싸웠다.
2: 네. 너무 거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 네, 성격이 시원시원하다 못해 급해가지고
1: 급한 것 같아요.
2: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네. 예. 축구공이든 알까기든 동그랗고 까기는 정말 힘들다.
1: 아.
2: 다시 한번 또 배우고 가요.
1: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온 국민이 알까기를 즐기는 그날까지
1: 알까기는 계속됩니다.
0: 네.
1: 쭉!
0: 쭉! 감사합니다.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멋지다. 기대가 됩니다.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의 공감.

0: 오늘은 이런 남도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1: 숙대머리 귀신형용
0: 고민이 있거든. 한번 찾아가 보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2: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 상담소.
0: 제가 봤을 때는 약간 12지신을 모셔놓고서 오늘 근처로 올려.
3: 아이고,

0: 그럼
1: 출발할까?
2: 출발!
0: 가스밸브 잠갔어? 전기 점검은 내가 할게.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야지.
3: 네!
4: 우리가 어떡해, 아빠!
5: 김파로과 장아가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가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의심하고 내가 세운 목표에 의구심이 들어 가끔 멈칫하는 경우가 생기곤 하죠.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명상을 해보고 몸과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가 한 번씩 멈춰서는 건 성장과 변화의 과정에서 자주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바다 위

머리를 비워내고 몸과 마음을 정화해주는 호흡법 카팔라바티입니다. 머리와 목, 허리가 수직이 되도록 편안하게 앉아줍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두고 타공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그 다음 복부를 강하게, 간결하게 수축하면서 소리가 날 정도로 호흡을 빠르게 반복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같은 비율로 1초에 1회에서 2회 정도 호흡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번에서 30번 정도 반복한 다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호흡을 정돈합니다.

0: 다섯. 시선은 배꼽을 바라보고 손을 천천히 귀 옆으로 내려놓고
1: 이마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유지하고 이완합니다. 자, 배꼽 바라보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고
2: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사상가산화는 갑상샘과 부갑상샘을 활성화해 호르몬 조절에도 도움을 줘 갱년기를 극복하는 데도 좋습니다. 이어서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 우울함 극복을 돕는 바지라산화를 배워보겠습니다. 발끝을 세워서 발 안쪽 아치를 이완시켜 봅니다. 자, 발등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턱을 쇄골 깊이 당겨봅니다. 시선은 코끝.

전신을 순환하며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는 혈액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몸이 건강할 수 있는데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해 고혈압에 도움을 주는 우타나 파다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무릎을 세워주고 허리를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들어 올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고개를 들고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호흡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 내려놓고 손을 내려놓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우타나 파다사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팔꿈치를 밀어서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천천히 무릎에 45도, 손을 펴 올리면서 45도를 유지하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양팔은 수평하게 놓는데요. 두 무릎은 수직으로 세워주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시면서 아랫배를 힘을 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아랫배 유지하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45도 유지하고

에도 효과적이고요. 복부 안쪽 장기 기능을 활성화해 면역 기능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장 건강과 면역력 향상을 위해 매일 꾸준히 따라해 보세요.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양팔은 수평하게 놓는데요. 두 무릎은 수직으로 세워주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시면서 아랫배를 힘을 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45도 유지하고 시선은 왼손 바라봅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90도 가까이 내려가 보고 유지해 봅니다. 마시고

대고 높습니다. 손바닥을 밀면 조금 더 들어봅니다. 하나, 둘, 90도까지 당겨서 들어봅니다. 하나, 둘. 자, 반대로 다리를 천천히 호흡하면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바닥에 닿을 듯, 닿을 듯. 하나, 둘.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둘. 자, 반대로 다리를 천천히 호흡하면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바닥에 닿을 듯, 닿을 듯. 하나, 둘. 바닥에 닿을 듯, 닿을 듯 밀면서 아랫배에 힘을 꽉 줘봅니다. 하나, 45도로 들어올리면서 호흡 유지해봅니다. 하나, 둘, 두 다리 허벅지 안쪽 내전근을 꽉 조여주면서 조금 더 들어올립니다.

0: 경기민요 도화타령과 사철가 들으셨습니다. 성슬기 씨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경기 소리꾼 성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자, 이 경기민요가 뭔가 좀 밝고 경쾌한 느낌이 드는 게이 푸른 여름하고 좀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경기민요는 경쾌하고 화려한 선율들이 돋보이는 곡들이 많아요. 그래서 초여름에 피는 장미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래서 옷도 이렇게 장밋빛으로 입으셨나 봐요.
1: 네, 붉게 입어보았습니다.
0: 정말 맞추신 거였군요. 네. 아, 그 경기 소리꾼으로 실력을 인정을 받으셨고 또 그렇게 소리에 꽃을 피우고 계신데 근데 소리를 처음 배울 때는 되게 싫어하셨다고 심지어 우셨다고 들었어요.
1: 싫어했다기보다는 이제
0: 네.
1: 제가 숫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어릴 때 무용을 부모님께서 시키려고 하셨었는데, 무용학원에 갔는데 제가 그 동작을 따라하지 못해서 퇴짜를 맞았어요.
0: 왜못 따라하셨어요?
1: 너무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었어요.
0: 아, 그냥 부끄러웠습니까?
1: 네, 너무 부끄러워서 쫓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0: 관객이 있는 것도 아닌데?
1: 네, 선생님 모르는 사람이 계시니까 제가 너무 주눅이 들어서 못 하겠는
0: 와,
1: 거예요.
0: 되게
1: 그래서
0: 내성적인 스타일이신가 봐요.
1: 네, 그랬었는데 이제 원래 노래하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0: 네.
1: 이제 안 되겠다. 얘는 이제 노래를 시켜야겠다.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 지인분 중에 장구 치시는 분이 계셨어요.
0: 네네.
1: 그래서 저희 스승님이신 이춘희 선생님께 데리고 갔어요, 학원에. 근데 이제 처음에 갔는데

0: 네, 이제
1: 네.
0: 그 곤충의 소리를 싸름, 타령 이렇게 한 곡이 있는데 25연 가야금과 메탈로폰 몽환적인 소리로 여름밤에 잠못 드는 밤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1: 알겠습니다. 기대를 갖고 들어보겠습니다.
0: 네.
1: 네. 그러면 성슬기 씨의 여름밤 싸름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 춤의 멋과 맵시를 만나볼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꽃화의 부채선, 화선무 감상하셨고요. 단오가 여름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름을 잘 보내라는 의미에서 부채를 선물로 주고받았었다고 합니다. 음력 5월 5일이죠. 단오. 굉장히 큰 명절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잔치도 펼쳐지고 소리판도 펼쳐졌다고 하는데 그 소리판에 빠지지 않았던 게 바로 이 산타령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산타령 감상하실 텐데요. 다양한 감성으로 서도 소리의 매력을 전하는 김무빈 씨의 무대 만나보시죠.

0: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산으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무대였습니다. 서도산 타령 만나보셨고요. 우리 김무빈 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서도소리꾼 김무빈이라고 합니다.
0: 네. 자, 이 서도소리라고 하면 사실 무슨 뭐 수심가처럼 좀 애절한 느낌이 나는 그런 음악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산타령은 느낌이 참 다른 것 같아요.
1: 그렇죠. 보통 대부분 대중분들이 서도소리 하면은 수심가처럼 되게 애원성이 짙고 좀 슬픈 노래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오늘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네네. 여름 분위기 나는 싱그러운 그 배꽃 타령도 있고요. 느리게 타령도 있고 삼봉추 타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되게 밝은 노래들도 많습니다.
0: 무슨 왜 이렇게 슬픈 노래만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1: 아무래도 또 서도소리 특징이 또 그거다 보니 슬픈 곡을 많이 공연하기도 하고요. 어허. 그래서 아마 대중분들이 서도소리는 슬프다라고 많이 네. 인식하시는 것 같아요.
0: 그런데 오늘은 산타령을 통해서 뭔가 좀 슬프지만은 않고 네. 희망적인
1: 네, 맞아요.
0: 네, 그런 네. 곡을 이렇게 또 저희에게 선물을 해주셨군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0: 아니, 서도소리의 이런 매력을 정말 오늘 처음 또 알게 되는데 네. 우리 김무민 씨는 이런 서도소리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매력을 선보이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1: 네, 우선 어쨌든 저는 전통을 하는 사람이니까 일단 전통적인 걸 기반으로 좌창 싱글을 먼저 냈었어요.
0: 네.
1: 일단 좌창을 잘 다듬은 다음에 다른 작업들을 해보자 해서
0: 네.
1: 그래서 좌창 앨범 작업을 하고 그리고 저만의 색깔로 한번 소리를 자유롭게 표현해보자 해서 김무빈의 부재의 존재라는 첫 콘서트를 통해서 서도소리를 표현해보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곡 수심가 아까 말씀해주셨잖아요.
0: 네네.
1: 그 곡을 두 가지 방법으로 또 편곡을 해서 또 선보였었습니다. 하나는 피아노 트리오로 구성해서 그리고 하나는 또 25형 가야금에 맞춰서 또 싱글 앨범을 제작해서 발매했었습니다.
0: 아, 전 두 가지라고 하셔가지고 네. 하나는 더 슬프게 부르고 하나는 좀 밝게 부르셨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악기 구성을 다르게 한 거였군요.
1: 네네네. 그리고 그때

0: 소리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아직 많이 좀 부족하다는 걸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1: 아, 글로벌한 계획이 또 있으신가 보죠?
0: 딱히 있는 건 아니지만 기회가 된다면 네. 네, 서도 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영어도 이제 잘 배우셔서 네. 더 잘 설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더욱 성숙해 주실 우리 김우빈 님의 음악 세계를 네. 기대를 해보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알아 듣게 될, 듣고 좋아하게 될 그런 음악 세계도 기대를 하게 되는데 이번 무대는 그럼 어떻게 여름과 또 관련된 곡인가요?
0: 네, 이번 무대도 싱그러운 여름을 생각할 수 있는 곡들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바로 백꽃 타령이랑 느리게 타령 준비해 보았습니다. 백꽃 타령은 그 예쁜 처녀의 얼굴을 꽃으로 비유한 곡이고요. 또 초여름 하면 사랑이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바로 느리게 타령은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곡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김무빈 씨의 백꽃 타령과 느리게 타령 연속해서 감상하시죠.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 시리즈 세 번째 무대입니다. 연주자가 곧 작곡가였던 전통음악 시대의 창작 정신을 되살려 여섯 명의 연주자가 직접 쓴 창작 협주곡 초연 무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충남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경풍 감흥입니다. 가을 결실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충남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경풍 감흥입니다. 가을 결실과 풍년의 기쁨, 감사한 마음을 다섯 편의 국악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창극단 정기공연 그 이름 춘향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사랑을 스스로 지켜낸 춘향의 이야기를 전통 판소리와 국악관현악, 춤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밀양문화관광재단 3대 아리랑 페스티벌입니다. 우리나라 3대 아리랑, 밀양, 정선, 진도 각 지역의 아리랑과 전통, 현대, 글로벌 콘셉트의 무형유산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멋지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이런 남도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오!

0: 자신만만하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참담합니다.
1: 생계적인 일이다.
2: 하나밖에 안 들어왔어.
0: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한 부부.
1: 아, 피곤해 보네.
2: 여기서 살 수 있겠냐 계속 물어볼게. 사실 나는 이런 걱정들이 앞서서 그렇게 물어봤던 거거든.
1: 여기 들어와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문제인 거잖아.
3: 파이팅!
0: 하지만 포기란 없습니다.
3: 물고기가 키운 거야, 물고기가. 네, 이거 하나 더 가져가서 드세요.
4: 아, 네. 저 이거 받아요.
3: 아니요. 집집마다 하나씩 따로.
4: 감사합니다. 네.
0: 매출을 늘리기 위한 고군분투. 부부의 무기는 실패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5: 삼촌아, 가라.
6: 네.

0: 둘째 겸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차례인데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안녕.
1: 겸이.
3: 안녕하세요.
4: 가방 주세요.
1: 네.
4: 신발. 엄마.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엄마 인사.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1: 오, 선생님 오셨네. 선생님 오셨네. 네.
0: 한편 시윤 씨가 아이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을 무렵. 농장에선 남편 승종 씨가 상추와 전쟁 중입니다. 약 660제곱미터, 그러니까 총 200평 규모의 하우스에서 유럽 상추를 키워내고 있는 승종 씨와 시윤 씨 부부. 유럽 상추는 일반 상추보다 아삭하고 부드러워서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가 많은 작물인데요. 그런데 승종 씨, 아침부터 웬 믹서기인가요?
5: 토끼들은 이렇게 사료를 갈아가지고 이겨서 떡밥처럼 해서 밥을 주고 있거든요.
0: 아쿠아포닉스 농법으로 구피뿐만 아니라 비단잉어와 향어 등 수십 마리의 물고기들이 물을 순환시켜 유럽 상추들을 키워내고 있답니다.
6: 씻지도 못했어요. 보통 물고기 밥 주고 여기 와서 씻습니다.
7: 물고기가 먼저요?
6: 물고기가 먼저입니다.
0: 아쿠아포닉스 농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물고기. 화학 비료나 농약이 아닌 물고기의 유기물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수경 형태로 상추가 자라게 되는 건데요. 그야말로 완벽한 친환경 농법 중 하나입니다. 파종을 해서 모종을 옮겨 심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배워 실천하는 승종 씨. 촉 아내 시윤 씨도 투입됐는데요.
1: 왜 나는 그런 거 없어?
6: 어?
1: 왜 나는 그런 거 없어?
6: 아니 끌려달렸다.
1: 아 이거 너무 큰디?
6: 어, 쓸 수 없지.
1: 무겁더라고. 너무 무겁더라고. 아이고.
0: 그동안은 아이들이 어려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었던 시윤 씨. 얼마 전부터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6: 그래서 잘 세야 돼? 잘못되면 집에 가서 또 상추 먹는다.
1: 알았어. 야, 이거 생각보다 힘이 들어가구나. 아, 딱 멀리도 있네. 이런 게 맨날 허리 아프다구나.
0: 수확 작업부터 쉽지 않은 시윤 씨.
6: 집에
1: 이건 배추인데요, 그냥.
6: 헐. 거의 500g 넘는다 이거 지금.
1: 이거 하나에?
6: 어.
1: 사는 사람은 적겠다 근데. 똑같은 가격에 큰 거 먹는 거잖아. 10일. 12.
6: 11이야?
1: 12. 아따.
6: 확실하지?
1: 그래.
6: 아니면 이제 다 하고 부족하면 네가 잘라와야 돼.
1: 12, 13. 남을 것 같은데. 14. 너나 먹어. 할머니도 드리고.
0: 세상 쿨한 시윤 씨.
1: 저 내려봐.
0: 수확을 마친 후 바로 세척에 들어가는데요.
6: 원한다면 그것도 신고 가. 원한다면 그것도 신고 가.
1: 똑바로 안 하냐?
6: 그렇지? 어? 여러분, 고객님이 한 장을 덜 먹잖아. 자제하라고.
1: 고객님이 한 장을 덜 먹는다고?
6: 네.
1: 미안하네. 알았어.
6: 이거 좀 할 수 있잖아.
1: 중앙에 뭐라네, 진짜.
6: 팔뚝 좀 떴으면.
1: 아니 일단 누운 거지. 아, 집에 간다.
0: 친환경 상품이라 세척도 간단.

0: 이게 요즘 다 그렇잖아요. 뭐 대출 없이 시작하는 분들 찾기 어렵고, 이게 그런 거기 때문에 잘될것 같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게 물꼬가 한번 탁 트이면 분명히 될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1: 5년 전 6개월의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한 승정 씨와 시윤 씨. 도시에서 치위생사로 일하던 시윤 씨와 창업을 꿈꾸던 승정 씨는 팍팍한 현실의 벽에 치여 귀농을 결심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귀농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노지작물에서의 실패 끝에 3년 전 아쿠아포닉스 농법으로 주 작물을 바꾸게 된 부부. 좀더 적극적인 농장 홍보를 위해 시윤 씨가 나섰답니다.
2: 나눔 이벤트. 이렇게 좀 신기한 것도 올려요. 이렇게 큰 잉어를 보기가 힘드니까. 네, 올 때는 기분 좋게 했지. 진짜 실제로 신나게.
1: 흥부자라 불릴 만큼 끼가 많은 시윤 씨. 자칭 상추 농장의 홍보 반장인데요.
3: 강릉 오면 같이 춤춰드림 이렇게 써주시고
2: 와이프님 소개 좀 시켜주세요.
4: 그렇게 예쁘지만 않은데.

0: 세 개 남았어.
1: 감독으로 활약했으니 이 정도는 봐줘야죠.
2: Alright.
1: 매일 아침 당일 수확, 당일 배송이 원칙인 부부의 상추.
0: 좀 잘 나가면 좋은데. 마트가 그렇게 힘들어. 아니 그러니까 어디 막 지금 흰머리 있는 데야. 어메 머리 세우네 이제 벌써부터.
1: 두 사람 아침부터 너무 열심히 일했나 보네요.
0: 어? 아 여기로 왔어. 어때 저기 오프라. 어때 근데 여기로 온게 눈에 잘 안 띈디?
3: 생각보다 여기가 더 잘 나가기도 해. 그 자리도 약간 전략인 것 같아.
1: 상품 진열에 집중하는 승종 씨와는 달리 시윤 씨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3: 뭐해?
0: 흰머리.
3: 진짜로?
0: 아니 이게 딱 보인다니까 꼴보기 싫게.
3: 좁아.
0: 안 잡힌다. 움직인 게 감춰 보면 이렇게. 아 감춰졌어. 아, 안 잡혀 이게. 나 손톱도 짧아. 한두리가 아닌디야. 어렸을 때 한약 잘못 먹었니?
3: 아니야.
0: 아니 왜 흰머리가 이렇게 있어?
1: 뭐니 뭐니 해도 남편 걱정은 아내뿐.
0: 뭐 먼지야 뭐야 저 지금. 아버님.
4: 네.
0: 뭐 오늘 뭐 해서 드실 거예요?
4: 네.
0: 여기 저희 상추 좀 그냥 한번 시식해 보시라고 하나 드리려고. 같이 한번 드셔 보실래요? 이거 상추 맛있는데.
4: 아버지 저희 유럽 상추인데 한번 드셔 보세요. 그냥 드리거든요 지금. 한번 드셔 보세요. 후기 상추라서 새로우실 거예요.
5: 그냥 준다고요?
4: 네. 집에 가셔서 한번
0: 그냥 드셔 보세요.
4: 감사합니다. 나중에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6: 이것이 뭔 상추죠?
4: 유럽 상추예요. 부들부들해요.
0: 네.
7: 크리산이에요?
0: 네. 한번 먹어볼래? 향아도? 네. 우와. 동생도 한번 먹어볼래?

0: 아, 그놈을 저러고 계기 하려구나. 계기 하지 마, 그냥.
1: 그냥 열어볼까?
0: 응, 고정시켜.
1: 그러면 쉽대.
0: 응, 그래.
2: 꿈에. 예. 너무 되게.
0: 그래, 나는. 아, 그놈을 저러고 계기 하려구나. 계기 하지 마, 그냥.
1: 그냥 열어볼까?
0: 응, 고정시켜.
1: 그러면 쉽대.
0: 응, 그래.
2: 꿈에. 예. 너무 되게 해갖고 이게 좀 갈라졌어요. 이렇게 더 부셔보면 사와야지 이제 자기가.
3: 사실 이 마을은 승종 씨 아버지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마을 공식 손주인 승종 씨 덕분에 풍성해진 점심 식사.
0: 고기 나서 싸봐.
3: 손주가 키운 상추니 맛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0: 몸이 상추 벌떼기 벌떼기지만 너무 잘.
3: 귀한 순간을 그냥 넘어갈 리 없는 시윤 씨.
4: 승종이 상추 대박 나세요.
2: 다시 해주세요.
5: 잠깐만요. 어?
2: 다시 해주세요.
4: 승종이 상추 대박 나세요.
2: 예.
4: 아, 아까 상추가 좋지.
2: 와.
4: 겁나 좋아.
0: 엄청 좋고 겁나 좋아요. 승종이 너는 먹을게.
1: 네.

0: 모자랍니다.
1: 애들이 매운 걸 못 먹어가지고 애들 건 따로 좀 볶아줘요.
2: 여기 하는 일이 많으시네요, 여기들?
1: 네. 아주 많아요. 애기 보고 집안이라고 내일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같이 하려면 만능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체력도 만능이 돼야 될 것 같고. 너 뭐야, 이번? 돼! 이 자식이, 너 이리 와. 이 자식이. 네. 뭐 이상한 걸 먹고 있어? 왜, 왜? 야, 다 태울 뻔했어. 세상에, 다 태울 뻔했다고.
0: 어우, 정말 다행이네요.
1: 큰일 날 뻔했네.
0: 맛있는 저녁이 완성되어 갈 때쯤.
1: 아빠야? 그만, 아빠! 아빠!
0: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이제야 가족이 완전체가 됐네요.
3: 어야.
2: 어야.
1: 잘 먹겠습니다.
2: 보면 여기 앉을래? 여미?
1: 여미 거기 앉아. 앉을래? 자, 물 먹고.
2: 네, 좋아.
1: 이리도 물 먹고. 그렇지.
0: 정성스럽게 차린 엄마 밥상. 메뉴는 맛있는 제육볶음입니다.
1: 안 돼, 일초. 장난치면 안 돼. 유리 상추 이걸로 줄까? 아니면 이거 동그란 거 이거 줄까? 이거? 난리다, 에이.
3: 나 이거.
2: 상추 그렇게 먹는
1: 그걸로 거야? 먹어볼래? 된장 넣었다, 엄마. 밥도 넣고.
0: 우와, 진짜 잘 먹는다. 싶었더니, 아유, 뱉어버리네요.
1: 좀 불편해. 뭐야? 아, 입이 아파?
3: 응.
1: 네 입에 들어간 거 먹어야지. 뱉으면 어떡해. 또 먹어도 또 아파. 뱉지 마.
3: 쌈싸서 안 먹을래.
0: 다섯 살 유리에게 아직 상추 쌈은 버거운 모양이네요.
3: 엄마!
2: 우리 할머니 새벽에 된장에 밥 먹는 그런 세대인데 물 말아서.
3: 엄마!
0: 귀농을 결정했을 때 누구보다 막막함과 두려움이 컸던 승종 씨. 하지만 그런 승종 씨에게 확신을 주고 늘 지지해줬던 시윤 씨 덕분에 버텨낼 수 있었는데요.
2: 온라인이랑 애들 키즈 카페 농업 키즈 카페 가고 싶어서 하는 그것만 잘 되면 좋겠다.
1: 너무 일 버리지 마.
3: 키즈 카페 언제 가?
1: 아, 잊고 있었는데 또 생각나게 했네. 야. 상추 열심히 키워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키즈 카페 사장님을 하고 싶대.
3: 아이, 그건 안 해. 놀고만 오면 어때?
1: 응? 가서 그냥 놀고만 오자고?
2: 왜?
3: 돈이가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2: 돈이가 한 개밖에 없어서 안 된다고?
1: 누가?
3: 응.
1: 너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런 걸 어떻게 알아?
3: 응?
1: 아, 그러니까 키즈 카페 하려면은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
0: 어머, 다섯 살 첫째 아들 유리.

0: 가족분인데.
1: 오, 감동. 가족분이야?
2: 오. 아, 가족이 최고예요?
1: 우리 목표는 어차피 애들 잘 키우려고 돈도 잘 벌라는 거니까.
0: 많이 벌었어.
1: 영차!
3: 될 겁니다. 두 아이의 행복한 웃음을 항상 지켜주고 싶은 부부. 잠들기 전 내일 오전 수학을 위해
4: 하나밖에 안 들어왔어.
3: 밤낮 없이 일한 노력과는 달리 결과는 참담합니다.
5: 아, 피곤해 보네.
3: 하다못해 SNS 무료 나눔 이벤트까지 해봅니다.
4: 일 잘 안 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5: 그럼 1차를 보러 갈 수도 있겠지. 1차는 뭐였지? 하면서 며칠 지나고 갑자기 느닷없이 터질 수도 있어. 릴스가 그래. 별로였는데 막 며칠 지나고 갑자기 막 터져버려.
3: 원인을 찾아내고 홍보에 좀 더 집중해보기로 하는 부부. 귀농 후 후회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많았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더 큰 꿈을 생각하며 꿋꿋하게 다시 일어났는데요.
4: 진짜로 거기서 살 수 있겠냐, 여기서 살 수 있겠냐 계속 물어볼게. 사실 나는 이런 걱정들이 앞서서 그렇게 물어봤던 거거든.
5: 어디를 살든 하는 일 잘 되고 하면, 걱정 없이 살면 그건 문제 없지. 이 여기 들어와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문제인 거잖아. 그때는 선택의 여지도 없었고. 알잖아 무슨 말인지.
4: 그래?
5: 그래. 이것만 잘하면 뭐 이사 나가면 되는 거고.
4: 아, 나갈 생각을 하는 거야?
5: 나가야지. 애들 학교 여기서 안 보낸다며.
3: 여전히 멀기만 한 꿈. 하지만 부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노력하는 것만이 꿈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요. 부부의 긴 하루가 또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한 차례 봄비가 지나간 상쾌한 아침.
1: 와, 이게 눈부셔.
3: 한층 더 푸릇해진 나무만큼이나 활기찬 마음으로 부부가 발길을 향한 곳은 농업기술센터인데요.
6: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6: 네.
7: 스마트 스토어나 뭐 사이트를 따로 만들어서 올려놓으시면 하루에 10명 들어와서 보기도 힘들거든요.
6: 네.
7: 올려놓으면. 근데 방송을 하면 못해도 3,400명. 많다는 1,000명씩이.
3: 좀 더 전문적인 홍보를 위해 라이브 커머스에 도전하러 왔는데요.
8: 잠깐만, 동부학회 안에 쉬어스트 다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3: 귀농 후 라이브 커머스에 처음 도전해보는 부부.
9: 저는 이 만감류를 먹을 때 만감류를 즐길때
10: 잠시만.
11: 네. 잠시만.
1: 아, 아 네.
12: 그 검은 조끼 벗어버리고.
1: 벗어버리고.
5: 이게 이렇게
1: 크로스. 네. 엑세트.
6: 아, 걱정되네.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1: 되게 날씬하게 꽉 잡아드릴까요?
6: 아니요, 널널하게 해주세요.
3: 방송을 위해 전날부터 꼼꼼하게 소품을 준비한 부부. 유럽 상추를 푸짐하게 넣은 김밥까지 준비해왔습니다. 전문 카메라와 조명 앞에 서니 시은 씨와 승종 씨 잔뜩 긴장한 모습인데요.
13: 혼자서 한번 먼저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3: 아, 네. 먼저 전문 쇼 호스트의 시범이 진행됐습니다.
13: 둘, 하나, 큐.
14: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한평의 날씨가 너무 좋죠. 근데 고객님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씁쓸하지가 않아서 너무나 좋다라는 거고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3: 먹는 스킬부터 남다른 쇼호스트 앞에서 더욱 긴장되는 시은 씨.
13: 자, 보이죠 여기?
14: 아, 네.
13: 여기 이제 두 분의 화면이고.
14: 아, 내가 이쪽으로 갈까 그랬나?
13: 네?
14: 내가 여기가 더 이쁜데. 이쪽은 별론데.

0: 가고 있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즐겁게 셋, 둘, 하나, 큐. 안녕하세요.
1: 드디어 시윤 씨와 승종 씨의 방송.
2: 저희 남편이고요, 와이프입니다.
3: 반갑습니다.
2: 네.
4: 물고기 양식수와 재배수를 계속해서 순환해서 쓰기 때문에
2: 완전 친환경적으로 재배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4: 그렇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2: 보시면 김밥이 이렇게 촘촘하게 아주 잘 들어가 있고 옆구리 터진 거 하나 없이 되게 쉽게 잘 말리거든요.
0: 맛있게 하니?
2: 용. 이 소리 들리시나요? 아삭아삭?
0: 자, 먹고 맛이 어떤지 표현해 주고.
4: 정말 맛있는데요?
1: 주거니 받거니 역시 천생연분인 부부. 처음 하는 라이브 방송치곤 꽤 성공적인 것 같은데요? 오, 반응도 좋습니다.
4: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요.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상추하세요.
0: 수고하셨습니다. 잘하네. 잘하시네요. 잘하셨습니다.
3: 상추 좀 뜯어서 막 먹지.
2: 아, 맞네. 이렇게 막 바로 먹어버렸죠.
0: 아까 말씀드렸죠. 끝나고는 되게
2: 네.
0: 이거 절세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남으니까 그런 것들 이제 생각해놨다가
2: 네.
0: 다음에 보완하시면 되고 어떻습니까?
2: 좀 긴장하긴 했는데 아니 이렇게 편하게 되는 건지 몰랐어요. 그러면 더 막 장난칠 걸 그랬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네 그때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0: 났습니다.
1: 누가 주문을 하셨어?
2: 20개밖에 안 돼.
0: 라이브 방송 덕분에 쏟아지는 주문. 메모를 해야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주문량 폭주입니다.
1: 자기도 같은 대로 이건 알잖아. 원래 시작이 이랬나? 잘했어. 빠! 빠! 빠! 빠! 크게 안 해? 흥나게 해야지. 목소리가 그게 뭐야. 다시 한 번. 궁, 다리. 빠, 빠, 빠, 빠.
2: 좀 넓겠네.
1: 이렇게, 이렇게. 오셨어요.
3: 아니, 세상에. 어른들한테 이제 다 간다.
0: 일이 바쁠 때마다 종종 지원군이 되어주시는 시어머님.
1: 오빠!
2: 어, 이것도 못하는 것 같은데? 큰일 났는데?
3: 안주를 날랐잖아. 엄마가 지진 도와줄게로는
1: 못한다고 그래?
2: 이렇게 하면 바람이 이렇게 많네. 이쪽으로 바람이
1: 존경스럽다.
3: 아니,
1: 별나 구박해요. 와, 똑바로 안 한다고. 일할 때 저 구박할 때. 그거에 대해서 엄마의 선택은? 제 편을 들어주던가?
3: 당연하지. 네가 잘못했어.
1: 그렇지?
2: 어?
1: 구박하지 마.
3: 여자들은 별로 잘못 안 해다.
1: 그죠.
2: 내가 맞았고 와이프가 틀렸어.
1: 어. 그것도 와이프가 맞은 거야. 맞는 거야. 그러지.
2: 그리고 재밌는 건 그거야. 나도 틀리고 와이프도 틀렸어. 그럼 내가 틀린 거야.
1: 그러지.
3: 그런 거에서 가정이 행복해지는
2: 맞아. 그게 뭐냐면 결혼 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강의를 하더라고.

0: 그러니까 많이 쓸게. 쟁여놓네. 아 진짜 같이 있을 때는 집에서 밥만 싸와서 이렇게 싸먹으면 되겠다.
1: 승종 씨의 귀농 결심에 누구보다 놀랐던 건 바로 어머니였는데요. 불안한 아내 마음을 잘 알기에 며느리부터 다독여줬던 시어머님.
2: 승종이가 힘들었을 때 기다려주니 뭐랄까 참 잘 참아줘서 참아주고 그렇게 애들 잘 키워주는 거 보고 그런 게 고맙더라고. 그 시기를 넘기고 나면 뭐 별거 아니더라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내가 친정엄마가 아니라서 그 말을 못 해주겠더라고. 이게 자기 아들 편 들은 거야? 이러면서
0: 그럴까 그럴 수도 있을까 봐.
2: 그럴 수 있을까 봐 절대 말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잘 이겨내줘서 고맙다 이러면서 항상.
0: 아니 얼굴에 근심을 하나 안고 집에 들어와요. 어, 그러니까 그 마음 이해하는데 이제 막
2: 지금 처음 시작이니까 누구나 다 어렵고 그쵸? 누구나 다 힘들어하는 건데 많이 아파서 응급실 한 번을 가보기를 할까.
0: 맞아요. 엄마 그게
2: 이번 한번 해볼까.
0: 그럴 새가 없어서 그래요. 요즘에 왜 했냐면 그런 말도 있어요. 죽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못 죽는다고.

0: 아침 납품을 마친 후 시내 한 가게에 들른 부부.
1: 형님 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도착한 곳은 정육점? 오, 고기 사러 온 건가요?
2: 아니, 이거 주셔도 돼요.
1: 이거 주셔도 돼요.
2: 사기 아예 없어가지고 바로 주셔도 돼요.
1: 쓰기가 와? 네. 엄청 편하겠네. 네. 고기 구워서 같이 싸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그러니까.
1: 향이나 이런 게 화학비료를 안 쓰니까 향이 살아나더라고. 흙, 이 끝에 흙? 끝에 흙이 있잖아요. 네. 그냥 재배한 것들. 맞지. 훨씬 좋네. 캠핑 가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향이나 이런 게 화학비료를 안 쓰니까 향이 살아나더라고. 흙, 이 끝에 흙? 끝에 흙이 있잖아요. 네. 그냥 재배한 것들.
3: 맞지.
1: 훨씬 좋네. 캠핑 가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세트로 사가면 편하잖아요.
4: 수고 같은 거 주세요. 어떻게 나가요?
0: 상추 소비량이 가장 많은 음식이 바로 고기. 정육점 지인과 함께 고기와 쌈을 함께 결합한 캠핑 상품을 기획해 보려는 건데요.
4: 뭐 아이스박스만 사이즈만 적정하면 네. 세워가지고 그냥 네. 고기가 더 예쁘니까 세우는 거예요.
1: 고기 선물 받을 때 상추가 들어있는 게 신기하게 하네요.
4: 근데 우리도 선물 세트 포장하면 좀 푸릇푸릇한 게 들어가면 훨씬 이뻐요.
1: 네.
4: 제가 사가지고 이렇게 뭐지? 꾸며야 되는 건데 이쪽에서 이렇게 좀 좋은 상품을 대준다고 하면 저야 파는 입장에서도 더 뭐지? 소비자들한테 좀 더 플러스 되게 팔 수 있으니까 더 좋죠.
1: 그리고 이거는 한번 드세요.
4: 아, 네. 또 고기 먹어야겠네.
1: 아, 맞아요.
4: 야채 고기 먹어야 돼.
1: 네.
4: 감사합니다.
1: 맛있게
4: 감사합니다.
1: 드세요.
4: 네.
2: 근데 저희 고기도 좀 살 거거든요.
4: 아, 고기는 그냥 챙겨 드릴게요.
1: 아니요, 저희 이따가 먹을 거라.
4: 네. 이거 봐줬으니까.
1: 아니요, 아니요. 네. 아. 이거 드리고 갈라니까
0: 마음 씀씀해도 참 곱네요.
1: 닦을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네.
0: 시내 나온 김에 들른 또 다른 곳. 한 베이커리 카페인데요. 카페엔 또 무슨 일일까요?
5: 오늘은 상추가 좋네.
1: 네, 제 물고기로 네. 이제 농사 지은 거거든요. 새로운 시도긴 한데 상추로 음료를 만들거나 약간 아, 네. 상추가 조금 가미된 빵도 혹시 가공이 가능한가도 좀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0: 수십 년 경력 제빵사 사장님의 큰 위기입니다.
1: 사장님 이력이 대단하셔가지고. 근데
2: 기능장이죠.
5: 그람수 돌아가지고 한번 갈아보고 그래가지고 컴포드에이드 같이.
0: 오, 상추에이드라니 기발한데요?
5: 달달해야 되니까 시럽 좀 레몬 시럽을 좀 넣으면 이제 날 것 같은데.
0: 꽤 그럴 듯해 보입니다.
2: 맛있을 것 같아요.
0: 드디어 유럽 상추 에이드 완성! 와! 상추로 데코까지 마치고 나니 호텔 카페에서 나오는 음료 같은데요?
2: 와우! 우와!
0: 이번엔 특별한 샌드위치에 도전!
5: 굉장히 싱싱한 거 같네요.
2: 네.
0: 아하! 양상추보다 부드러운 맛이 더하니 샌드위치에도 딱이겠네요. 상추 브런치 세트 완성!
5: 난 이게 궁금해.
2: 그러니까 이거 맛이 진짜 궁금해.
0: 과연 상추 에이드 맛이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요?
5: 그 약간 녹즙, 녹즙 네. 느낌이.
2: 단맛만 조금 더 들어가면 이게 되게 신선한 느낌인데?
1: 청량감으로.
5: 청량감 있어요. 네.
1: 이거 사러 멀리서 들어오게 만들어야
2: 돼. 맞아. 네.
5: 이거를 먼저 우리 집에서 홍보를 하고. 네.
1: 그렇죠.
2: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5: 네. 이거 나중에 네. 풀어가지고.
2: 이 빵은 가져와서 먹자.
1: 아, 네.
2: 맛있어요.
1: 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상추를 위한 도전으로 바쁘게 보내는 승정 씨 부부. 오늘은 모종을 옮겨 심는 바쁜 날. 승정 씨, 아침부터 손길이 분주합니다.

0: 안 돼, 안 돼.
1: 케이블이 어딨죠?
0: 여기.
1: 어? 오, 얘 올라가는 거 봐. 스파이더맨 같아.
2: 아이들은 살아있는 농촌 체험 중인데요.
0: 진짜요?
3: 체육은 안 돼요.
0: 개구리 재울 거예요.
1: 재울래.
0: 자.
4: 짜잔 짜잔 우리 개구리.
0: 봐봐 조용히 있어봐. 개구리 코 재운다.
1: 뭐야 진짜 잔다. 봐봐.
4: 앉아.
5: 웬일이야 손.
4: 앉아 있다.
2: 청개구리 한 마리가 온 가족의 인기머리 중.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일 도우기에 들어가 보는데요.
6: 어, 이렇게
1: 하고. 그거 밀지 마.
6: 다 세척해가지고 다시
7: 해.
1: 세척 싹 해준 게 세척도 일이.

0: 첫인상이 봤을 때 되게 듬직했어요. 첫인상이 듬직하고 이렇게 보더라도 인상이 좋잖아요.
1: 선운이라 했거든요, 선운. 그 우수의 깊은 뭐라 해야 될까. 아니, 눈이 진짜 선하다고 엄청 예쁨 받았어요.
0: 그게 사람이 그 첫인상이 맞아. 무시를 못하니까 잘 할 수 있을 거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처음에.
2: 그 믿음만은 지금도 변치 않는다는데요. 장인 장모님의 믿음에 보답하고자 매사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사위 승종 씨입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귀여운 아이들 앞에서 무장해제.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3: 잠깐만. 응?
1: 며칠 굶었나?
3: 아니야, 애들은 잘
1: 먹는데. 너 먹으면 안 된다. 자,
3: 두 개 가져갔어.
1: 혐이. 줘. 혐이 던져줘. 뭐 줬어?
3: 돌려서
4: 지금.
3: 돌려서? 이런 모습도 좀 찍어보세요.
2: 이럴 때 필요한 건 바로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타임.
5: 아, 이렇게 말고요. 이렇게요.
1: 피곤하셨어요.
6: 하빈 씨 빨리 보고 싶대.
1: 엄마 미안해, 안 돼. 여보랑 나가서 그거 하고 싶어. 내가 틀어줘.
3: 그래?
1: 그럼 재생하면 되지. 어디 보자.
3: 샐러리 옮겨 심어줄 거예.
6: 네. 하는 대로 하면 되지. 네.
2: 파종에서 자란 모종이 쌈

0: 홍보 영상도 딸의 귀농도 진정 식구들에게는 모두 예상치 못했던 일들. 이렇게 잘 자리 잡아가고 있으니 기특할 뿐인데요.
1: 올라왔지? 이제 올라왔어요.
0: 게다가 딸 덕분에 이곳에서 가끔 이렇게 바비큐를 즐기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와, 진짜 맛있겠어요. 여기에 상추도 빠질 수 없죠.
2: 아이고, 떨어뜨렸어.
3: 하마!
0: 아이들도 캠핑장 분위기. 사랑 가득한 쌈이 곳곳에서 오고 갑니다.
4: 하마 더 먹어, 여기 있어.
0: 정말 꿀맛이겠어요.
5: 승종 씨가 샐러리 따져가지고 왜 그래?
3: 유리 자냐?
1: 나한테 감정 있냐?
5: 아닌데.
1: 아, 예.
3: 유리 자냐?
1: 속 보인다.
0: 잘 익은 고기 한 쌈에 하루의 피로가 싹 씻깁니다.
1: 잡다간다.
5: 많이 불어서 용돈 팍팍 보라 그래. 믿는다고 나... 진짜 손만.
1: 많이 불어서 나 용돈은 필요 없고. 용돈 주면 더 좋지만은 주변 무조건 좋은 거지.
5: 엄마 따로 아빠 따로
6: 주변은 감사하죠. 잘 될 거니까 염려 없어요.
7: 그렇죠. 잘 벌어서 드려야죠. 많이 드려야죠.
8: 너 이제 잘해줘야 돼.
1: 나하고 이제
8: 그래야 나한테도 꽁꽁을 넣어줄 때. 올케 언니도 한 말씀.
5: 민망한데. 몸에도 좋고 맛있는 거 다른 사람들 다 알아서 많이 많이 시켜먹으면 좋겠어.
8: 제가 제일 원하는 겁니다.
5: 그러니까.
0: 마음 다해 전하는.

0: 승종 씨와 시윤 씨는 이 행복을 영원히 지키고 싶습니다.
1: 에이, 끝까지 못 갔어.
2: 오, 야, 이거. 이게 원래 이렇게 바닥으로 가는 거야?
1: 가지고 가격표 안 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는 거.
3: 그럼 백화점 가서 사는 거 아니야?
1: 아니, 택 안 보고 옷 사는 것도 있지만 아. 자기는 대학 가면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가을 결실과 풍년의 기쁨, 감사한 마음을 다섯 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창극단 정기공연, 그 이름 춘향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사랑을 스스로 지켜낸 춘향의 이야기를 전통 판소리와 국악관현악, 춤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밀양문화관광재단 3대 아리랑 페스티벌입니다. 우리나라 3대 아리랑, 밀양, 정선, 진도, 각 지역의 아리랑과 전통, 현대, 글로벌 콘셉트의 무형유산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응로 예술제, 미술관 옆 음악회입니다. 미술관의 작품과 풍경, 그리고 국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가을밤 잔디광장에서 특별한 예술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여기는 인생의 모든 지혜와 삶의 여정을 만날 수 있는 인생 도서관입니다. 굴곡 많은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흔들림 없이 빛나는 예술혼을 지켜온 분들의 삶, 오롯이 한 길을 걸어온 예인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0: 콘텐츠는 진짜 많죠. 우아한 곡선, 눈부신 색감, 이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우리의 한복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것일 겁니다. 인생낭독인 그 첫 번째 주인공은요, 38년째 전통 한복의 멋과 품격을 살리고 또 세계 무대에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고 계시는 한복 디자이너 김혜순 선생입니다.
1: 옷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개인적으로 옷 하면 나를 보여주는. 입는 옷으로만 봐도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고, 아, 저 사람이 뭐, 무슨 일을 하나 보다 하고 벌써 감을 잡을 수 있듯이 옷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0: 꿈과 겨울옷이 분명하게 나눠지잖아요, 우리 현대인들은. 한복도 그런 게 있나요?
1: 한복이야말로 사계의 소재가 있어요.
0: 아, 있습니까?
1: 그렇죠. 봄에는 뭐샤 종류 약간
0: 네.
1: 그러고 뭐 여름하면 마나 모시 종류 얇은 면 같은 거 분명히 사계가 있는 거죠. 겨울에는 양단이나 모본단이랄지 명주류 따뜻한 실크 종류로 입었죠.
0: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는 그게 반드시
1: 네,
0: 필요한
1: 반드시 사계의 옷이 있는 것 자체가 요즘은 근데 그렇게 안 입잖아요. 두루두루 그냥 하나 해서
0: 하나 만들어 놓으면
1: 그냥
0: 마치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는 그게 반드시
1: 네,
0: 필요한
1: 반드시 사계의 옷이 있는 것 자체가 요즘은 근데 그렇게 안 입잖아요. 두루두루 그냥 하나
0: 하나
1: 해서
0: 만들어 놓으면
1: 그냥
0: 그냥
1: 네,
0: 아무 때나
1: 그쵸. 무슨 행사 있을 때 그냥 걸쳐서 입고 위에다 뭐 코트로 걸쳐 입기도 하고 하는데,
0: 좀 창피합니다. 네.
1: 아니 이제 어찌 보면 위에다가 멋스럽게 코트를 걸쳐 입는 게 그리 나쁘진 않아요. 제대로 갖춰 입었을 적에는.
0: 네. 선생님 작업실이 이쁘다는 소문이 아주 자자하게 났어요. 감나무집이라고 불린다면서요?
1: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무가 감나무여서 제가

0: 한복인데 그 한복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랄까 어떤 그런 게 있어요? 한복만이 갖고 있는.
1: 아, 색감, 글쎄요. 저희가 서양복식을 보면, 우리 한복을 그렇게 매치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과감한 색깔을 그 강렬한 원색의 표현으로 할수 있을까 할 만큼 남자 한복도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자 한복 역시도 굉장히 강한 색깔의 대비가 잘 어울리는 게 파스텔도 물론이지만 어떤 색감에 저와도 한복은 소화될 수 있다. 라는 걸 주장하고 싶어요.
0: 아, 그렇군요. 그러면 한복의 매력이라는 것이 또 처음에 느끼셨던 매력이 있을 텐데.
1: 아, 저는 사실 어릴 적부터 정말 한복을 좋아했었어요.
0: 어릴 적부터.
1: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좋아했거니 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어려서 네살때 사진이 나왔어요.
0: 4살 때,
1: 근데
0: 4살
1: 그때
0: 때.
1: 울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사진이 땡땡이 돼 있는 그런 치마, 한복 치마에다가 우리는 색동적으로 그 당시로는 이제 칼라 TV가 없었기, 아니 뭐야, 화면이
0: 화면이,
1: 칼라가 안 되기 때문에, 필름 자체가 흑백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색동저고리에, 이렇게 속옷
0: 속옷?
1: 아세요? 이렇게
0: 그 작은 복,
1: 농악놀이 할때 속옷.
0: 초금복, 작은 복,
1: 속옷을 딱 들고, 이렇게 꽃갈, 어른 꽃갈 같은 게푹 써갖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에게 그렇게 얘기를 이제 쭉 들다 보니까 한복을, 그 색깔을 그렇게 유난히 좋아했었다. 그 어려서 색감을 좋아했다는 게 저는 이제 정말 행복인 거죠. 시골에 자라나는 게. 그래서 어려서 할머니 댁에서 저희 어머니 아빠는 이제 시내에서 사시고 저는 할머니 댁에서 어려서 살았었어요. 그럴 적에 이제 할머니 장애를 따라가면 그 댁에 물감 파는 게 집이 있었어요. 물감, 장날.
0: 물감.
1: 이렇게 비료 종이 같은데 그런 종이에다 이렇게 싸서 이렇게 조금
0: 아,
1: 조그맣게 주는 그런 말도 아닌 손가락으로 이렇게 덜어가지고서 이렇게
0: 그걸
1: 물감을 팔아서
0: 개 갖고
1: 다루러.
0: 쓰는 겁니까?
1: 아니, 그쵸. 이제 갠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타서 물들이고 하는 거를 할머니 곁에서 어려서부터 보아온 거죠.
0: 그런데도 밀어주신 할머님, 어머님이 계시다는 게 아주, 김 선생님이 아주,
1: 네, 어려서 이렇게 배짜고 하는 것도 보고. 저는
0: 이게
1: 행운하죠.
0: 언제부터 이제 한복에, 이제 내가 한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1: 저희 이제 지금 작고하신 외삼촌이
0: 외삼촌이.
1: 인형을 하고 있었었거든요.
0: 아, 인형.
1: 네, 인형 공장 터셨었고요. 그래도 제가 이제 인형 만들고 하는 소품 만드는 데를 가게 돼갖고 도와주면서 이제,
0: 한복과
1: 네.
0: 인형을 매주셨군요.
1: 그러니까 한복보다 먼저 한게 사실 인형 옷이었죠.
0: 인형 옷. 인형 옷이 말하자면 한복의 미니어처와 같으니까
1: 네.
0: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선생님이 하시는 이렇게 한복 연구가 한복 하시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셨을
1: 네,
0: 거라고.
1: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작은 게 훨씬 더큰 것보다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
0: 어렵죠. 어려워요.
1: 네.
0: 저희도 이제 곡이 반주가 없이 이제 만들려면요. 그곡 만드는 게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작은 인형에 얼마나 힘들지는 제가 상상이 가요. 그렇다면 한복 지으실 때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디자인이라든가 색감이라든가
1: 아, 사실 이 옷을 지어서,
0: 재료라든가.
1: 네네. 그 입는 사람이 어울려져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이 옷을 소화할 수 있을까? 이거요.
0: 와,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생각이랑 똑같은데요. 행위는 내가 하지만 그거를 누군가한테 줄 때는 그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
1: 네.
0: 제가 곡을 만들지만 그 곡을 들려줬을 때는 그 듣는
1: 네.
0: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1: 그러니까 입어주는 사람이 정말 과연 이거를 자기의 제 몸처럼 입어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관건인 거죠. 만드는 건 걱정이 없는데요.
0: 그러면 이제 이따가 나중에 저한테 입혀주시겠지만 어떻게 자신 있으십니까?
1: 저는 이렇게 언제나
0: 네?
1: 아, 틀림없어. 이게 있어요.
0: 예예 예. 자신감.
1: 네.
0: 외삼촌의 그 인형 한복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예정 김혜순의 한복까지 38년째 한 길을 걷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이제 우리가 볼수 없는 부분까지 한복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명장이 되셨습니다. 명장. 그러면 한복은 어떠한 옷이다? 한복은 바로 이거다라고

0: 그 아무리 어려워도 참을 수 있었던 거는 바로 한복은 정말 옷이 아니라 나의 어떤 정신이라고 볼 수가
1: 한복은
0: 있죠. 네.
1: 정신이다.
0: 네.
1: 아까 이제 옷이 마음이라 그러셨는데 한복은 또 정신이다.
0: 네.
1: 이제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오는 명언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따님도 의상 일을 하신다 그러셨는데

0: 참 많더라고요.
1: 그러니까 한복하면 네. 한복 사실 서양 복사를 알면 훨씬 더 빨리 보이고 많은 게 보여지거든요.
0: 어차피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제가 바라는 길이 있지만 그것을 강요하면요, 애들은 이렇게 뛰쳐나가거나 이제 팍 그렇게 될 가능성이 참 많더라고요.
1: 그러니까 한복하면 네. 한복 사실 서양 복사를 알면 훨씬 더 빨리 보이고 많은 게 보여지거든요.
0: 어차피 돌고 돌아서 네. 한복으로 네. 다시 올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 김혜수 선생님 따님 되시는 분 잘 바느질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1: 네네. 네.
0: 근데 이제 바느질을 하면 힘들다라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위에

0: 그랬을 겁니다. 네. 그때 나이가 좀 어렸을 거 아니에요?
1: 저는 26살이었어요. 네.
0: 제 나이의 반 정도 되는 아주 죄송합니다.
1: 그래서
0: 일본에서.
1: 그냥 이 일을 네. 정말 아무리 괴로워도 이 바느질 한 것만큼 제게 가장 유향이 되는 게 없었었거든요. 아,
0: 그러면 외삼촌께서 사람 보시는 눈이 계신 거예요?
1: 네. 예. 너무 힘든 과정이에요. 삼촌을 거쳐서 이렇게 온다는 자체가 너무 힘든 분이셔서.
0: 삼촌이 이제 어떤 카리스마도 계시고.
1: 네.
0: 아니요, 지금 그러시는데 말씀 좀 해주세요.
1: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한 번도 칭찬을 못 들어봤거든요.
0: 그러니까
1: 언제나 늘 제가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 정말 다시는 오지 않아야지 할 만큼 제가 이렇게 속에 꿍하고 가도 부르면 다 잊어버리고 또 대답하고 가고 이런
0: 그만큼 한복에 대해서도 좋아하셨고 삼촌이 네. 또 잘 이끌어 주신 분이네요.
1: 어려서부터 너무나 좋아했던 분이셨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색감과 같이 노는 게 너무 좋았었어요. 색과 노는 게 너무 좋았고 네. 아무튼 뭐라고 표현할까 제가 이 길이 조금이라도 많이 싫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옷을 너무 좋아하고 제가 아마 이 길로 오지 않았으면 패션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었거든요.
0: 그래요.
1: 옷 예쁜 옷 입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 좋아하고 그 입히는 거 되게 좋아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태생이 시골이다 보니까 네. 어려서부터 꿈이 늘 색깔로 노는 거
0: 그러니까 이게 옷 만드는 일이 특히 이제 뭐 서양이랑 동양이랑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서양은 옷 재단을 잘하면은 또 되고 그 옷감 만드는 사람들은 또 따로 있고 단추 하나도 만드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고 그래서 네. 이제 복합적으로 네. 되는 반면에 한복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혼자 해야 되는 작업 아닙니까?
1: 첫째는 한복은 평면이어서 중간
0: 이건 따로 만들고 이건 따로 만들고
1: 입체 옷들은 거의 네네. 그렇잖아 패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네. 근데 한복은 아예 그냥 평면적인 거야 이 재단 자체에서 이미 시작해서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게 평면 옷이에요 그거예요 단추까지도 그렇죠
0: 그다음에 색감도 내치는 거를 아주 끝까지 다 책임을 지시면서 다 하셔야 돼요.
1: 그래서 한복하는 사람, 한복하는 분들 모든 분들이 거의 종합 예술이라 한 건지 그냥 해서 밟아서 다린 건지 그냥 풀을 안고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만지지 않아도 아마 만져서 하는 건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꼭 남의 온다 막 만지잖아요. 왜. 외국 사람들 눈을 뚫어들여
0: 원단가에 가면요.
1: 그렇죠.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0: 만져보면 다 알아요.
1: 아니 걸려놓은 옷만 봐.

0: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고 뭐 크게 볼 수는 없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저희가 늘 제가 이제 좋아하는
1: 네네네.
0: 패턴 자체가 미인도에서 많이 이제 봤기 때문에
1: 네.
0: 사실 미인도에는 황진이라는 사람 없지만 16세기 인물이잖아요.
1: 오.
0: 제가 드라마
1: 네.
0: 중에서 황진이라고 꼽을 수가 제일 뮤즈이죠.
1: 그도 그럴 것이 황진이에 나오는 의상을 직접.
0: 아마도 전생에 있었다면
1: 네.
0: 제가 그 시대에 한 번쯤 살아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1: 근데 이제 황진이 하면 기녀지 않습니까?
0: 네,
1: 조선시대.
0: 그때는 예인이죠.
1: 기녀들이 이제 뭐 북극이라든가
0: 네.
1: 음악이라든가 다 능통해갖고 그 예인들, 그러니까 기녀들의 한복을 좀 쳐주는 이유가 뭘까요?
0: 아유, 그때 패션의 리더였죠.

0: 그 여인의 그 맵시와 또 풍속도에서 볼 수 있는 그 여인들의 그 실루엣이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한테 입힐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늘 마음속으로 저런 드라마나 영화를 한번 했으면.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임근택 감독님한테, 감독님 아마도 기녀들의 영화를 한번 하시지 않으실래요?
1: 네.
0: 깜짝 놀라신 거예요.
1: 필요 없이 너무 많습니다.
0: 그럼 제가 아무 계산 없이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제가 해외를 다니면서 늘 뭐 무슨 뭐 이렇게 선물 사는 게 아니고 제 눈에 띄는 건 늘 소재 옷감이에요. 아, 저런 옷감으로 저걸 입으면 얼마나 이쁠까. 아, 저런 소재로 치마를 한복 입으면 얼마나 좋길. 그런 늘 가서 조금 하서 모아놓은 것들을 황유인 때 몽땅 썼죠.
1: 그때 여주인공이
0: 하지원 씨였죠.
1: 그 드라마를 제가 기억합니다.
0: 아, 네. 근데 그 주인공 같은 경우에 한복이 이렇게 썩 굉장히 맵시있게 잘 어울리겠다 그런 느낌이 얼른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근데 어떻게 잘 어울리게?
0: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주인공에게 이 캐릭터에 맞을 옷은 어떤 소재를 입혀야 될까? 과감하게 현대 느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샀던 이 소재들을 꼬집어내서 입혔던 거예요.
1: 하지원 씨도 좋아하시죠?
0: 그러니까 본인도 제가 한복을 입어서 이렇게 어울린다라는 거는 생각을 사실 못했어요.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죠.
1: 그런데 하지원 씨뿐만이 아니라 다른 배우들 다 입히려면은 그 많은 한복을 언제 그렇게 시간과의 싸움일 텐데.
0: 약간 그때 제가 약간 신들림이었었어요. 그러지 않고는 다시 못하겠어요.
1: 신들리셨구나.
0: 네. 미친 거죠. 새벽 3시에 나오고 옷감 고르고 있고. 그건 약간 왜냐하면 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신업이 나오기 전부터 막 이렇게 이번은 워낙에 바쁘게 촬영을 하잖아요. TV 드라마로 굉장히
1: 되게 바빠요.
0: 탁탁하게 나오는데 그거 언제 입고서 옷 못해요. 언제 옷을 해요. 그러니까 막 상상을 하는 거죠. 그냥 거의. 그러니까 자다가 생각하면 어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새벽 일찍 한가만에 나와가지고 혼자 불 켜놓고 막 치마 쫙 한 20몇 벌씩만 늘려놓고 무더기로 막 나가야 될 때 있으니까 다 틀려야 하잖아요. 왜? 네. 주인공은 살아야 되고.
1: 주인공이 제일 좋은 걸 입어야 되며 제일 튀는 걸 입어야 되면 그 밑에 세대들은 또 튀면서도 안 튀는 걸 입어야 되고.
0: 그 주변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다 저거를 마치면 비슷한 것 같으면 뭐 깃도 바꿔보고 막 거의 뭐 혼자서 주물주물 하면 혼자서 새벽에 그렇게 나와서 하고 하는 거가 지치질 않았었죠. 너무 신났었죠.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하면.
1: 그 이걸 입혀서 드라마에 나온다는 것도
0: 이게 이렇게 흥행이 된다라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좋아서 정말 하고 싶어서 했었거든요.
1: 그 드라마가 끝난 다음에 되게 칭송을 많이 받으셨죠?

0: 준비를 할수 있고 또 하지만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날마다 찍어야 되고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금방금방 난리 나는 거죠 뭐.
1: 오늘 아침에 끝나면 편집해서 오늘 저녁에
0: 네.
1: 나가고 뭐 하는 게
0: 네.
1: 드라마 아닙니까? 예.
0: 뭐 현장에서 같은 경우에 뭐 그때 추운 겨울에 촬영하면서 뭐 치마 난로에 태워서 이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강원도. 그러니까 뭐 날소스 해갖고 택시로 그냥 날려 실어버리고 막 이런 난리 강원도까지 막 이렇게.
1: 그 얘기만 들어도 지금 한 시간이
0: 네.
1: 다
0: 근데
1: 찰것 같아요. 예.
0: 너무 그때 생각하면 너무 행복이었죠, 그게. 입힐 수 있었다는 거가.
1: 패션 종주국이라는 파리, 뉴욕, 또 아프리카도 가셨어요? 예.
0: 네.
1: 반응이 대단했다고 하던데.
0: 사실 제가 늘 해오는 그 결과보다 제가 받는 게더 많은 것 같았어요. 늘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한복하고 하시는 분들 다 누구나 너무 힘들게 죽도록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제가 해온 것보다 저한테 받아들이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좋은 이렇게 그런 위치에 제가 서 있더라고요. 가서 보면. 근데
1: 겸손도 하시네요.
0: 파리 같은 경우에 제가 30대, 40 초반 이럴 때, 이제, 나는 이 루브르라는 이곳에서,
1: 아, 루브르 박물관에서.
0: 네,
1: 오.
0: 이 유리 삼각형 밑에서 시험을 하고 싶다. 저는 그냥 상상도 못할 일을 그런 생각만 했었어요. 그리고 감히 그거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초대해지도, 어떻게 저희 나라를 초대하겠어. 근데, 그런 일이 왔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는 어떤 분이 오셔갖고 거기서 의뢰가 왔는데 하겠어요? 이거였어요.
1: 그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는 영화가 생각나네요.
0: 네. 그래서 저는
1: 상상.
0: 생각하지도 않고
1: 네.
0: 뭐 계산도 없이 제가 하고 싶다는 어떤 뭐가 보이기만 하면 저는 일체 그것만 향해서 죽도록 하는 그게 다행히 있어서 계산이 있더라 없잖아요. 나는 저곡 해야 돼. 그거.
1: 근데 하면서도 어려움도
0: 어려운
1: 사실
0: 건늘
1: 많죠.
0: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렵다는 건.

0: 그 책 때문에 전 세계 미술관에 제 책이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뉴욕에서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큐레이터한테 연락이 와서 전시 한번 해주겠어? 라는 것 때문에 아니 전시 아니야. 나는 쇼로 해야 되겠어. 그래서 아. 거기서 하게 된 거예요. 저도 가서 보니까 오, 이 정도의 밴드를 참 모르니까 겁 없이 하고 싶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갔는데.
1: 근데 겁이라는 거는 사실 질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죠. 이길 사람은 겁 몰라도 돼요. 그렇잖아요. 겁이라는 게 없어야지 할 수 있고.
0: 근데 형님 마음속에 있는 자신감은 우리 옷은 어디 가서도 돼요. 어디가 최고야. 그 자신감으로 가는 거 다른 건 없어요.
1: 근데 그 박물관이라는 데서 다룰 만한 것 같아요. 그 책도 쓰셨고 이 한복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박물관에 전시가 돼야 될 작품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물관에 가서 쇼를 하신 건 당연한 거죠. 예.
0: 그래서 그 당시 예, 저 느끼지만 가서 보면 더 커 있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예. 장소고 더 큰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걸 느껴요.
1: 지난 2018년도였죠. 국내 패션계에서 가장 큰 축제 2018 서울 패션위크 그 오프닝 무대 쓰셨어요.
0: 네. 그때 생각하면 예. 엉겹결이 한 것 같아요.
1: 저도 판낸 거 엉겹결이 엉겹결. 됐어요.
0: 왜냐하면 예. 그 짧은 시간에 예. 저 그 의뢰를 받고 이 사람들 이것저것 다 하려다가 나를 마지막에 불렀나?
1: 아,
0: 왜 이렇게 짧은
1: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어.
0: 나를 왜 이렇게 됐지? 예. 그분들 뒤에 들어보니까 세계인들이 다 모이잖아요. 패션계에.
1: 아, 특히 서울 패션 네. 그러면 그러니까
0: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는 네.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네, 네, 네. 그냥 저는 저쪽으로만 쳐다보고 산 사람이어서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네. 이 행사가 이렇게 큰 행사였어? 어머, 저 잘할 걸 조금 무시했네. 이 생각을 제가 했다니까요. 아니, 사실이었었어요. 오. 네, 가서 보고서. 그거 오는 사람들도 아무나 오는 게 아니고 정말 초청받은 사람만 들어오는 그런 곳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에 사는 거니까 뭐 패션 뭐 위크 뭐라고 이렇게 갔다가 장이 열리는 순간
1: 장이 장이
0: 나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이 들었던 게 그래서 순간 한 게 뭐였냐면 어떤 일반적인 패션 쇼 하면 그냥 무대에서 쫙 걸어 나오고 막 이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순간 바꾸고 싶었어요. 뭐가 바꾸고 싶었냐면 어떻게? 생음악이었잖아요.
1: 네네.
0: 그것도 우리 가락으로 들어갔잖아요. 말도 안 되고. 네. 옷에도 못 들어본 음악들. 이게 전 세계 전파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서 처음 들어본 음악에다가 생음악이었잖아요. 그래서 음악하는 그때 이희문이가 음악했는데 네. 선생님 한복에 제 음악 어떻게 맞춰야 돼요? 라고 해서 그냥 한판 그냥... 놀아. 예? 그래서 그냥 놀아. 예, 예. 라고 표현했었거든요. 아...

0: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서양 네. 악기지만 귀로 들리는 거 우리 가락에 네. 눈으로 보여지는 거 우리 옷이에요. 전통 옷을 그대로 나갔지만 사람들이 볼 때 현대 느낌 나는 착장에 의해서.
1: 근데 그것은 전통이면 전통일수록 세계인이 볼 때는 진짜 특이하고 진짜 아름답다고
0: 색감.
1: 봤을 거예요.
0: 네네. 그리고 소재.
1: 소재라는 그렇죠. 색감.
0: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라는 거예요. 전 세계 패션쇼를 다 봤는데 니네들의 저 슈즈는 뭐야 저거. 저 컬러풀한 슈즈는 뭐야. 다 비단 신발을 신겠잖아요. 그것도 다 쇼는 하이힐을 신기잖아요. 저는 그냥 마른 신. 당해를 다 신겨가지고 네네네. 정말 원래 우리 신 있잖아요. 미투리 같은 그런 신을 신긴 거죠. 그리고 다 컬러풀하게 비단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랬더니 저 슈즈는 무슨 슈즈냐. 도대체 처음 보는 신발이에요.
1: 저도 이제 자료면을 좀 봤습니다만 반응이 대단했어요. 그죠?
0: 아, 네. 처음이고 아무래도.
1: 그거는 처음이라서 그렇다기보다는

0: 한복이 갖는 어떤 매력을 그 사람들이 느끼는
1: 그게
0: 탄성이에요.
1: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복하면 너무 거루하게 생각해요.
0: 아니 그거는 요즘에 나온 트렌드를 훨씬 앞서간
1: 그래서 일부러 서양인을 다 입혀놨잖아요.
0: 그렇죠. 예, 예, 예.
1: 너희들이 패션 입어서 어떻게 비교해봐 이거잖아요.
0: 그리고 이제 2019년 보그진가요? 거기도
1: 네, 아, 프라에서.
0: 네네네.
1: 아, 그것도 제가 사실 아니 몇 년 전에 그 프라를 한번 가게 돼서 네. 그 광장을 지나가게 돼서 제 속으로 아, 이 광장에서 우리 한복을 입혀 전 세계에 다 모인 이 장소에 퍼포먼스 하면 했으면 얼마 줄까라는 생각을 그냥 막연히 했거든요. 근데 그 작년에 예. 연락이 온 거예요. 프라 체코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국가 행사를 해야 되겠는데 네. 프라 궁에 궁에서 할까 뭐 호텔에서 할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호텔에서 하면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0: 궁에서 해야 된다.
1: 궁에서만 해야 된다. 나는 꼭 궁에서 해야 되겠다. 예, 예. 근데 그게 궁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더라고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체코 같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라에는 궁이라는 것은 되게 우리나라도 진짜
1: 궁도 갔었어요. 영국에서도 화이트홀 궁에서 했잖아요. 궁에서. 근데 궁이 좋더라고요.
0: 주로 궁을 좋아하시죠.
1: 네. 천장 엄청 높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프라하에서 패션쇼를 하고 반응이 정말 그렇게 좋을 줄 몰랐죠. 그랬는데 그걸 제가 그 다음 날 그냥 제 자비로 미쳐가지고 네. 제 자비로 모델들을 몇 명을 다 끌고 나가갖고 네. 그 다음날 그 광장에서 하루 놀게 했잖아요. 한복 다 입혀갖고 그냥 한복 끌고 다니든 말든 이것을 꼭 한번 해야 되겠다 싶었기 때문에 그게 더 큰 이슈가 됐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뭐예요? SNS 다 올릴 수 있잖아요. 그 애들한테 일당을 주면서 오늘 니네들 할 일은 이거 올리는 거야. 서로 찍어가지고.
0: 그러니까 말로는 한복 입고 너네들 그냥 놀아라라고 하셨지만 네. 속의 네. 생각은 아, SNS. 그러니까 이제
1: 한판 크게 놓은 거죠.
0: 한복을 만드는 장인이기도 하면서 사업가시네요.
1: 너무 좋았어요, 그때.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거 사실 하고 왔어요.
0: 그 요즘에 음악에선 K-POP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팝이라는 단어가 이제 파퓰러하는 대중음악인데 대중문화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사실 K-POP 전도사예요.
1: 네. 네. 네.
0: 김 선생님이야말로 K-POP을 진짜 전도하시는 전도사십니다. 예.
1: 그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옷으로 펼 수 있는 거는 사실 어느 날 다 해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가고 싶은데 될 거라고 믿고 하려고요.
0: 자, 그때 이제 지으신 책이 여기 있는 이제 이 아름다운 우리 저골이라는 책인데 저는 이 책 보고 이 저골이가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이렇게 다 아름다울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이제 저고리가 진짜 뭐 색색깔이에요. 진짜 많은 저고리들이 있는데 이 무늬가 들어가 있는 저고리도 있고요. 이 저고리에 대해서 다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다 이게 저고리가 있으면 여기는 동정 이라고 하나요?
1: 저고리의 네. 명칭.
0: 예예, 예. 저고리의 명칭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가 처음 보는 명칭들이에요. 다 진동.
1: 진동.
0: 진동이야 움직이는 것만 알았지.
1: 예. 진동이죠.
0: 진동이 이제
1: 겨드랑이 어깨 부분에 야. 진동.
0: 그 다음에 이 맨 끝에를 가리켜서 끝동.
1: 네. 순수한 우리 말인 거죠.
0: 그리고. 이 진동 밑에 부분이 견막이?
1: 네. 겨드랑이 견막이.
0: 견막이.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고름과 안고름 빼고는 다 모르는 단어. 이렇게 이 명칭들이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꼭 한번 관심.
1: 그러니까 이 저고리 책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저고리의 600년 역사의 저고리가 다 여기서에 들어 있어요. 유물을 복원한 거기 때문에 하... 시대별로 유액이 굉장히 왜냐하면 초기 때는 저고리가 이렇게 엉덩이를 덮을 정도로 길었잖아요. 저고리들이 신사임당 보셨죠? 사진 보셨죠? 거기는 거의
0: 짧아요.
1: 허리 부분부터 네. 올라오기 시작해서 조선 말기 때 거의 겨드랑이가 다 보일 만큼 짧아지잖아요. 그 역사를 써놓은 거예요.
0: 그러니까 이게 한복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역사를 또 아셔야 되는 거니까
1: 복식을

0: 하려면 역사를 모르고 복식을 할 수가 없어요.
1: 그럼요. 근데
0: 복식사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1: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음악의 역사를 알아야지 네. 음악을 오늘날의 음악을 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역시 복식 특히 한복에 관해서도 그런 게 있군요.
0: 네, 저희는 늘 아무리 사진이고 그림이고 보더라도 볼 때 옷이 먼저 보이죠. 아, 저건 몇 시대가 언제구나. 아, 저건 어때 입었겠구나. 그 사진 보면 아니, 그림 보면 아니까. 이야. 그걸 보고 시대를 읽는 거죠. 그래서 이 저고리 책 하면 사실 이 저고리 책이 파리에 돌아다녔던가 봐요. 그래서 이 책이
1: 파리예요?

0: 원래 동양의
1: 관심.
0: 문화를 너무 좋아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패션이 그때 보면 거의 프린팅이 대가인데 자기 옷 패션에 프린팅한 거 거의 뭐 중국 아니면 일본 거의 그런 쪽에 그림이나 복식을 그대로 프린팅해서 이렇게 옷을 지어서 항시 이렇게 많이 패션이 그때 내보이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제 한국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한국에 전통 의상을 하고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라고 했었을 때 이제 그때는 신세계 이제 인터내셔널 그쪽 연락이 와서 이렇게 보냈는데 니네들 이건 말고 원래 니네들의 옷
1: 그 사람이 네. 알았군요.
0: 원래 니네들의 옷 이건 말고 지금 네. 현대 느낌 이건 말고, 말고. 원래 니네들은 옛날에 어떻게 입었어라고 했는데 이렇게 뭐가 잘 이렇게 빨리 안 됐을 때 이 책을 어디서 구했던 거예요. 이 책을 보고 인터내셔널에서 온 거예요. 이 책이 표지가.

0: 내용 예. 있습니다. 음악도 이렇게 프랑스 사람들이 동양에 관심이 많거든요. 하루빨리 우리나라에도 관심이 있어서 제 음반이 누군가의 귀에 걸렸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후배 양성하시는 일에도 관심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1: 점점 우리 옷 입는 자체를 네. 귀찮아하고 불편해하고 점점 이러다간 정말 사실 한국 복식 학과가 다 없어졌어요. 유일하게 저희 학교만 살아있고 한연제가 다 없어지고 점점 우리 옷, 그 힘들게 배운 우리 옷들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관심은 있는 젊은이 있는데 예, 힘드는 그런 이런 시기가 왔잖아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궁에서 막 옷 입고 다니는 네네. 것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쉽게 입고
0: 쉽게
1: 다니는.
0: 쉽게 입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고.
1: 네네. 네.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쪽으로 공부하면서 또 이어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이 관심은 있는 젊은이 있는데 예, 힘드는 그런 이제 이런 시기가 왔잖아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궁에서 막 옷 입고 다니는 네네. 것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쉽게 입고
0: 쉽게
1: 다니는.
0: 쉽게 입고 다닐 네. 수 있도록 만들고.
1: 네네. 네.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쪽으로 공부하면서 또 이어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언제나 열린 공간 속에 저야 누가 와서 무슨 문제를 가져와서 했을 때도 답하고 가르칠 자세가 돼 있는 거죠. 많이 배우고 있어요.
0: 그 한복은 참 그 전통 의상이다라는 게 강해.

0: 김혜수 선생님 모시고 얘기 나누니까 이제 시간이 언제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복을 만들고 있는 후배들한테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분명히 있으실 텐데 어떤 얘기인가요?
1: 이어간다라고 너무 굳이 이렇게 못 박아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흐르는 대로 그냥 이 오늘이 바로 내일의 과거 아닌가요?
0: 그렇습니다.
1: 네. 전통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네네네. 전통이라는 게 딱 굳이 딱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0: 그럼요.
1: 예. 예, 그러듯이 그냥 이어가는 거, 그냥 오늘의 사람 생활처럼 꼭 굳이 막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한복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처럼 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인 거죠.
0: 오늘 그냥 내가 이걸 전통이라 그래서 꼭 이어가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진짜 즐기고 이뻐했던 거면 내일
1: 오늘 잘하고 있으면 내일 연결되는 거죠. 풀어가는 거죠. 네, 네. 네. 그렇죠.
0: 아, 진짜 명언들이 오늘 많이 나오네요. 정말 많이 배우고 갑니다. 그 38년, 이 38년이라 그러면 강산이 세 번 바뀌고 네 번째 바뀔 때를 기다리는 세월인데 그동안 한복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요즘 가장 많이 하시는 생각은 어떤 거예요?
1: 어쩌면 아름답게 남길까 그 생각이 많이 큰 생각이에요. 아름답게 남기고 갈까. 그리고 저는 아마 한복을 짓고 한복을 이어가다가 사라지겠죠. 그러나 그때까지 저는 늘 내 생활 속이 한복이니까 다시 태어나도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0: 네네네네. 한복의 장인 김혜수 선생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게 비단 한복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선생님의 삶 속에 살아있는 한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인생에 관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이름도 인생나.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0: 야, 멋지다.
2: 기대가 됩니다.

0: 신문화 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6: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910년대에 보면은 이제 신문에 어쩌다가 판소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긴 해도 판소리라는 말이 널리 쓰이진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판소리라는 말이 쓰인 것은 해방 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은 무엇이고 소리는 무엇이냐 이걸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우선 이제 판이라고 하면은 한세 가지 정도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 첫 번째는 뭐 먹자판, 뭐 술판, 뭐 놀자판, 뭐 무슨 판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붙였을 때 이때 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특수한 행위를 벌이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건 뭐 바둑 두 판, 씨름 한판 이럴 때 쓰는 판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의 판은 뭐냐? 그러면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의 완전한 과정,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둑을 두었을 때 두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한 판이 아니죠. 바둑이 한 판이 되려면 승부가 결정이 나야 한 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판은 처음부터 끝까지의 완전한 과정,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면 뭐 판소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그런 뭐 어떤 것이다. 그런 건 이제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이게 제시된 견해가 이건데요. 판놀음, 판꽃 이럴 때 판입니다. 이것은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문인들이 벌이는 놀이나 행위 그런 의미입니다. 조선조 후기에 오면은 이제 여러 가지 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이게 많이 전문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놀이를 보여주고 돈을 받는 사람들, 유랑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놀이 앞에 판 이렇게 이제 붙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판소리에 대입해 보면 뭐겠어요? 판소리는 전문적인 그런 노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판소리를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막 판소리를 빨리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빨리 배웁니까? 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판소리는요 어려서부터 수십 년 훈련을 받은 전문인들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부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듣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물론 이제 슬슬 그냥 재미로 불러보는 거야 할수 있는데, 아, 다른 그 판소리 명창처럼 잘 불러볼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이게 아주 전문적인 거라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리라고 하는 이제 말이 있는데, 그 소리는 뭐냐? 남도 소리, 서도 소리, 상사 소리, 뭐 이런 소리가 있어요. 우리말에서. 남도 소리란 말은 뭐냐면, 남도에서 부르는 민요를 남도 소리 그렇게 말하고요. 남도는 이제 전라도 지역을 말하죠. 그리고 서도 그러면 이제 그 평안도, 황해도 지역을 서도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서 부르는 민요를 서도 소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무슨 지역을 앞에다 붙여가지고 소리라는 말을 붙이느냐? 아, 그런 것만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또 특정한 그 어떤, 그러니까 상사 소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에 판을 이루는 예술이라고 했을 때는 판소리의 판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하는 장소, 그런 의미로 얘기했거든요. 그럼 많은 사람이 모여서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한다면 그것을 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판에서 하는 소리가 판소리인데 그러면은 소리 하는 판이 되겠죠,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느냐? 예, 그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은 소리꾼, 창자, 광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소리꾼은 소리하는 사람이니까 소리꾼이고 이걸 이제 한자로 말하면 창자가 되죠. 근데 이제 광대 그러면 조금 광대가 왜이 판소리하는 사람 가리키는 말이지 이렇게 될수 있어요. 근데 간략하게 말하면 광대는 본래는 모든 연예인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족 후기 넘어가고 이제 일제 강점기도 들어오면서 다른 연예인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천대받는 천대.

국민들이거든요. 그러니 국회에 그것을 하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다 없애져 버리고 이제 판소리 하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광대들 중에서 판소리 하는 사람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냥 소리꾼을 광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판소리 하는 사람을 광대라고 하고 광대는 그럼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 신재효, 고창 출신이고 1812년에 나서 1884년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판소리 사설 6가지를 이렇게 정리해서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광대가라고 하는 게 짧은 노래가 있어요. 노래 가사인데, 그게 이제 광대가 갖춰야 될 조건을 네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법,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이라는 건 우리가 지켜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야 될 어떤 뭐 것들, 그런 뜻이죠. 그런 걸로 이제 네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인물치레, 그런 얘기입니다. 인물치레. 인물이 잘생긴다 그런 얘기죠. 치레라고 하는 것은 잘 꾸며서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좋게 꾸미는 것을 치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물이 잘생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설치레란 말이 있는데 사설을 꾸며서 좋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가사가 좋아야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가사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곡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목소리를 훈련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얻어. 그러니까 그것이 득음이 되죠. 소리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목소리만 좋게 만들면 되느냐?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거 말고 또 여러 가지 발성기기가 있어요. 소리 같으면 하는 것도 있고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기교도 잘해야 되고 감정 표현도 잘해야 되겠죠. 감정 표현.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판소리는 요 다음에 나오지만 너름새라고 해요. 육체적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뭐 소리를 할 때 이렇게 차렷 자세 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멋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발림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구별을 해야 되는데 발림은 춤출 때 하는 동작을 발림이라고 합니다. 출 때. 그래서 이 판소리 할 때 이게 여러 가지 동작이 있는데 어떤 것은 춤 동작 같기도 하고 어떤 것은 또 연기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면 춤 동작 같은 것은 발림이라고 하고 그다음 연기에 근접하는 것은 너름새라고 하는데 이 너름새가 이제 판소리에서는 너름새를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춤 동작이 아니고 연기에 근접하는 동작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뜻으로 이제 얘기한 것이죠. 자, 이제 그 판소리가 판을 이루는 예술인데 소리를 하는 판은 소리판이라고 하고 소리판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먼저 명창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여기 한번 그림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19세기 한 중반경에 그려진 그림인데 그 평양도, 평양을 그린 그림이에요. 평양성을. 평양도라고 하는 큰 그림 중에 일부입니다. 일부인데 여기에 보면 능라도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평양에 있는 대동강 가운데 있는 섬이죠. 또 한강 가운데 있는 여의도처럼 그런 섬입니다. 그 섬이 이렇게 수양버들이 우거져 있다고 말로 들었는데 실제로 그림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명창 모흥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소리꾼이죠. 그리고 누가 있느냐? 이게 북 치는 사람이 있죠. 이게 코스죠. 코스입니다. 그리고 소리판이 이게 전체 모습이라고 하면은 또 그다음 고수 그러면은 판소리 하는 사람들이 흔히 고수가 정말 어렵고 중요한 거야 이렇게 하는 말로 1. 고수, 2. 명창, 고수가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런 의미로 이렇게 널리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수는 이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그러면은 세 가지 자세 그 다음에 가락 추임새 이 세 가지를 듭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사진이 있잖아요. 사진이 고수가 지금 한 분 나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그 고법 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로 되어 있는 김청만 명고수십니다. 여기 이제 앉아서 있는 걸 보면 아실 거예요. 자, 자세는 뭐냐면 책상다리를 하고 창자를 보고 똑바로 앉는다. 지금 보면은 똑바로 앉아 있지 않습니까? 허리를 구부린다거나 이렇게 옆으로 삐뚤어진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책상다리란 말은 예전에 책상이 이렇게 낮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소리에 맞게 이걸 변화시켜서 이제 이제 얘기를 이 북을 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추임새는 이제 뭐 대개 다 아실 거예요. 소리할 때 얼씨구 좋다 뭐 이런 거죠. 근데 혹시 얼쑤 그런 말 쓰는 분도 있는데 얼쑤는 아니에요. 얼쑤는 아니에요. 판소리에서는 얼쑤 그렇게는 잘 않고요. 탈춤 추는 사람들은 얼쑤 그렇게 하대요. 그런데 판소리는 본래 얼씨구입니다. 얼씨구. 얼씨구 좋다 뭐 잘한다 뭐 이렇게 그걸 추임새라고 하는데 그것을 무게 있는 음성으로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막 슬픈 대목을 노래 부르고 있는데 막 신나게 얼씨구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얼씨구 해도 슬픈 목소리로 얼씨구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고수가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명고수가 되기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소년 명창은 있어도 소년 명고는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아 왜 그러냐? 그러면 고수는요. 소리꾼이 소리하는데 따라서 북을 쳐야 돼요. 소리꾼이. 그 소리꾼은 11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리꾼마다 소리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에도 맞춰야 되고 저 소리에도 맞춰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많아야 돼요. 경험이. 소리꾼은 자기가 부르는 소리만 죽게 연습해서 하면 됩니다. 이 소리꾼은 자기가 하는 소리 자체를 판소리 예술적으로 훌륭하게 만들기 위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고수는 그 여러 소리들을 듣고 거기에 맞게 북을 쳐줘야 되기 때문에 경험이 많아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 명창은 있어도 소년 명고는 없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중, 판소리를 듣는 사람이죠.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청중을 가리키는 말로 귀명창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나는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소리를 듣는 듣는 이 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 명창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귀로도 명창이 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귀로 듣는 것도 명창만큼 중요하다든가 어렵다든가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판소리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이 오랜 수련 끝에 하는 것이니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귀명창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양 예술도 마찬가지죠. 서양의 오페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페라 노래 뭐 하려면은 특별한 훈련을 받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페라 보는 사람 뭐냐? 들으러 가는 거죠. 들으러. 잘 들으면 귀명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청중은 뭐 하느냐 그러면 청중은 추임새를 하는 거죠. 추임새 얼씨구 좋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동시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소리는 개인이 듣지만 그 자리에서 직접 감흥을 느껴서 이렇게 얼씨구 나오는 것은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듣는 사람은 판소리를 듣는 공동체, 판소리 공동체죠. 아까 일고수 이명창 했잖아요. 그런데 앞에다가 청중을 넣어서 1청중, 2고수, 3명창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세상에 청중 없는 판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청중이 없으면 판소리는 부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중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귀명창이 중요한 겁니다. 청중, 나무 청중이나 중요한 게 아니고 판소리를 제대로 알고 감상하고 추임새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명창이 그런 청중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판소리의 전통이 잘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판을 이루는 예술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끝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판소리는 구두 전승되는 음악이다. 그것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두 전승되는 음악을 뭐라고 하느냐? 그걸 이제 민속음악이라고 합니다. 민속음악. 자, 판소리는 악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묻기도 합니다. 판소리는 악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 정말로 판소리는 악보가 없는 거예요? 판소리 악보를 만들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판소리는 악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꼭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승된다. 그 말을 이제 구두 전승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런 민속 음악은 본질적 속성을 갖는데 이게 이제 세 가지 속성이 있어요. 계속성과 변이와 사회에 관한 선택. 이 세 가지 속성을 갖는다. 가령 어떤 작곡가가 작곡을 해가지고 끝난 날을 걷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해놓으면 딱 있는 거죠. 그게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구두전승들은 그게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언제부터 왔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기는 하지만 하여튼 지금 남아서 뭐 이 부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한테 배워서 하는 거니까 그럼 이 앞에 있는 사람도 누구한테 또 배웠어요. 이 사람 그 앞에 있는 사람도 또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어느 시점으로부터 계속 이어왔다. 그 점을 지적성이라고 하고 판소리에서는 이렇게 계속 이어진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제 바디 그런 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제와 바디로. 그러면 제는 뭐고 바디는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그러면 아마 뭔가 싶으실 텐데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편제, 서편제. 그럼 바로 그때의 제입니다. 제. 또 쭉 내려온 계보를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쭉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속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서편제도 마찬가지예요. 서편제는 뭐 박유전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쭉 이어져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럼 바디는 뭐냐? 제는 동편제, 서편제 해가지고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가령 김 씨가 있다. 그러면 김 씨 이런 개념이라면 그 밑에 김 씨가 뭐 본관에 따라서 김해 김 씨도 있고 광산 김 씨도 있고 경주 김 씨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편제는 동편제 안에 여러 개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개 쭉 내려오면서 여러 개의 바디가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 속에 여러 개의 바디가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는 보다 큰 개념이고 바디는 제에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다. 바디는 창시자 이름을 따서 누구누구 바디 꼭 사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요. 송만갑 바디, 박봉술 바디,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이날치 바디.

위에 이렇게 뭐 표시로 있는 건 있잖아요. 근데 기록이 없는 민속음악은 기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음악이 될 때는 입으로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그래서 입에서 나온다고 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승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실제로는 기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기억은 어때요? 불완전하죠. 자, 불완전하니까 어째요? 변할 수밖에 없죠.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변이는 인간의 기억의 불완전성 때문에 근본적으로 생기는 것이다. 배웠는데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배워서 어디 가지고 있다가 한 이틀 있다가 내일 어디 가지고 있다가 한 이틀 있다가 내일 모레 부르기도 하고 언제 부르기도 해요. 그대로 부른다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러면 중간에 좀 잊어먹었다고 안 할 거예요? 소리는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변이다. 창조적인 사람은 가르쳐 준 대로만 하네요. 배운 대로만 하지 않습니다. 뭔가 새롭게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령 근세 최고 명창이라고 하는 임방울 같은 사람은요. 임방울 명창 이름이 방울 그러니까 괜히 노래 잘하게 생겼죠. 이름부터가. 그런데 임방울 명창은 그냥 평소에도 탁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흥얼흥얼 하고 다닌대요. 그래가지고 늘 고쳐요. 녹음도 보면은 똑같은 노래라도 1930년대에 녹음한 거, 50년대에 녹음한 거 이렇게 달라요. 왜 다르냐면 늘 바꾸니까. 아 그래서 자꾸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민속음악은 악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바꿀 수 있어요. 누구나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그 판소리를 조금 배운 적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이 전라북도 문화재이셨는데 그 호남가라는 노래를 처음에 배웠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양반은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제가 들으니까 임방울은 그렇게 안 부르더라고. 근데 그래도 멋있어. 그래서 그냥 임방울처럼 이제 불렀어요.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 하고 이렇게 이제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하고 어쩌다가 같이 이렇게 부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그렇게 불렀어요. 그 선생님이 들으시고 너 인마 내가 왜 가르쳐 준 대로 안 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들어보시고 그것도 참 좋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바로.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자꾸 바꿔서 이제 변하는 거죠. 자, 그러면 판소리의 생명이 긴 것은 변이를 통해서

머리는 임방원의 드름이고요. 제비 노정기는 김창원의 드름이고, 사랑가는 사랑가 중에서 느린 사랑가는 소은광록의 드름이고, 자진 사랑가는 고수관의 드름이고, 뭐 이렇게 드름이 있어요. 드름이. 예, 그래서 판소리는 드넘의 예술이다. 그 다음에

그걸 듣고 참 감동받아서 남아있는 겁니까? 오, 그거 아니죠. 그거 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어요. 그 종묘 제례에 참석하는 사람만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막 굉장히 수많은 60명 막 수십 명 되는 그런 악사들을 유지하려면 월급 줘야 되잖아요. 누가 줬어요? 임금이 줬어요. 나라에서. 나라에서 임금이 자기 왕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유지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 대다수 사람들이 이게 좋아해서 남은 게 아니에요. 그냥 왕조에서 그 왕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또돈 주고 아무튼 유지한 겁니다. 이런 것은 어때요? 대다수 정서와 기호를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민속음악은 대다수의 정서와 기호를 반영하고 우리들의 민중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다수에 의해서 생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민속음악은 가장 민주적인 예술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판소리는 구두정승, 민중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다수에 의해서 생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민속음악은 가장 민주적인 예술이다. 그러면

볼륨이 일정하고 뭐 이런 것을 따진다면 그 악기만 못하죠. 악기. 인간의 목소리는 아마 그게 또그 볼륨이 일정하고 뭐 이런 것을 따진다면 그 악기만 못하죠. 악기. 인간의 목소리는 아마 그게 못 따라갈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목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악기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목소리가 인간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넓은 의미의 성음에는 뭐가 있냐면 청, 성음, 목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옆에 사진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정읍민 명창의 사진입니다. 정읍민. 이 전라남도 보성 사람인데요. 보성에 대대로 내려온 소리를 판소에서 보성 소리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이 성음 누름이라고 하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성음을 넓은 음의 성음 속에 청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청은 뭐냐? 그 음의 높이를 말하는 것이다. 음고, 피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음의 높이를 이렇게 막 최상성, 중상성, 상성, 평성, 하성, 중화성, 치화성 이렇게 나눠요. 상자가 붙으면 높은 소리, 중간음이 있고 밑에는 낮은 소리. 이게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듣고, 아, 야, 이런 건 낮은 소리야. 이건 높은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관적이다 그러는데, 자, 그러면, 이 조상현 명창의 그 심청가 중에 봉사 눈 뜨는 대목인데요. 얼마나 높은 소리가 나는지 한번 보세요.

수명의 아들이다, 제 수명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무지하게 높죠. 이런 게 높은 소리다 그거예요. 이 정도 높으면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낮은 소리는 이제 박봉설명차에서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네, 됐습니다. 박봉설명창은 소리 수련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하다가 이게 목이 부러졌다고 그러는데 성대를 상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소리가 고음이 안 나요. 그래서 낮은 소리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성음은 이제 그 넓은 음의 성음 속에 그 넓은 음의 성음 속에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청, 성음, 그다음에 목.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성음은 요 성음은 좁은 음의 성음입니다. 좁은 음의. 좁은 음의 성음, 곧 이것은 음질입니다. 음질. 그 소리의 특질이라고 하는데 가장 음이 있고 구별이 가능한 성음들은 떡목, 수리성, 천구성, 양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소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소리는 그럼 뭐냐? 가장 기본이 되는 성음은 수리성입니다. 수리성, 수리라는 게 제일 높다는 뜻이잖아요. 순수 우리말로. 최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목소리란 뜻인데 그건 뭐냐면 일단 목쉰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쉰 소리. 그런데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가지고 목쉰이긴 했는데 좀 맑은 소리가 있어요. 그걸 천구성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천구성을 더 좋아해요. 일제 강점기만 하더라도 천구 수리성을 더 좋아했어요. 시대에 따라서 보니까 현대로 올수록 점점 사람들이 맑은 소리를 좋아하더라고요. 천구성을 더 좋아해졌습니다. 너무 맑으면 어쩌냐? 너무 맑으면 양성이라고 해서 가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0: 자, 그런데 쉰 소리는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또 맑은 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근세 최고 명창이라고 하는 임박월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자, 어떠세요? 예, 고음이 나면서도 이렇게 좀 그냥 시원하고 좀 맑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양성이 아니고 양성에 가까운 맑은 소리입니다. 맑아서 아마 소리권 중에서는 가장 맑은 소리를 가졌다고 할수 있는데요. 오정숙 명창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1: 그때 마침 흥보를 살게 종이 하나 오는 뒤

0: 됐습니다.
1: 이제 이 목소리가 이제 가장 목구성이 좋은 소리. 그러니까 슬픈 느낌이 있는 애원성 그런 소리입니다. 그 여자의 애원성은 또 특별히 뭐가 있어야 한다고 하냐면 서슬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칼날 같은 거 칼날이 서슬프다 그렇잖아요. 날카로운 기세가 있어야 된다. 싸납고 날카로운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박초월이 제일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는 이제 이 목신 그 소리가 그냥 강하고 단련해서 강해 단단해지고 하면은 남자는 이제 이 목신 그 소리가 그냥 강하고 단련해서 강해 단단해지고 하면은 쇳소리 같은 소리가 난다. 여기서 철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리성 중에 최고는 철성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송만갑이에요. 한번 들어보시죠. 했는데요. 예, 수리성 중에 최고는 철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게 철성은 아주 그 수련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송만갑, 김정문, 강도군 이렇게 철성의 전통이 있었는데 강도군으로 이제 철성을 내는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아쉽게 그지없는데요. 그 다음에 또 서슬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서슬은 이렇게 칼날 같은 거 뭐 서슬 푸르다 그러잖아요. 날카로운 기세 뭐 그런 건데, 소리에서는 아주 사나운 느낌. 그런데 슬프면서도 막 대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서슬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슬프면서도 날카롭다. 그런 얘기가 바로 이제 우리 그 서민들의 어떤 저항의식의 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화기에 그렇게 쉰 목소리가 나느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판소리 하는 사람들과 서양음악 하는 사람들의 성대 사진을 지금 이렇게 놨습니다. 서양성악가는 이렇게 성대가 이렇게 완전히 전혀 곱잖아요. 흉터가 없잖아요. 흠이 없어요. 근데 판소리 창자는 보면 울퉁불퉁하죠. 의학적으로는 그게 성대 결절이라고 해서 병적인 상태입니다. 일부러 저렇게 판소리 소리꾼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발성하는 방식을 이제 사진을 찍어 놓은 곳인데, 후두는 성대 윗부분입니다. 자, 저렇게 바람이 새니까 이 성대를 떨게 하려면 옆에 바람이 새니까 더 세게 불어야 되잖아요, 바람을. 그러면 이거 성대를 열어놓으면 바람이 쑥 빠져버리니까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목을 최대한 닫는 겁니다, 이렇게 성대를. 그래서 후두를 좁히는 것이고, 이쪽에, 왼쪽에 있는 것은 후두를 확 열었죠. 그것은 서양 성악하는 사람들입니다. 공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 확 열고 하는 거고, 판소리 하는 사람들은 성대에서 소리가 그냥 새기 때문에 이걸 새버리면 소리가 안 나니까 최대한 그것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후두를 좁혀서 발성을 한다. 그래서 발성하는 모습을 찍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음 중에서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목. 그래서 이건 뭐냐면 발음기관을 다양하게 변화시켜가면 여러 가지 소리, 소리를 꺾고 떠는 방법인데, 이름을 붙이기를 비유적인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을 쓰는데, 뭐 방울 목이지, 너는 목이지, 줍는 목이지, 펴는 목이지, 아름다운 이름으로는 이슬 털이 목이니 막 이렇게 붙입니다.

예, 됐습니다. 이게 송만갑의 이제 이별가 첫 대목인데요. 춘향이가 기가 막혀까지 이렇게 쭉 나가다가 도리 어희님을 이렇게 목소리 색깔이 탁 변해요. 이런 거. 이런 건 송만갑만 낼 수 있습니다. 그 소리, 그걸 보면, 아, 이건 송만갑 거구나. 그냥 알게 돼요. 그 제자의 제자인 강도근 선생이 송만갑과 가장 비슷한 소리를 내서 제가 비슷한 소리를 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 송만갑 선생님 중에 이렇게 고음으로 가다 툭 음색을 바꿔가면서 낮추는 소리가 있는데, 아, 그 강도근 선생님 보다십니까? 그랬더니, 아유, 우리 송만갑 선생님이 아시지? 우리는 도저히 못합니다. 그러더라고. 그게 못해요. 그 사람만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근세 최고 명창이라고 하는 임방울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쑥대머리 귀신형용 정하잖아요. 정할 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내지만은 임방울처럼 그렇게는 못 내요. 이런 건 임방울 특색이라고 할수 있고요. 오정숙 명창에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보면 장하의 한 군사는 전리버섯 또르르르르 마라 하는데 마라 하고 나서 아 이렇게 생겼죠. 이걸 이제 타루라고 하는 건데 예 오정숙 명창의 그 타루 이게 떠는 것이 훨씬 복잡해요. 이건 오정숙 명창만 할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소리를 못 내요. 그러니까 아 이거 보면 아 이거 오정숙 명창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표목 혹은 표정목이라고 한다. 그런 거죠. 그다음에 개인 혹은 어떤 계보에 속한 소리들의 특성이 드러나는 것은 똑같은 선생님한테 똑같이 배우도록 늘 훈련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제자가 능력이 없어 가지고 선생님을 못 따라가면 별수 없지만은 따라가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쭉 해도 아 이게 어떤 분 제자인가 보다 되게 짐작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왜 그러냐면 똑같은 목을 훈련해서 계속 하기 때문에. 음색도 거의 같습니다. 이제 판소리는 성음 노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뭐냐면 청, 높낮이, 그다음에 성음 음세, 그다음에 목 이렇게 여러 가지 발성 기교 이것을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변화시켜가면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런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른 장르로 바뀌면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떤 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구절이 딱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글자를 하나 고쳤어요. 그러면 그것이, 더 좋은 작품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 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예술은 원본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술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걸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소리 그 자체가 유지되는 거하고 판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판소리 비슷한 창법으로 다른 노래를 부른 거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판소리 비슷한 창법으로 다른 가요를 부르니까 우리나라 가요가 좀 다양해졌잖아요. 그러면 판소리가 있어야 그런 것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판소리가 유지

0: 잘해 등어다 쳐봤나 질고 우리 고향을 어서 가 산동맹우
1: 판소리를 좋아하고 또 판소리의 발전을 위해서는 판소리를 즐기는 것이 중요하지 판소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판소리의 감성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더 노력을 해야 돼요. 판소리에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맛끝난 쇠를 갈아서 칼날의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다음 담금질을 해서 칼날 부분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숫돌에 갈아서 칼날을 완성합니다. 이제는 잘 말린 대나무를 잘라서 칼자루와 칼집을 만들 차례인데요. 칼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속을 뚫고 소뼈로 마감해서 칼집과 칼자루를 완성합니다.

호수타로와 인두를 준비하고 낙죽할 자세를 잡은 다음 인두가 달구어지면 대나무에 낙죽을 시작합니다.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의 공감.
3: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이 분위기?
5: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4: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우리의 소리를 전하기 위해 쿠바로 떠난 청춘 시나위. 하지만 청춘들의 도전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1: 신경 부족을 나오잖아요, 밖에.
2: 내가 언제?
1: 이 표정이 그렇다.
0: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쿠바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먼저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간 국악 청춘들. 그 결과 낯선 동양의 가락에 냉담하기만 했던 쿠바인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쿠바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라틴 음악의 본고장, 카리브해의 진주라 불리는 쿠바.

0: mexicana y mexicano casados con coreano.
1: 섬유질이 질기고 단단해서 대형 선박용 밧줄로 만들 때 사용하는 에네켄. 그 질기고 단단한 에네켄 밧줄은 쿠바에서도 한국인들의 발목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2: Mi trabajo agrícola en Eneken es bastante difícil y peligroso. Se siembra en los terrenos inhóspitos, lleno de cómo se llama, de piedra, con hueco. La planta, por sí es peligrosa, está llena de espinas para la orilla y tiene una punta y hay gente que se han sacado los ojos. Y entonces en eso trabajaron los coreanos.
3: 듣는 내내 이제 많이 짠하기도 하고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고 뭔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미 많은 세월이 지난 그 시간에 대해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도 크고 네.
1: 안녕. 인천항을 떠나 멕시코를 거쳐 쿠바에 정착한 300여 명의 한국인들. 대를 이어오며 모습은 조금씩 변했지만 이들의 몸속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2: Bueno, la poca que hemos conocido, porque al final, acuérdate que los coreanos que vinieron de allá de Corea eran prácticamente analfabetos. Porque sabemos que la cultura.
1: 한국말은 몰라도 한국의 노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0: 처음부터 그걸 끝까지 묵묵히 그냥 불러주시더라고요. 또 가사도 좀 한국말이 안 돼서 어눌한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더 진실이 담겨져 있고 더 마음 감정이 담겨져 있으니까 저희들한테는 더 가슴에 와닿는 그런 노래였어요.
1: 노래를 딱 한 자락 하시니까 아 그래도 역시 아 우리 대한민국의 할머니 잊지 않고 노래 부르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2: Una melodía que me gusta oír mucho los coreanos era la canción que se llama Pan Sori, que es una cosa.
3: Pan Sori.
1: Oh, Pan Sori. ¿Quién va a ser?
3: Recuerda la canción.
2: No, hay que tener.

0: 하게 버텨온 한인의 후손들.
1: 도꾸미와 개꿈도 꿈비로다 꿈에 나서
0: 마지막 순간까지 고국을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아버지.
1: 죽어 가는 인생 부질없다.
0: 가난을 벗어나고 싶었던 달콤한 꿈은 너무 빨리 깨져버렸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간절한 꿈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선조들이 이루지 못한 꿈들은 아들에서 아들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현재 쿠바에는 파블로 할아버지와 같은 한인 후손 1,100여 명이 할아버지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쿠바에 아리랑이 있다면 쿠바엔 국민민요 관타나메라가 있습니다. 청춘 시나위와 쿠바의 뮤지션들이 함께 꾸민 무대. 청춘 시나위가 아니었다면

0: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민트 향을 자랑하며 전 세계인이 즐겨 마시는 칵테일 모히또. 달콤한 모히또의 맛을 결정하는 건 바로 이것, 럼주입니다. 럼주를 만드는 기본 재료이자 인류에게 달콤한 설탕을 선물해준 신의 작물, 사탕수수.
1: 와, 차 있다.
2: 설탕 때문에.
1: 가니까. 달아?
0: 한때 세계 최대의 설탕 생산국이자 럼주 수출국이었던 쿠바.

0: 입니다.
1: 아, 힘 빠져.
2: 아야.
3: 고마워요.
2: 그래도 맛있겠죠?
3: 고마워요.
1: 왜 힘들어 이거?
2: 그냥 한두 번 한 게 아니었을 거잖아요. 하루 종일 그걸 밀고.
1: 지금 집만 짠 거지?
4: 네. 그냥 아예 사탕수수만.
1: 배즙 같다.
5: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사탕수수의 달콤함. 누군가의 달콤함을 위해서 사탕수수 농장의 흑인 노예들은 날마다 쓰디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삶이 고달플수록 흑인들은 무엇이든 두드렸고 자유를 갈망하는 그들의 몸짓은 룸바의 토양이 됐습니다.

0: 가죠.
1: 예술의 거리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색감이면 너무 이뻐서 좀 제일 마음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2: 그 흑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 흑인들만의 소울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3: 아, 나 깽가리도 하나 더 가지고 왔거든. 짝새 내보자. 가방 내려놓고야겠구나. 내려놓을게.
4: 오늘도 역시나 청춘 시나위가 판을 펼치려나 봅니다.
1: 한 마리 없는 게 낫겠지?
2: 오동나무.
5: 오동나무. No sé cómo se traduce. I ask you what kind of instrument?
6: 창구.
5: 창구?
2: 창구.
6: 창구.
5: Casi el nombre de un santo de aquí de Cuba, Changó. Y esto más o menos qué sonido emite. Es como un bombo, una tumbadora.
4: 거리의 뮤지션들이 우리 악기에 관심을 보입니다.
7: Dile, dile, se toca con la mano o con baqueta.
5: ¿Y qué está? De las dos formas. Ah, de las dos formas, con la mano y con el dedo.

0: 낯선 우리 음악을 신기해하면서도 약간 몸을 흔들어주시고 움직여주시고 그 반응하는 거잖아요. 몸이 반응하는 그 자체가 저는 다 좋았던 것 같아요.
1: 그래서 자라가 이제 육지로 가서 토끼를 잡아오려고 하는데 토끼가 꾀도 많고 지혜가 많아서 이제 네가 토끼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난 토끼 아니고 강아지요 계속 다른 동물을 말하는 거예요.
2: 거짓말.
3: 수군과 내용에도 관심을 갖는 걸 보니 청춘 시나위의 공연이 꽤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4: 질문이 되게 심도 있다.
1: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대충 노래에 관한 거는 설명해 주세요.
3: 청춘 시나위 공연에 관심을 갖는 또 한 사람. 바로 아멜거리를 만든 쿠바의 예술가 살바도르 씨입니다.
5: De todas formas yo los estoy invitando el próximo el martes, que es el día de la cultura nacional, podemos unir los tambores afrocubanos con los tambores.
1: ¡Oh, colabo!
5: Bueno,
1: gracias.
5: Gracias.
0: 전문 뮤지션이다 보니까 질문하시는 것도 다르고 관심도 많으시고 또 저희가 짧게나마 이렇게 보여드린 거에 대해서 너무 좋게 봐주셔서 다시 함께 다시 콜라보도 해보자 해서 초대해주신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웠어요. 네. 콜라보도 해보자 해서 초대해주신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웠어요. 네.

0: 비슷한데 탄생한 리듬은 천차만별입니다.
1: 별다구리 장단 다릅니다. 그 친구보다.
2: 그분들도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게 안 맞게 느껴지니까 음악이 계속 멈춰지더라고요.
0: 팀의 리더가 나섰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호흡을 맞춰 나갑니다.
3: 거기 계시는 약간 악장 같으신 분이 와서 탁탁탁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약간 겁을 먹어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깽가리도 한 번만 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0: 와, 여러 번 시행착오 끝에 각기 다른 11개의 악기가 빚어낸 결합이 마침내 꼭 들어맞았습니다.

0: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냥 즐거웠고 제가 이렇게 힘들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렸으면 잘 춘 춤이 아닐까요? 저는 이제 댄서가 된 느낌이었어요, 오늘.
1: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음악과 함께했던 우리 민족. 그리고 이역만리 타국에서도 고국의 음악을 잊지 않았던 아프리카 흑인들. 이처럼 우리 민족에게나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있어 음악은 모진 세월을 견디는 힘이자 가장 따뜻한 위로였죠. 오늘도 이렇게 음악으로 소통하는 게 무엇인지 또 한 번 배웠습니다.
2: 처음에는 되게 맞추기가 어려워갖고 서먹서먹했는데 진짜 하다 보니까 조금씩 패턴도 알 것 같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정도 생기는 것 같고 처음보다 훨씬 편해지고
0: 어떤 리듬이 나오든지 간에 서로의 눈을 마주치면서 같이 호흡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자체가 거기서는 뭐 무슨 언어가 통하든 뭐 말이 안 통하든 뭐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미 같은 공간에서 같이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네.
1: 쿠바에서의 14박 15일 우리의 소리를 전하기 위해 청춘 시나위는 쿠바의 곳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때때로 좌절하고 실망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적벽가의 호방한 소리로 관객들의 귀를 깨웁니다.
3: 문딩 맞아 떨어지고 황계화선 20초 코앞 고승기전과 떼떼떼나 말의 소리 두둥둥 내고 침 번개같이 달려들어 한 번에 물이 번쩍 천재가 또
4: 강산이 무너 무슨 말인지는 모르시겠지만 그냥 눈빛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끄덕여주시고 하시니까 되게 아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고 음악으로 통했구나.
1: 이어지는 무대는 막내 기현이의 피리 연주입니다. 비록 악기의 몸통은 작지만 진한 울림을 전하기엔 모자람이 없습니다. 만능 재주꾼 예영이가 준비한 무대는 죽방울 놀이입니다. 먼 옛날 선조들이 즐겨하던 전통 놀이이자 이제는 농악의 일부로 남은 죽방울 놀이.

0: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긴 상모와 화려한 발재 간구, 단번에 무대를 장악하는 동규의 12발 상모놀이.
1: 마지막인 만큼 쿠바에 대한 이제 기억들, 뭐 아쉬운 점들, 서운했던 점들 이제 다 그냥 끝내버리고 싶었던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0: 물론 쿠바인들을 위한 선물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동살풀이 장난을 딱 냈는데 저희가 환타나메라라고 딱 외치니까 오! 막 쟤네가 어떻게 저 노래를 해 오! 막 이런 분위기 하시다가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0: 빠르게 변해가는 시간 속에서 묵묵히 우리의 소리를 지켜가고 있는 4명의 국악 청춘들. 전통에 갇힌 국악이 아닌 시대와 소통하는 국악을 만나기 위해 청춘들은 쿠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4박 15일 동안 쿠바의 거리를 수놓았던 우리 소리의 향연.
1: delicioso, fino, verdaderamente un placer delicado. Sí.
2: Encontrarlo aquí, en esta plaza tan bonita en Cuba. Yo vengo de España.
3: Que tocan la música tradicional coreana, me parece una música bien interesante, bien rítmica y bien fresca.
4: A mí me emocionó mucho ver la cultura coreana.
5: Something new for us. For the Cuban people, I mean, I have never heard about Korea and her culture, so...
6: Quiero que se repita otro día.
0: 내혹의 땅을 매혹시킨 대한민국의 음악. 춤과 음악의 나라를 춤추게 한 우리의 가락. 조금은 대담하고 조금은 무모했던 국악 청춘들의 열혈 도전기. 청춘 신화위의 여정은 끝나지만 세계를 향한 국악 청춘들의 도전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속리산 화양동 계곡은 예로부터 금강산 남쪽에서 으뜸가는 산수로 손꼽히던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름난 절경 아홉 곳을 가르켜 화양구교이라고 부릅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화양동 골짜기 화양서원에서는 봄, 가을 1년에 두 차례 제사가 열립니다. 제사를 받는 주인공은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 우암 송시열. 그는 조선의 성리학을 집대성한 대학자였습니다. 받들 수 없는 오랑캐였는데요. 그는 결국 병자호란 후 관직을 버리고 고향인 옥천으로 낙향해 후학을 가르치는 데 전념하게 됩니다. 훗날 제자들이 그를 기르기 위해 이곳에 세운 곳이 바로 화양서원입니다. 서원을 찾고 있습니다. 화양동 계곡에는 송시열의 학문과 사상을 엿볼 수 있는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그는 아홉 곳의 절경을 찾아내고 화양구곡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화양국국의 최고의 절경인 사곡 금사단입니다. 송시열은 금사단 바위 위에 암서제를 짓고 이곳에서 글을 읽었는데요. 암서제 맞은편 바위에는 송시열이 직접 썼다는 글씨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0: 우암 송시열은 아름다운 화양동 계곡에 자신의 학문과 사상이 담긴 이상향을 만들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살아서 영광과 좌절을 두루 맛본 그에게 가장 평온했던 시간은 산과 자연 속에서 학문에 정진하며 후학들과 함께한 화양 구곡에서 보낸 날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작곡가 시리즈 세 번째 무대입니다. 연주자가 곧 작곡가였던 전통음악 시대의 창작 정신을 되살려 여섯 명의 연주자가 직접 쓴 창작 협주곡 초연 무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충남 국악관현악단 정

0: 함께였습니다.
1: "장원을 차지했다고
2: 공학 대상을 받은 2016 장원들 모여라 특집.

0: 친구들한테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0: 야, 멋지다.
2: 기대가 됩니다.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 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오늘은 이런 남도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1: 흑대머리 귀신형용
0: 고민이 있거든. 한번 찾아가 보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2: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 상담소.
0: 제가 봤을 때는 약간 12지신을 모셔놓고서 오늘 근처로 올려.
3: 아이고.

머리와 목, 허리가 수직이 되도록 편안하게 앉아줍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두고 턱은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그 다음 복부를 강하게, 간결하게 수축하면서 소리가 날 정도로 호흡을 빠르게 반복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같은 비율로 1초에 1회에서 2회 정도 호흡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번에서 30번 정도 반복한 다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호흡을 정돈합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인 사상가사나와 바지라사나입니다. 정수리를 자극해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제거와 불면증 해소에도 좋은 사상가사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두 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내고 뒤로 천천히 당기면서 정수리 앞과 뒤 바닥에 두피 마사지처럼 앞과 뒤로 천천히 움직여 봅니다. 정수리 쪽에서 유지한 상태에서 호흡을 세 번 정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돌아오고 이마바닥에. 자, 이번에는 손을 뒤로 뻗어볼 건데요.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무릎 가까이 붙여봅니다. 뒤로 뻗으면서 발 뒤꿈치를 쥐고 엉덩이를 천천히 밀어봅니다. 호흡을 세 번 정도 유지해봅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이마 바닥 호흡을 유지하고 이완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동작은요. 똑같이 정수리를 놓은 상태에서 등 뒤로 깍지를 끼는 자세입니다. 머리 바닥에 놓고 등 뒤로 깍지, 팔을 쭉 펴면서 밀어냅니다. 호흡은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유지합니다. 하나,

전신을 순환하며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는 혈액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몸이 건강할 수 있는데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해 고혈압에 도움을 주는 우타나 파다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무릎을 세워주고 허리를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90도 정도 들어올리고 손을 45도로 펴올립니다. 허리를 오목하게 밀어내고 바닥에 닿지 않도록 허리를 위로 들어올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고개를 들고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호흡 이어갑니다. 하나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호흡 이어갑니다. 하나.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우타나 파다사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팔꿈치를 밀어서 점수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천천히 무릎에 45도, 손을 펴 올리면서 45도를 유지하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다섯. 천천히 마시면서 피고 손을 놓고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합병증 위험이 커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복부 근육과 함께 허리 근육까지 단련시킬 수 있는 우르두바 프라사리타 파다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다리를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손 바닥을 밀면서 다리 뒤꿈치를 밀고 바닥에서 조금 더 들어봅니다. 하나, 둘, 90도까지 당겨서 들어봅니다. 하나, 둘. 자, 반대로 다리를 천천히 호흡하면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바닥에 닿을 듯 닿을 듯. 하나, 둘.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동작을 한 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뒤꿈치를 들고 바닥에 닿을 듯 닿을 듯 밀면서 아랫배에 힘을 꽉 줘봅니다. 하나, 둘. 45도로 들어올리면서 호흡 유지해 봅니다. 하나, 둘. 두 다리 허벅지 안쪽 내전근을 꽉 조여주면서 조금 더 들어봅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끌어오면서 하나, 둘. 내려갑니다. 하나, 둘. 45도. 하나, 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힘냅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자, 다리 양옆으로 다리를 천천히 풀어줍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복부에 강한 자극이 가는 만큼 복부 지방 제거에도 탁월하고요. 복부 안쪽에 있는 위와 장에도 영향을 줘 위장장애 완화와 가스배 치료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바닥에 누워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으로 집에서 수시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핀 상태에서 몸을 옆으로 눕습니다. 팔을 머리에 지지해 주고 왼쪽 엄지발가락을 쥡니다. 무릎을 핀 상태 천천히 밀어서 다리를 펴보고 밀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다리를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손 바닥을 밀면서 다리 뒤꿈치를 밀고 바닥에서 조금 들어봅니다. 이번에는 45도로 들어봅니다. 하나, 둘, 90도까지 당겨서 들어봅니다.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멋지다. 기대가 됩니다.

나무를 이렇게 사시사철 뭐 눈, 비, 바람 다 맞춰가면서 햇빛도 맞추고 해가면서 오래된 나무는 한 5년, 조금 이제 좀 싱싱한 나무 이런 거 한 10년까지도 이 섬유질을 이제 삭혀서 우리가 이제 악기를 제작을 하거든요. 이제 오동나무가 가볍고 그렇긴 하지만 섬유질을 잘 삭혀야 소리가 맑아요. 삭히지 않으면 강한 소리가 나거나 울리질 않죠.

바뀌기 때문에 우선 이제 나무 재료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나무하고의 이제 그 잘 교감을 이루어야 좋은 악기가 나올 수가 있죠. 나무를 자주 파악을 하면서 이제 1년 된 거, 2년 된 거, 3년 된 것을 이제 두들겨 보거나 아니면 이제 삭은 그 감을 눈으로 보거나 하면서 이제 자꾸 익혀야죠.

지금까지 계속 배우면서 아직도 제가 다 완벽히 배우지 못한 거는 악기에 이제 처음 울리는 소리, 이제 악기 판을 고를 때도 좋은 그게 판인지 나쁜 판인지를 계속 악기를 두들기고 해도 그게 어려워요 참.

아주 우연찮게 바로 옆집에 사시면서 뭐 지붕이나 뭐 담장 같은데 널어놓고 계시는 게 참 좀 신기하게 봤었죠. 그래서 거기 놀러 다니면서 어렸을 때 좀 장난을 치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그 선생님 눈에 들어오셨는지 저보고 이걸 배워라. 한번 배우면은 기술이기 때문에 너 앞으로 사는데 괜찮을 것이다. 이런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0: 인기가
1: 조금 좀 너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2: 2개, 3개보다 이 구별할 때 닿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조금 더 높지 이제 이 1개가.

그 당시에는 정악가야금 이게 이제 사라졌었어요, 완전히. 근데 이제 서울대에 계셨던 장사원 박사님이 저하고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하시면서 정악가야금으로 해야지. 왜 산조가야금으로 정악을 하고 있냐. 국악원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듣고서 제가 거기에 이제 그때부터 빠지게 된 거죠.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뭐 한번 뭐 뛰어넘어 보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아버지만큼 연주자들이 사랑하는 그런 악기를 나도 만들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회 탈의 중증 환자는 역사적으로 좀 다르고 학술적으로도 또 매우 이 가치가 높고 그 다음에 예술적으로도 미적 감각도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기법이 또 다른 탈들하고는 만드는 기법적으로도 좀 특별해요. 그래서야 하회 탈의 좀 국보로가 됐는 이유가 됐고 그 국보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유일하니까.

재래종 오리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벌목을 했을 때는 속살이 하얘요. 근데 이걸 켜놓으면 빨개져요. 붉어져요. 붉어지는데 그 우리나라 이 동양에서의 붉은색이 벽사색이에요. 그런 것이 그 귀신을 쫓는 그런 신비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탈춤 자체가 뭐냐면 그 귀신 쫓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맞맞들어서 아마 오리나무로 만들었지 않았겠느냐. 그랬으니까 옛날 요즘 저는 그냥 그대로 우리 재래종 오리나무를 사용하는 거죠.

예, 하회탈이 1928년도에 마지막으로 탈춤을 하고 단절이 돼가 있었어요. 이거 탈춤이 안동에 이런 게 좋은 게 있었는데 이걸 우리 복원 한번 해보자. 이제 그래서 그 가면극, 하회 가면극 연구회라는 걸 그냥 그냥 뭐 70년대 초니까 아주 뭐 요즘 말하면 동호회 비슷하게 하면서 그걸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할 때 저도 거기에 참여하게 됐어요.

이제 요 뒤에 여기 좀 안 떠 아직 안 떨어지거든요. 그 뒤에를 또 살짝 조금씩. 있음으로 해서 탈춤을 출 때 그 배역을 맡은 사람들이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말을 하면은 우리 실제로 말을 하면 턱이 움직이잖아요. 이 원리를 이 탈에 그대로 적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회 탈이 좀 더 표정을 연출하는 데 아주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고.

색상이 잘 안 나요. 한지를 바름으로 해서 그 색상이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나타나는 효과도 있고, 또 하나는 오치를 함으로 해서 이 혹시 이 나무가 갈라지는 것도 방지를 해주고.

나무가 완전히 흡수할 정도로 그래서 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지를 바르는데 독특하게 이 한지를 바르는 이유는 이 나무 위에 그대로 이 오칠을 색깔하면

누가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을까가 평생 하면서 하면서 숙제가 됐지. 그러니까 그걸 자꾸 연구하고 이거 왜 이랬을까, 왜 이래, 어떻게.

0: 천안시 충남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경풍 감흥입니다. 가을 결실과 풍년의 기쁨, 감사한 마음을 다섯 편의 국악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창극단 정기공연 그 이름 춘향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사랑을 스스로 지켜낸 춘향의 이야기를 전통 판소리와 국악관현악, 춤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밀양문화관광재단 3대 아리랑 페스티벌입니다. 우리나라 3대 아리랑, 밀양, 정선, 진도 각 지역의 아리랑과 전통, 현대, 글로벌 콘셉트의 무형유산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응로 예술제, 미술관 옆 음악회입니다. 미술관의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이름1의 금상을 차지한
2: 장원을 차지했다고
1: 공학 대상을 받은 2016 장원들 모여라 특집.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0: 야, 멋지다.
2: 기대가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오늘은 이런 남도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1: 풍대머리 귀신형용
0: 고민이 있거든. 한번 찾아가 보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2: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 상담소.
0: 제가 봤을 때는 약간 12지신을 모셔놓고서 오늘 근처를 올려.
3: 아이고.

저희 밴드 경로 이탈은요, 국악과 실용음악을 접합해가지고 저희만의 방식으로 국악을 새롭게 재밌게 해석하는 그런 밴드입니다.

경로 이탈이란 이름이 새로운 걸 해도 다 허용이 될 것 같은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거에 취지가 잘 맞아서 이름을 경로 이탈로 만장일치로 선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었던 곡들은 우선 민요에서 저희가 후렴을 차용을 해가지고 이 후렴을 토대로 말장난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새로운 이야기를

0: 되잖아요.
1: 어, 근데 미나랑 약간 어색할 거.
2: 그 미질감.
0: 미난 줄 알았는데 봤더니 얘네 합성을 했네 이런 느낌.
3: 어, 합성한 걸 알아.
0: 합성 티를 내. 네. 네.
3: 합성한 걸 알아야 돼.
4: 컨셉을 뭐냐 이탈전 혹은 경로 이탈전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이제 다 나왔잖아 스토리가.
2: 오늘은 민요의 미친 이탈.
3: 민요의 미친 이탈.
2: 오늘은 경로 이탈. 오늘은 경로 이탈로.
1: 이 모든 내용 달력에서 보세요. 달력.
0: 꼬꼬 입고.
1: 티셔츠요? 말만한데 상상이 돼요.
5: 좋은데? 따로 음악적 영감을 얻는다기보다는 그냥 뭐 지금은 말장난 같은 것도 시작이 되고 있고요. 이런 단어에서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혹은 아예 어떠한 곡의 스토리를 생각했을 때 전반적으로 이 곡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와야겠다. 그럼 이제 장르적인 접근도 하고요.

무엇을 만들어 나갈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저희는 오직 경로 이탈만의 음악을 할 거라는 거. 절대 남을 흉내내지는 않겠다는 목표는 분명해요. 이 경로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0: 야, 멋지다.
2: 기대가 됩니다.

0: 뜯긴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0: 고민이 있거든. 한번 찾아가 보라고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1: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 상담소.
0: 제가 봤을 때는 약간 12지신을 모셔놓고서 오늘 근처를 올려. 아이고.